0: 네, You and Me Song, The Wannadies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뉴욕 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할게요. Ray, what's the title?
1: The $40 half chicken that ruffled Brooklyn.
0: 브루클린을 떠들썩하게 한 $40짜리 반마리 치킨.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도 치킨 정말 좋아하죠. 미국에서는 그 중에서도 rotisserie chicken? Is that how you
1: Yeah,
0: say it?
1: rotisserie.
0: Rotisserie chicken.
1: You know those trucks in
0: 통닭이죠.
1: Korea? They see the ajushi selling the
0: Yeah,
1: chicken
0: I
1: on
0: love
1: the. Oh,
0: that.
1: I love those too.
0: 너무
1: Yeah, that's a
0: 맛있어요.
1: rotisserie chicken. $40 for a half chicken?
0: It's
1: You can
0: expensive.
1: get two here for like Manwon. Two full chickens for Manwon.
0: $40 would be about 6만 원, I think.
1: Roughly, yeah, nowadays,
0: Roughly,
1: yeah,
0: maybe
1: maybe
0: 5만 원, 6만
1: Omanwon.
0: 원. That's
1: For half,
0: So
1: but New York is,
0: expensive.
1: everyone knows New York's expensive, but
0: 오,
1: that's pretty ridiculous.
0: 그래요. 자, 이렇게 한 로티스리 치킨 가게에서 치킨 반마리 가격을 $40로 책정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촉발됐다는 소식인데 지금부터 레이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40 half chicken at a wine bar? Really? New York City Council member Chi Osei wrote recently in an Instagram post that appeared to call out the new restaurant, which is not in his district. It set off a firestorm in the comments among restaurant operators, diners, and opinionated bystanders about whether that was indeed affordable for New York or if it was an instance of egregious price gouging. The Gigi's Chicken is just the latest entry in a continuing debate about the price of dining out in the city.
0: 뉴욕 시의회 의원인 오세는 최근 와인바에서 치킨 반마리에 $40라고? 진짜? 라는 마치 이 신장개업 식당을 비판하는 듯한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 식당이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게시물로 인해 댓글란에는 거센 논란이 휘몰아쳤는데 식당 운영자들, 손님들, 확고한 의견을 가진 지나가던 사람들 모두가 뛰어들어 이 가격이 과연 뉴욕 시민들에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가격 폭리인지 논쟁을 벌였죠. 자, 이번 지지즈 식당의 치킨 가격 사건은 뉴욕시의 외식 가격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의 그저 최신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So, this price has ruffled a few feathers,
1: I can
0: or it's ruffled Brooklyn.
1: Well, that's a good. You also just used an idiom there. So
0: Yeah.
1: to ruffle somebody means to slightly annoy them or upset them,
0: Yeah.
1: right? So it ruffled people, rubbed them the wrong way.
0: Yeah.
1: And when a bird ruffles their feathers, they move them, right?
0: Yeah.
1: Because their feathers are kind of when they disturb. If you bug them, they'll ruffle their feathers. So when we say something ruffled someone's feathers, then it just means it annoyed them.
0: Yeah. Ruffle. To ruffle. 보통 feathers랑 많이 붙여서 비유적으로 쓰는데요.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 굉장히 불만을 갖게 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치킨이니까 이 표현을 쓴 거라고 보면 되겠죠. Feathers는 새잖아요. 자, 그래서 브루클린이 성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If you call someone out, what are you doing?
1: Ooh, you are confronting someone directly about something they did. Hey, you did this. What are you doing? Why did you do that? So it can be to someone's face or online now. You can call people out online.
0: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지적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To call someone out.
1: So here it said he appeared to call out the restaurant because maybe he didn't tag that restaurant directly. I'm not really sure.
0: 그렇죠. 시의회 의원이 아니 무슨 와인바에서 치킨 반마리에 $40야? 라는 이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대놓고 어떤 식당이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특정한 식당을 지목해서 했다고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Because it's not every restaurant that does this. It's just one particular store.
1: Right, so that's why I it says he appeared to call this restaurant. That makes me think he didn't name the restaurant, but anyway, it seemed it must have been some controversy. People knew about it in the city. Usually, like if you call somebody out, you're doing it, you might do it privately, but you can also call people out publicly in front of others, like, hey, why did you lie? That kind of thing. That would be like calling someone out publicly, like 그렇죠. In a meeting or something. Putting someone, the other 네. term, the online term people say, put someone on blast. Have you ever heard that?
0: No.
1: If you put someone on blast, you call them out publicly.
0: Put someone on blast. 이것도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뜻인데 자, 지금도 그런 의미로 썼다고 보면 되겠죠. 공개적으로 한 식당을 공격한 아니면 비판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콕 집어서 누구라고 말하는 그 행동 자체가 calling someone out입니다.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바로 calling someone out인데요. If you're opinionated, what are you?
1: Like me? You have very strong opinions and you are not afraid to express them openly?
0: 무언가에 대한 의견이 아주 확고한 거예요. 고집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라는 의견, opinion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1: It can be a good thing or a bad thing.
0: It can, yeah, exactly.
1: Yeah, you can definitely get yourself in trouble.
0: 자, 그리고 egregious라고 하면은 악명 높다라는 뜻이 될 텐데 in this case, the situation, is it an egregious case of price gouging?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지독한 price gouging은 바가지 씌우는 거. 바가지 씌운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의 댓글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답니다. Let's continue reading.
1: Operators said the disconnect between owners and diners stemmed from a misunderstanding about restaurant economics. It is only worsened by the fact that a rotisserie chicken can be purchased from just about any neighborhood supermarket at a fraction of the cost. At Costco, for example, a roughly 3-pound rotisserie chicken costs $4.99. The same as it did in 2009.
0: 식당 운영자들은 업주와 손님 간의 이런 괴리가 식당 경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동네 슈퍼마켓 거의 어디서나 훨씬 저렴한 가격에 로티세리 치킨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에서는 약 3파운드짜리 로티세리 치킨이 $4.99, 즉 $5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이는 2009년 이후 변함 없는 동결된 가격입니다. All right, so you can get chicken from just about any supermarket.
1: Yeah, you sure can. So yeah. Just about means pretty much all of them. Just about means almost or nearly. So you might say, you know, someone's asking, are you finished something? Oh, I'm just about finished. Or what are you doing? I was just about to leave.
0: Just about something or just about to do something. 거의 뭐뭐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you can purchase chicken from just about any neighborhood supermarket. 어느 동네든 슈퍼에서 치킨을 살 수 있는데요. 거의 어느 슈퍼에서나 살 수 있다라고 한 거는 또 찾아보면은 치킨이 없는 뭐 아주 예외적인 것도 있을 순 있으니까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아요. But I mean, it's very hard to find a supermarket that doesn't sell chicken.
1: Mm-hmm. And I imagine it would be a full one too, not a

0: Yeah.
1: Not a half chicken.
0: 그러니까요. What about at a fraction of
1: Usually we'll say at a fraction of the cost, yeah. which means a much, much smaller amount. So what did it say here? $4.99. Yeah. Let's call it $5, $5. Whereas going to this restaurant, which I maybe it's kind of fancy, $40.
0: Mm. A fraction of the cost, a fraction of something. 그러면은 아주 적은 비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당에 가면은 치킨 반 마리가 $40인데요. 보통 우리 그냥 동네 슈퍼 같은 데 가면은 한 마리에 $5에도 산다는 얘기예요. 그 $5는 $40에 비해서 어때요? 너무나 적죠. A fraction of something. Fraction 자체는 원래 분수라는 뜻인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분수.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말 작은 부분이다.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You can buy that at a fraction of the cost.
1: Think about if you buy a used car. Used cars cost a fraction of the cost yep. that a new car would.
0: Exactly. So just memorize this term as a fraction of the cost.
1: Yes.
0: That's how it's and most it's, commonly used.
1: Right. And it would be way less. Mm. Like way less than even 50% of the price.
0: 맞아요. 자, 그러면 다음 단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Bedford Stuyvesant라는 지명도 나오는데요. I had to look this place up.
1: So did I.
0: Oh, did you?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Supermarkets warp consumers' perception of what a rotisserie chicken should cost because it's a loss leader, said Henry Glucroft, an owner of Bada Boom, a rotisserie restaurant in Bedford Stuyvesant, Brooklyn. Rotisserie chicken is a classic loss leader, a retail strategy in which grocery stores price an item lower than the production cost, in this case often significantly cheaper than a whole raw chicken, to draw in customers. We can't afford to take the loss, Glucroft said.
0: 브루클린의 Bedford Stuyvesant에 위치한 로티세리 전문 식당 Bada Boom의 오너인 Glucroft는 슈퍼마켓 때문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로티세리 치킨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슈퍼마켓에서는 로티세리 치킨이 미끼 상품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형 소매점에서 로티세리 치킨은 전형적인 미끼 상품으로 이들 가게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글루크로프트는 우리 같은 식당들은 그런 손님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supermarkets warp. Consumers' perception of what a rotisserie chicken should cost.
1: Exactly. So in this case, it means it distorts or changes, usually in a negative way, of what people think. It can warp your sense of, here, supermarkets warp consumers' perception of what it really should cost. They change it. So then when you see, rotisserie chicken should be $5.
0: Yeah.
1: That's what it should be. But like what he's saying is that's actually not even correct.
0: Right, right. 그래요. To warp, W-A-R-P라는 거는요. 완전히 틀어지게 해서 바꾼다, 뭐 이게 휘게 한다, 비뚤어지게 한다라는 뜻인데 자 무엇을 휘게 하고 비뚤어지게 하나요? 사람들의 인식. 로티세리 치킨은 한 $5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이제 슈퍼마켓 때문에 잘못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그 가격도 말도 안 된다는 게 식당 주인의 설명이에요. 그렇지만 슈퍼마켓에서 왜 그렇게 파느냐? 미끼 상품이니까. 이건 저렴하게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싸게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상술인데 원래 가격도 그거보다는 높다. 근데 우리는 요리까지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가격이 그렇게까지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아니다. 라는 게 식당 측의 설명입니다.
1: People say that social media can warp your mind. That's why there's all those, we've done all those stories about governments blocking, making age requirements.

0: 네, Do That To Me One More Time, Captain and Tennille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서는 전기구이 통닭, 즉 로티스리 치킨 반마리 가격을 $40로 책정했다가 사람들의 갑론을 박 논쟁을 불러온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 신장개업 식당의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 식당의 이름은 GG's고요. 일단 뉴욕의 외식비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이제 기사에서 비슷한 다른 식당들의 이 메뉴 가격은 $32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또 엄청 비싸게 받는 것도 있대요. $78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짜리 저렴한 가격에 파는 식당도 있는데 자, 문제의 이 GG's 식당과 비슷한 $38에 파는 그런 식당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GG's 식당 주인의 항변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Right?
1: Hi Vernon offers his staff paid time off and health insurance benefits and employs a salaried dishwasher and insisted the chicken was the right price once inflation, labor, loans, and his $9,000 monthly rent were considered. He earns about $4 in profit from a $40 half chicken. These neighborhoods deserve good food, but there has to be some sort of middle ground, said Crystal Anderson, a 44-year-old events producer in Bed-Stuy, who left a comment supporting Osei's post. I know it's really difficult to open new restaurants, but there is only so much reinventing the wheel you can do with old chicken, she added.
0: GG's 식당의 주인인 히바나트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유급휴가와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식기 세척 담당자를 고용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대출금, 그리고 월 $9,000의 임대료를 고려하면 자신의 가게의 이 치킨 가격은 적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 그의 말에 따르면 40달러짜리 닭반 마리 메뉴 하나를 팔면은 이익으로 한 4달러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또 앞서 오세 시의원의 게시물에 지지 댓글을 달았던 44살의 시민이자 베드스타이 주민인 크리스톨 앤더슨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동네 주민들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자격이 있지만 어느 정도 타협점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식당을 여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건 알지만 통닭 한 마리로 시도할 수 있는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나온 유급 휴가, paid time off.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What's middle ground? What does that mean?
1: Middle ground is basically a compromise, right? So when you're in negotiations, a lot of times you're trying to find middle ground.
0: Yes. Find middle ground.
1: Right. Reach middle ground, find middle ground.
0: 그렇죠. 타협점을 찾다. 절충안을 찾는 거. To find middle ground.
1: So what she's kind of saying is, yes, we need good food, but does it have to be that expensive? Is there something in the middle here?
0: Exactly. And only so much you can do?
1: Well, if you say there's only so much I can do, there's only so much that can be done, it means there's a limited amount of that. There's not that much. Like, there's only so much we can do. We can't do everything. We can only do this.
0: 그러니까 뭔가를 할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There's only so much, blah, blah, blah인데요. 그 뒤에 나온 게 이겁니다.
1: You might say, like, I can only save so much money. I can only save so much money a month. I can't save as much as I want based on, like, this is all I can do. There's only so much I can save.
0: Exactly. There's only so much I can save. 저축할 수 있는 금액도 한계가 있어. 자, 여기서는 only so much reinventing the wheel you can do with a whole chicken.
1: So if you when we talk about if someone tries to reinvent the wheel, they're wasting time trying to create something that already exists. Like, a lot of times if someone's trying to come up with some, you have a plan and they're trying to come up with some new plan. Like, we don't need to reinvent the wheel. This already works. Don't try and, because all you're going to do is basically get back here anyways. So that's what she's saying. Like, there's only so much you can, there isn't that much you can do with a chicken, right? You're not going to make it that much better.
0: Reinventing the wheel이라는 거는요, 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시의원이 올렸던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동의하는 댓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There's only so much reinventing the wheel you can do with a whole chicken. 통닭을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뭐 제한적이잖아요. 이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라는 뜻인데, only so much reinventing the wheel you can do.
1: Yeah, how much different can you make a chicken, a rotisserie chicken? It's like, okay, everyone uses little different spices, maybe a slightly different way of cooking. I don't know. Some new sauce. Like, how much different can it really be?
0: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해석을 하면은 이 통닭 한 마리로 시도할 수 있는 뭐 엄청난 혁신 그 한계가 있죠라고 지적했습니다.
1: I'm sure if they brought some cheese dak galbi there, it would seem like they've reinvented the wheel. People would think that.
0: Exactly. 닭갈비를 아직 몰라서 지금 이분이 통닭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1: I
0: 했군요.
1: give so much free advertising to dak galbi restaurants, don't I? I don't mean to.
0: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어갔습니다. 자, GG's 식당 주인은 자기 가게에서 치킨 반 마리 값이 40달러가 된 데에는 뉴욕시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마지막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1: High Vernant said that in addition to food and labor costs, he had to account for the rent he paid while waiting for permits from the 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Buildings, and an inspection from Con Edison. That's all something a council member might be able to do something about, High Vernant said. If I didn't have to wait 2.5 years to open, maybe I could sell a chicken for $38.
0: 하이브네트의 말에 따르면은 치킨 반 마리의 가격 책정에는 식자재비와 인건비 외에도 뉴욕시의 랜드마크 보존위원회의 허가와 건축 당국의 승인, 전기 및 가스 회사의 점검

0: 발명하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짓, 이미 만들었는데, 이미 나왔는데, 아, 나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reinventing the wheel. 그래서 이 비유적인 뜻이 쓸데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 말 그대로는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기사 속에서는 어떤 이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다. 근데 그것도 역시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뜻으로 쓴 거죠. 닭고기 가지고 그 로티스리 치킨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이렇게 있어요? 뭐 계속 reinventing the wheel 하려고 그렇게 비싸게 팝니까? 라는 한 사람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예문은 There's no need to reinvent the wheel.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 이게 되겠죠. Alright, well, that's it for our main expressions.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Which of the three foods was not a chicken dish?
1: Well, obviously tandoori chicken is chicken. It's an Indian chicken, delicious.
0: Yep.
1: Buffalo wings are also chicken wings. They were just
0: Yes.
1: invented in the city of Buffalo in
0: Yep.
1: upstate New York. So the answer is pork belly.
0: 맞아요. 포크벨리는 삼겹살이죠. Do you like pork belly?
1: Oh yeah.
0: Who doesn't like pork belly?
1: Exactly. It's delicious.
0: 자,
1: But I would
0: 포크벨리.
1: choose tandoori chicken or buffalo wings over
0: They're
1: pork belly usually.
0: Oh, yummy. 그래요. 버팔로 윙이라는 거는 이제 닭 날개 튀김인데 뉴욕의 버팔로 지역에서 이런 요리법이 생겨나서 버팔로 윙이라고 한 건데 우연찮게도 이 지명 버팔로가 물소 버팔로랑 스펠링이 똑같아서 이거 가지고 조크 많이들 해요. 이게 버팔로의 날개냐? 그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A 갈비랑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LA 갈비는 뭐냐면 LA에서 이런 이제 그 갈비뼈를 잘게 썰어가지고 하는 요리법을 그것을 이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LA 갈비인 거죠. 자, 그런 것처럼 Buffalo Wing 있고 Tandoori Chicken 인도 전통 요리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폭발리 삼겹살 2번이 정답이었고요. 정답자는 저희가 방송 후에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확인해 주시고 선물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The Spinners. I'll be around.

땅끝마을 해남의 작은 섬 어불도. 초등학교를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없어서 33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공동육아방이 만들어진 건데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작은 공간이지만 장난감

0: 방과 책, 이유식을 만들 부엌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부모와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1번어 이은미
2: 쇼타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창작 가무국 나빌레라에는 나이 70이 넘어 발레를 배우기 시작한 덕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덕출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다 늦은 나이에 발레를 배우겠다는 덕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가정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었던 덕출은 이제라도 자신의 꿈에 조금이라도 다가서고 싶을 뿐인데 가족들의 타박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전에, 어머니이기 전에, 누군가의 할아버지이기 전에, 할머니이기 전에 그들도 한때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 너무나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는지, 그 꿈에 얼만큼 다가서 봤는지 여쭤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8일 금요일 정리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슈만의 어린이 정경정 트로이 메라이 미샤 마이스케 첼로 파벨 길리로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앞에서 창작 가무국 나벨레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70대 발레를 배우겠다고 나선 할아버지 덕출과 방황하는 20대 젊은 발레리노 체록이 주인공입니다.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춤을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웹툰이 원작인데 가무국으로 이미 호평을 받았고 또 드라마로도 제작돼 진한 감동을 선사했었는데 이 나빌레라가 다시 무대에 올려진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볼 공연 찾고 계신다면 참고해주세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가족 모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겠죠? 오늘 같은 날 부모님의 이루지 못한 꿈은 뭐였는지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여쭤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가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티븐 포스터가 생애 마지막 무렵에 남긴 곡인데요. 아름다운 꿈꾸는 이어 깨어나 달라는 내용의 가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뷰티풀 드리머, 바리톤 토머스 샘프슨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뷰티풀 드리머, 바리톤 토마스 햄프스턴의 목소리로 감상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히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작곡가 이름은 좀 생소할지 몰라도 이 선율을 안 들어본 분은 아마 없겠죠. 이 곡의 제목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엘가 사랑의 인사, 2번 헨리 클레이 워크 할아버지의 시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새싹 우대가 있으니까요. 새싹 청취자 여러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드보르자크의 제자이자 훗날 사유가 된 체코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요제프 스쿠의 현우리안 세레나데 작품으로 6중 1악장 안단테 콘모토, 리버 퍼색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시죠.

감상했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피아노 협주곡 3번 시단조 작품으로 37입니다. 베토벤이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협주곡 세계를 확립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력 이상을 자각하던 시기의 음악이기 때문에 내면의 불안과 강한 의지가 동시에 담겨있기도 합니다. 프러시아 루이 페르디난트 공작이 헌정된 이 곡은 베토벤의 지휘와 수제자 리스트의 피아노로 초연됐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박형규님의 사연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참 바쁜 날들을 보내느라 봄에 관한 가곡을 제대로 감상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모처럼 여유가 생겨서 사연을 보냅니다. 봄의 상징인 목련 노래가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곡 목련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련아를 신청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가곡 한 곡 감상할 짬을

못 내셨을까? 지금은 좀 여유가 찾아지셨길 바랍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목련을 지고 없겠지만 박형규님 덕분에 목련의 자태와 향기를 다시 소환할 수 있게 돼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또 한국 가곡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형규님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까요? 조영식 작사, 김동진 작곡의 목련아,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조영식 작사, 김동진 작곡의 목련아, 소프라노 강현정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사연만 남겨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곡 잊지 말아주세요. 신청곡을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소개될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빌려드립니다.

작곡가가 호텔 로비에 멈춰 선 커다란 괴종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라고 하죠. 1번 엘가 사랑의 인사, 2번 헬리클레이워크 할아버지의 시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위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오버의 레퍼토리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작품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시마로사의 오버의 협주곡, 안소니 캄덴의 오버의, 니콜라스 워드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런던 심포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치마로서의 오보에 협주곡 안소니 캄덴의 오보에 니콜라스 워드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런던 심포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헨리 클레이 워크의 할아버지의 시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헨리 클레이 워크의 할아버지의 시계, 장대건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헨리 클레이오크의 할아버지의 시계, 장대건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벌써 50여 년전 일인데요. 1979년 백남준은 피아노를 연주했고, 그리스 출신의 키네틱 아티스트 타키스는 버려진 선박에서 떼어온 프로펠러에 커다란 금속 물체를 떨어뜨려 굉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실험 정신이 강한 두 작가의 이 퍼포먼스는 작곡가 클라렌스 발로우와 발터 짐마만에 의해 녹음되었고, 그 기록은 한정판 LP 듀엣으로 발매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백남준의 멀티미디어 작업과 타키스의 조각이 함께 소개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50여 년 만에 두 번째 듀엣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셈인데요. 두 아티스트 모두 이제 떠나고 없지만 예술은 남아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끝곡은요. 장 필리프 라모의 예술과 시간, 비켄코르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의 첫 곡은 본 윌리엄스의 그린 슬리브스 환상곡,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왕부 세인트 마

마틴 더 필전즈로 함께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미녀 중의 하나인 그린 슬리브스, 푸른 옷 소매를 주제로 만들어졌는데요. 맑고 고유한 선율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한 오페라의 간주로 쓰였던 멜로디를 편곡하고 확장해서 오늘날에 독립된 관현악 작품으로 완성한 곡이었습니다.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매주 이 시간에 만나보고 있죠? 금요일 2부 순서,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들을 모아봤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에 맞춰 가족이라는 테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너에서 준비한 첫 곡은 어버이날에 함께하게 돼 더 남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아돌프 헤두기라는 체코 출신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그의 시를 추앙했는데요. 드브르자크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 한 구절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늙으신 어머니, 나에게 그 노래 가르쳐 주실 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곱게 맺혔었네. 이제 내 어린 딸에게 그 노래 들려주노라니 내 그을린 두 뺨이로 한없이 눈물 흘러내리네. 헤두기의 시에 크게 감동해서 드브르자크가 만든 노래가 그의 가곡 중 가장 유명한 가곡이 됐는데요. 바로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입니다. 사실 이 곡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드브르자크는 이 곡을 만들기 수년 전에 어린 자녀 3명을 전염병으로 일찍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전염병으로 아이를 잃는 일이 흔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었겠죠. 드브르자크에게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일도 절절하지만 이 곡을 쓰면서 먼저 떠나보낸 아이들이 더욱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드브르자크의 연가곡 집시의 노래 중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 말콤 마르티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브르저크의 연가곡 집시의 노래 중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바흐가 커피 애호가였다는 사실은 유명한데요. 당시 이슬람 문화권에서 흘러들어온 커피는 단숨에 유럽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때 바흐는 커피를 예찬하는 세속 칸타타까지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커피 칸타타입니다. 사실 이 음악은 당시 크게 유행한 커피하우스를 위한 일종의 홍보 음악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커피하우스에서 공연의 목적으로 작곡된 곡이었다고 하거든요. 커피 칸타타에는 아버지와 딸이 등장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딸을 못마땅히 하는 아버지, 그럴수록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는 딸이 신랑 잃어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 티격태격 갈등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네요. 바흐의 커피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211 중 아버지 아리아, 자식 있으면 수백, 수천 가지 짐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딸의 아리아, 아, 커피 맛은 정말 기가 막히지. 소프라노, 도로테아 르슈만, 바리톤 케빈 맥밀란, 베레나르 라바디가 지휘하는 레 비올롱 디 루아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211 중 아버지 아리아, 자식이 있으면 수백, 수천 가지 짐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딸의 아리아, 아, 커피 맛은 정말 기가 막히지. 소프라노 도로티 알로이슈만, 바리톤 케빈 맥밀란, 베르나르 라바디가 지휘하는 레비얼롱 디로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올해는 가족을 주제라는 곡들을 모아봤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을 결정하는데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결혼해 부자 관계가 멀어진 경우였죠. 폴란드 태생의 작곡가 비에냅스키 역시 결혼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비에냅스키는 영국 여인 이자벨라 헤

힘튼과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비엔야프스키가 가난한 음악가라는 이유로 결혼을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은 곡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여인의 부모님 앞에서 연주를 했죠.

위냐프스키의 전설, 작품으로 17, 마리아 두에나스의 바이올린, 만프레트 허네크가 지휘하는 빈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5월엔 가족이란 주제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작곡가 오오시마 미치루 곡 중에 카자부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람필이라는 뜻의 이 곡은 일본의 한 드라마 삽입곡으로 쓰이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우리에겐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 쓰이면서 더욱 친숙해졌는데요. 우리말 가사를 붙인 버전이 있습니다. 바람을 붙잡아서라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가사인데요. 부모님을 이미 떠나보냈거나 지금 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라면 남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곡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후회의 마음, 절절한 마음을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투병 중인 어머니를 떠올리며 완성한 앨범 머더에 수록된 곡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오시마 미츠루의 카자부에,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김덕희가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오시마미 치루의 카자부에 베이스볼 리턴 길병민, 김덕희가 지휘하는 코리아컵 호키의 스트레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5월엔 가족이라는 주제를 함께하는데요. 흔히 첼로는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라고들 하잖아요. 중저음의 울림은 확실히 깊은 곳을 건드리는 힘이 있죠. 첼로의 파가니니라 불리는 다비드 포퍼는 타란텔라나 헝가리 강시곡 같은 곡을 통해 첼로의 기교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연주자로 유명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기교를 뽐내기 위한 곡이 아니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추억과 그리움을 첼로의 깊은 울림으로 그려낸 곡이 있습니다. 친필로 직접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부제로 달았다고 하는데요. 감상해 볼까요? 다비드 포퍼의 아름다웠던 날들, 부모님에 대한 추억. 마리아 클리겔의 첼로, 게라르트 마크슨이 지휘하는 니콜라우스 에스터지 심포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다비드 포퍼의 아름다웠던 날들, 부모님에 대한 추억. 마리아 클리겔의 첼로, 게르하르트 마크슨이 지시하는 니콜라우스 에스터하지 심포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은 가장 사랑받는 고전 중에 하나죠. 아내를 잃고 엄격한 군대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던 폰트랩 대령과는 달리 음악을 통해 일곱 아이의 마음을 여는 마리아 덕분에 대령 가족은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실존 인물인 마리아 폰트랩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했습니다만 스토리와 음악 모두 이보다 더 완벽

기록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인데요. 음악은 수많은 명곡을 만들었던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콤비가 만들었는데요. 멜로디를 듣는 것만으로도 단란한 가정이 떠오르고 알프스의 푸른 초원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마법이 펼쳐집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토를 열리는 피아니스트 양윤희의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공연에 초대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를 열리는 예술의 전당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공연입니다. 젊은 명장 홍성원의 지휘와 차세대 피아니스트 이관욱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라마이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어문의 챔버리에서 열리는 박유신과 한지호 듀오 리사이틀 Another Voice에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5월에는 가족을 테마로 잡았는데요. 끝곡은 우리 동요로 준비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혼자 잠든 아기에 대한 안쓰러움도 그렇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굴을 따라간 어머니도 그렇고, 단순한 자장가를 넘어서 삶의 해안을 담고 있는 곡이죠.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으로 우리 동요 섬집아기, 박종성의 하모니카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인지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몸이 병든 엄마는 엄마대로, 마음이 병든 아빠는 아빠대로 괜찮다. 충분히 괜찮다. 끝내 엄마 아빠에게 소리내어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여기에 남기기로 한다. 엄마, 요양원 침대에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게 살아도 괜찮아. 엄마, 엄마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든든해.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그래도 괜찮아. 아빠, 엄마 없이 그렇게 잘 견뎌줘서 고마워. 밥만 겨우 해먹어도 괜찮아. 아빠, 사람 만나기 싫고 집안에만 있고 싶으면 그렇게 있어도 돼. 괜찮아. 엄마 아빠가 하루 그리고 또 하루 주어진 나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장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아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빠가 주어진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평범한 기적이라 할 만하지 않나? 저승으로 가는 순간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말도 이것과 같다. 문자야, 괜찮아. 문자야, 괜찮을 거야. 신문자 작가의 책 엄마의 죽을 복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천용성, 강말금이 함께한 곡 보리차 띄워드렸습니다. 문장카펫은 어느 금요일에 우리 신지 작가님과 함께 살펴본 책이었죠. 신문자 작가의 책 엄마의 죽을 복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 연구소에서 펴낸 책이고요. 읽어드린 부분, 정말 절절한 이 책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지점이었는데요. 정말 문장 그대로 사실 부모님 지금 내 곁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을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사이, 그게 가족이어도 좋겠다 싶고요. 어버이날입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전화 드리고 그리고 또 만나고 할 수 있는 그 관계에 있다면 아끼지 말고 표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뭔가 지금 또 멀리 부모님을 또 보내드리고 모시고 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그리우실 겁니다. 그 마음 모두 담아서 안고 오늘 북카페 2부까지 함께 흘러가 주시죠. 박효신의 Any Love 그리고 이소라의 트랙 3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나라는 우주입니다.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날, 어버이날인데요. 오늘은 늘 나를 감싸는 그 포근한 배경 같았던 부모님을 조금 낯설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독립된 우주로서의 부모님 얘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날이죠. 그런데 오늘은 부모님을 평소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나의 배경이나 당연한 양육자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라는 별이 태어나고 자라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베이스 캠프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하고 흔들림 없이 강해야 하며 나의 우주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부모님 역시 나와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궤도를 돌고 있는 거대하고 독립적인 하나의 우주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나 아빠로 불리기 훨씬 이전부터 그분들에게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빛나던 찬란한 청춘이 있었고 가슴 설레던 첫사랑이 있었으며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불안한 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아파서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고유한 한 명의 인간인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이해는 바로 이 낯설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역할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어두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서운해하는 대신 나와는 완전히 다른 역사와 상처를 가진 독립된 우주로 존중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당연함을 벗겨내고 나면 자신만의 궤도를 돌기에도 벅찬 생의 한가운데에서 기꺼이 나라는 별을 품어주고 길러낸 그분들의 숭고하고 거대한 사랑의 빅뱅을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부모님을 그저 나를 낳아준 익숙한 양육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눈부신 개인으로 미지의 아름다운 우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아빠는 스무 살 때 무슨 생각하며 살았어? 하고 그분들의 고유한 궤도에 다정하게 노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라는 우주를 탄생시킨 이 거대하고 경이로운 기원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 따뜻한 안부를 건네는 어버이날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me on, won't you stay one day, just one.

콜드플레이의 데디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전제 따라서 한번 마음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없고, 그저 괜찮은 것들은 또 있고요. 우리 오늘 북카페 오프닝에서 전달했던 것처럼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이것 정도. 로좀 마음을 옮겨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 엄청나게 고마운 것들이라는 거 새삼 또 오늘 일카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나탈리 콜, 네킹 콜이 함께한 곡 Unforgettable 듣고 가시죠.

0: 그때부터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더 클래식 시간입니다.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작품 오늘도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문명이 모두 사라져버린 세상의 끝. 만약 우리가 다시 태초의 자연과 마주하게 된다면 그곳은 아마도 이런 풍경일 것입니다. 미국 동부를 가로지르는 무려 3,500km의 거대한 산맥, 에팔레치아 트레일. 그 아득하고도 압도적인 초록의 바다 한가운데 배낭의 무게에 짓눌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두 중년 사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안락한 서재를 사랑하던 빌 브라이슨, 그리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갓 끝낸 뚱뚱하고 투덜대기 좋아하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앙숙 스티븐 카츠입니다. 산행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훌륭한 체력도 없는 이 무모한 두 남자는 그저 숲이 부른다는 알 수 없는 충동 하나로 문명세계와 단절된 이 끔찍하고도 거대한 야생의 숲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낭만적인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차가운 봄비, 밤마다 텐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거대한 흙곰에 대한 공포, 발바닥을 찢어놓을 듯한 물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체중만큼이나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배낭이라는 괴물입니다. 카츠는 산에 오른 지 며칠 만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배낭을 가볍게 하겠다며 식량과 소중한 장비들을 숲속으로 닥치는 대로 집어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문명사회에서는 꽤나 성공한 지식인이었던 브라이슨조차 이 무자비한 대자연 앞에서는 그저 하루하루 굶주림과 추위에 벌벌 떨며 따뜻한 침대만을 갈망하는 나약한 포유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고통의 행군 속에서 두 남자는 서서히 아주 낯설고도 경이로운 감각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산맥을 뒤덮은 수천만 그루의 나무들은 이 두 인간의 고통이나 사회적 지위 따위에는 완벽하게 무관심합니다. 자연의 거대하고도 냉담한 무관심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순간,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평생 옥죄어왔던 세상의 모든 골칫거리들, 돈, 명예, 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먼지 같은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직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가, 마실 물이 있는가, 비를 피할 텐트가 있는가, 이토록 단순 명료하고 본질적인 질문만이 생의 전부가 되는 그 투명한 순간.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혹독하고도 눈부신 자유의 질주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두 남자는 침묵 속에서 끝없는 오르막을 오릅니다. 인간의 자만심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이 웅장한 태초의 숲 속에서 가장 나약하지만 기어이 포기하지 않고 발을 내딛는 두 사람의 묵묵한 발걸음이 깊은 숲의 정막을 다정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빌딩 숲이 모두 무너져 내린 세상의 끝. 어쩌면 인간은 그 폐허 위에서 다시금 낡은 배낭 하나 이렇게 메고 태초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더 클래식은 그래서 빌 브라이슨의 유쾌하고도 묵직한 유랑기죠. 나를 부르는 숲. 이 책으로 꺼내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음악 더 미드나잇 스카이 띄워드렸고요. 저도 언젠가 마음이 너무 우울한데 뭔가 재밌는 책, 내 기분을 완전히 바꿔줄 책을 좀 읽고 싶다라고 했던 친구에게 딱이 책을 추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나를 부르는 숲,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고요. 지금 이 3,500km, 예, 요즘에는 완주하는 사람도 잘 없다는 그 에팔레치아 트레일에 빌 브라이슨이 도전을 하게 되는데, 걸어서 6개월 넘게 통과해야 하는 진짜 무시무시한 종주 경험인데, 동행을 구하는데, 제발 저 친구만은 아니기를, 쟤만은 아니기를 싶었던 바로 그 친구, 그 카츠가 함께하게 되는 거죠. 초반부터 굉장히 뭔가 망했다 싶은 느낌들이 좀 이어지는데, 그러나 쭉 따라 읽다 보면 정말 큰 울림, 감동을 얻게 됩니다. 배꼽 잡고 웃게 되기도 하고요. 왜 이것이 고전이 될수 있느냐? 인간이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것을 굉장히 유쾌하고 따뜻한 경험을 통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이 쏟아지는 비또 굶주림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아주 초라한 생

삼형제일뿐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누군가가 건네는 어떤 말 한마디, 간식 하나 이런 것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걸음을 옮겨볼까요?

수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산행은 절망적인 인내심을 요구하는 가혹한 생존 게임으로 변해갑니다. 에팔레치아 트레일의 가장 험난하고 무자비한 구간, 메인주의 100마일 야생 지역에 접어들었을 때 두 사람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빽빽한 나무와 험악한 바위산만이 끝없이 이어진 그 거대한 미로 속에서 두 사람이 그만 길을 잃고 서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길,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해는 떨어져 사방이 칠흑 같은 공포로 물들어가는 숲속 한가운데 브라이스는 끔찍한 공황에 빠져 미친 듯이 카츠의 이름을 부르며 숲을 헤맵니다. 카츠! 스티븐 카츠! 평소에는 뚱뚱하고 걸음도 느리다며 짐짝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었던 친구. 그러나 이 죽음 같은 절대 고독과 공포의 숲 속에서 그 투덜대던 친구의 존재가 자신의 생명줄이자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음을 브라이스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산속을 뛰어다니던 브라이슨이 마침내 어둠 속에서 탈진한 채 쓰러져 있는 카츠를 발견했을 때 두 남자는 아무런 말 없이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그저 깊고 안도 섞인 숨을 내쉽니다. 거창한 위로나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초코바 한 조각을 말없이 반으로 갈라 나누어 먹는 그 작고 초라한 행위 속에 숲이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연대와 사랑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아직 트레일의 종착지인 카타딘 산까지는 한참의 거리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산행을 멈추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실패나 포기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넘고 다시 마주앉은 두 사람에게 끝까지 걸어내어 증명해야 할 결과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도 많은 숲을 걸었고 자신들의 한계를 정직하게 마주했으며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서 자신의 오만함을 남김없이 비워냈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스는 홀가분한 얼굴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걸었다. 물론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도했다. 우리는 걸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목표를 정복하고 이겨내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믿는 피곤한 세상 속에서 이 위대한 포기 선언은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신가요? 세상의 끝,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끝끝내 산 정상에 깃발을 꽂는 강인함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오늘 하루만큼의 길을 걸어냈다는 사실. 그리고 초코바 하나를 나누어 먹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들 수 있다는 그 덤덤한 만족감.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생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눈부시다는 것을 숲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0: 이적의 순례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배우는 다정한 겸손함 알려주는 책이죠. 빌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위대한 포기라고 하는 거, 위대한 성공만큼이나 멋집니다. 때로는 그 포기의 기록이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성공보다 포기가 훨씬 더 많고, 그러나 그것을 또 기록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예, 투덜대는 친구와 함께 걸었던 이 숲속의 기록, 숲속의 기록이라고 하면 너무 다정하게 느껴지지만 엄청난 대장정이고요. 포기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보행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책 오늘 우리 더 클래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2부로 건너가면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짙은의 Life is good 띄워드릴게요. 2부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
1: 그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그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 좋아.

0: 땅끝 마을 해남의 작은 섬 어불도. 초등학교를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없어서 33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공동 육아방이 만들어진 건데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작은 공간이지만 장난감과 책, 이유식을 만들 부엌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부모와 귀여운 손주들을 봐주시는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나 봅니다. 마을 어른들의 품에서 같이 놀고 배우며 커갈 어불도의 아이들. 땅끝 섬마을에서 우리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1: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오늘도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제가 항상 신작가님 나오시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환대하다가 끝에 너무 시간 바쁘고 해서 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1: 아, 진짜 멀리 안 나오시더라고요.
0: 네. 오늘은 제가 한번 정말 끝에 진짜 기나긴 어떤
1: 배웅을

0: 이거 보면 정말 다음 주에 안 나오신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게 오해하실 정도로 그렇게 한번 길게.
1: 아니에요, 아니에요. 평소대로 해주세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멀리 못 나가요라고 하는 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0: 안 갔어요? 이런 걸 해서 점점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아니, 신시 작가님이 이번 그 2026년 지금 5월에 뭔가 되게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더 생각해야 되는 날들.
1: 그러니까요.
0: 그런 날들이 다 금요일에 있어가지고.
1: 지난주에도 제철 산문 시간이 노동절, 그쵸. 5월 1일 노동절이었고, 또 이번주는 5월 8일 어버이날.
0: 어버이날입니다. 아, 작가님, 어버이날 때 했던 선물들, 쫙 한번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거 혹은 반응 가장 안 좋았던 거
1: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은데요. 네. 어렸을 때는
0: 하시긴 하신 거예요? 선물을?
1: 그쵸. 학교에서 이렇게 그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항상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카네이션 만들고
0: 때도. 맞아요.
1: 편지 쓰고 그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선물 뭐 할지도 생각하고 근데 이제 용돈이 적으니까 그쵸. 뭐 늘 좀 시덥지 않은 걸 엄마 아빠는 필요도 없는 걸
0: 사서 만들어서
1: 네, 뭐 문방구나 네. 이렇게 슈퍼에서 뭐 그런 걸 막 샀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뻐 보이는 거.
1: 그렇죠.
0: 그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1: 아이의 눈으로 그런 걸 했던 것 같고 뭐 어른이 되고 나서야 항상 부모님들의 그 좋아하신 선물 1위는 정해져 있죠.
0: 아 현금. 맞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항상 네. 1위잖아요.
1: 맞아요.
0: 알 것 같기도 한 게 저는 좀 후회하는 선물들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건강식품이다. 이러면 건강식품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정확히 다 파악하고서 산 게 아니라 어디서 이제 주워 듣고 어릴 때 몸에 좋다니까 이제 사긴 사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는 뭐 우리 집 부모님께는 안 맞는 뭐 맞아요. 성분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니면은 뭐 나중에 어디 TV에 나와서 어디 사실은 문제 있거나 영양제가 거의 뭐 네. 그 효과는 0이다. 뭐
0: 아니 그래도 저는 그 믿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많이 뭐 이것저것
1: 부모님 선물 고르기 그리고 어려워요. 뭐 이를테면 만일에 스카프 같은 걸 해드린다고 네. 해도 스카프를 잘 안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우리가 또 부모님 취향을 그렇게 면밀히 알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자식이 주시면 대체로 고맙다, 예쁘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취향이 아닌데도 그냥 받으시는 경우도 있겠죠.
0: 그렇죠.
1: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이게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현금이 1위인 게 그 현금으로 내가 네. 원하는 거, 내가 지금 필요한 거를 하시는 게 훨씬 선물이긴 하죠.
0: 그럼 만약에 그렇게 물질적인 거 말고 내가 지금 나의 어떤 노동으로서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있다.
1: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저는 좀 시골집 갔을 때 평소에 못 드셔 보셨던 음식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오.
1: 그걸 깨달은 게 몇 년 안 됐는데 왜냐면 네. 농사를 짓고 바쁘게 살아가시니까 또 어르신들은 그 농촌에서 그냥 흔히 먹는 식사들을 매번 백반으로 드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드셔보셨겠거니 했던 것도 처음 드셔보시는 네. 것도 있고 아니면 조리법을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 거.
0: 그럴 수 있죠. 네,
1: 뭐 이를테면 이모가 전복을 부쳐줘도 엄마는 항상 그냥 전복을 쪄서 드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전복 버터구이를 한번 해드렸더니 너무 맛있어 하시는 거예요.
0: 조리법만 달라져도. 그쵸?
1: 예를 들면 그런 네. 식으로 부모님이 이런 조리법으로 안 드셔보셨을 법한 것을 좀 싱싱한 재료로 사서 해드리면 효도이지 않을까요?
0: 그러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께 좋은 이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궁금하고요.
1: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또 똑같이 요구하셨거든요. 전복구이가 먹고 싶다.
0: 아 그렇게 요청이 들어올 정도면 진짜 맛있었던 거예요.
1: 드셨나 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너네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먹을 길이 없으니 라고 하시면서 해서 올해도 네. 아마 이제 주말에 전복구이를 아주 대차게 제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대차게 네.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1: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또 이 어버이날 맞아서 이 부모님과 아주 특별한 형태로 일하는 가족의 책을 골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 지난주 또 노동절의 인생여전이라는 육체노동 에세이에 네. 이어 오늘 어버이날에도 아주 찰떡같은 제철 산문을 한번 가져와 보았어요.
0: 부모님과 일을 함께 한다? 어떤 얘기일지 궁금한데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혼내의 리논미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 산문 오늘 김신지 작가가 가지고 온 책은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최윤선 저자가 쓴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어떤 상황인지가 보이잖아요.
1: 네,
0: 네.
1: 어떤 느낌 드시나요?
0: 저요? 뭔가 되게 근사해 보이는데요? 내 가게에 부모님 고용했어. 이런 느낌. 네.
1: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울 홍제천이 흐르는 골목 어귀에 맛과 멋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은 한 선술집이 있는데요. 홀 서빙과 시장 사입을 담당하는 70대 인턴 철균님이 있고요. 그리고 38년 내공의 손맛을 지닌 조리실장님, 민자님이 있으시고요. 이들을 고용한 딸이자 90년대생 간여장 대표인 또이 윤선님이 세 분이서 꾸려나가는 이 가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인데요. 이 고사리 손으로 부모의 식당 일을 돕던 식당집 딸로 자랐어요. 이 작가님이. 그래서 회사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가족이 위기에 처한 어느 날큰 결심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연로한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온 뒤에 이 빚을 내서 그 한국식 선술집을 열고 그곳에 부모님을 직원으로 고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과거의 여러 자영업의 역사부터 해서 선술집을 열게 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까지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역사가 쭉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해요.
0: 이게 만약에 가족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내가 일을 돕던 그 가게의 그 사장님 부부였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식당을 하셨던 부모님 밑에 자란
1: 맞아요,
0: 딸이니까.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냥 좀 거들고 하다가, 이게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이 사람이 이제 사장이 돼가지고 지금 나를, 내가 이제 보조했던 사람들을 고용한 거니까 이게 그렇게만 보더라도 굉장히 전복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또 가족 관계가 거기에 더해지면 또 우리가 예상 못한 어떤 얘기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감동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1: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지는 조금 되었는데, 제가, 책을 읽는 동안, 어버이날에 너무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책이 부모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의 현재를 희생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게 효도나 부양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앞에서 각자가 가진 재능으로 삶을 일으켜 세운 이 책에서도 표방하는 게 지속 가능한 동료 가족의 탄생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이말 속에 담긴 함의를 너무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또각 개개인으로서 지닌 장단점이
0: 그쵸.
1: 있고 또 서로의 또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한 가족이 뭉쳤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정말 웃고 울면서 볼수 있는 그런 이야기여서 또 카페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0: 네. 지금 이렇게 딱볼 때는 너무나 드림팀처럼 느껴지는데요. 70대 인턴, 38년 내공의 조리실장, 그리고 90년대생 대표.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그럼 낭독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낭독하기 전에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 선술집의 이름이 또또예요. 이 또또가 작가 이 윤선님의 애칭인데 집안의 그 장손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바랐던 아빠가 산부인과에서 둘째가 또 딸인 걸 알고 또또 또 딸이야? 라고 해서라는 설도 있고 또
0: 아버지
1: 가족
0: 인정 안 하시는
1: 맞아
0: 거예요?
1: 가족들 사이에서 조금씩 각색이 되면서 아이 똑똑해서 또또였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저자가 기억나지 않을 옛날부터 자신은 또또로 불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근데 부모님이 저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깻묵이네라는 백반집을 열어서 한 20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 어린 또또가 그곳에서 뭐 수저를 포장한다든지, 반찬을 오구 접시에 담아서 랩을 씌운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월별 결제나 식권 결제를 하던 식당이어서 그 근처에 있는 공장이나 회사들이 도산을 하면서 이 식당도 문을 닫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자가 20살이 됐을 때 엄마가 또 다시 한번 공터에 주황색 천막을 치고 포차를 열게 되는데 아무래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나에게는 희망의 상징인 이 둘째 딸의 이름을 좀이 아이의 행운을 빌어오겠다 하면서 또또 포차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또또 포차의 이야기가 담긴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0: 네, 낭독 부탁드릴게요.
2: 아이고야, 서울에서 또또가 왔네. 얘가 또또예요, 또또. 아버지가 우렁찬 목소리로 손님들에게 외치시면 저는 서울에서 사온 크리스피 도넛 같은 걸 하나씩 들고 테이블마다 순회 인사를 돌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또또포차의 또또입니다. 피곤하고 쑥스러웠던 적도 많았지만 이런 세리머니가 부모님께는 신묘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랄까요? 마치 우리는 이래도 우리 딸은 서울의 번듯한 직장에 다녀요. 같은 느낌으로요. 엄마의 안주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빠의 서비스가 사람들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매일 성실하게 쓰는 것이 얼마나 우아한 삶인지 부모님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또또가 얼마나 빚 좋은 개살구인지도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서울의 또또는 고향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번듯한 직장이 없을 때도 진실은 저 너머에 숨기고요. 또또 포차를 폐업할 때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수술이 필요한 두 종류의 암에 걸리셨죠. 슬픔은 둘째치고 포차의 작은 주방에서 13년 동안 밤낮으로 희망의 불을 지폈던 엄마의 다음이 이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빠가 회사 일과 또또 포차 일을 병행하실 때 건강에 큰 고비를 겪고 심장 박동기를 이식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가족 앞에 펼쳐진 삶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을까요? 이때 처음으로 행운의 또또가 무너졌어요. 직장에서 옷을 만들고 입히며 일상적인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문장 연결이 안 되어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났어요. 업무를 볼 수 없으니 정신의학과에 찾아갔어요. 저는 그때 자각했어요. 부모님의 어려움을 평생에 걸쳐 가까이에서 봐서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한 스스로에게 크게 화나 있었다는 걸 말이죠. 비교적 평온하게 지냈던 제 일상과 오랜 팬데믹에 힘겹게 영업을 이어갔을 연로한 부모님의 삶은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었어요. 드라마 인간실격에서 전도연 배우가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못됐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됐어. 결국 아무것도 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 저는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하거든요. 너는 나의 자랑이야.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책근할 때도 부모님은 언제나 저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고 늘 자랑으로 여기셨어요. 그런 부모님이 용감하게 공터에 주황색 천막을 펼치고 저의 애칭을 붙여 만든 또또포차는 가족에게 애틋한 방공호였습니다. 그래서 깻묵이네처럼 과거의 일로 흘러가 상실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나의 의지로 생의 한가운데에 진정으로 뛰어들어 본 적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연로하고 병든 부모님과 폐업을 앞둔 또또포차가 보였어요. 희망의 말로 이야기하자면 마침내 간여장이 될 준비를 마친 또또와 35년 경력의 베테랑 주방장, 35년 차 무사고 오토바이 라이더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0: 최윤선 작가의 책,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안신혜가 부른 피어날게 띄워드렸습니다. 아, 저는 이 또또가 자랑스럽습니다. 또또에게 감동했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이렇게 딱 내릴 수가 있지?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글 자체가 네. 또또가 쓴 거잖아요.
1: 맞아요. 또또가 썼어요.
0: 맞아요. 글이 너무 귀엽고 뭉클하고 단단하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 책 재밌기도 전체가 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연로하신 데다가 밤낮이 바뀐 생활을 워낙 오래 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술집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2009년에 개업한 또또포차는 이미 영업 연수와 이야기들이 이미 충분한 자산이다라는 네. 말을 듣고 나니까 부모님이 쉼없이 읽어낸 그 또또포차가 라는 브랜드가 13년의 이 헤리티지를 가진 위대한 유산으로 보였다고 그래서 이 선술집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35년 경력에 두 분의 어떤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렇죠. 무대를 만들어드린 셈이기도 하고요. 또 간여장 대표로서 사랑의 한가운데로 뛰어들 용기를 낸 일이기도 해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얼핏 제목이나 네. 조금 어떻게 말해보면 좀 힙해 보이는 동료 가족의 탄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쵸. 그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 또또포차와 깻묵이네부터 이어져온 이 가족의 또 식당을 해온 역사를 보고 이 결정을 하기까지의 이 삶의 위기가 닥쳐왔던 어머니 아버지가 또, 네. 또 병환으로 두루 아프셨던 그 시점들을 보면은 가족이 함께 위기 앞에서 각자의 재능으로 힘을 그쵸. 한번 내보기로 한 결정임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읽어보았습니다.
0: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식당이든 아니면 뭐 큰 기업이든 간에 그 대표가 가져야 되는 어떤 대표의 자질 중에 하나잖아요. 구성원들이 어떤 이 조직 구성원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인지를 파악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또또 이 간여장 이 사장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 35년 경력의 베테랑 주방장은 어떤 사람이며 35년 차 무사고 오토바이 라이더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은 너무 희망찬데요? 제가 볼 땐 지금 여기까지.
1: 그쵸. 그리고 그 또또포차에 이제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주말마다 내려갈 때 이 부모님은 그래서도 말하잖아요. 엄마의 안주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빠의 서비스가 사람들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 네. 그리고 그 능력을 매일 성실하게 쓰는 것이 얼마나 우아한 삶인지 부모님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라는 부분이 그럼에도 우리 딸은 서울에서 회사 다녀

0: 라고만 그 삶에 딸의 삶에 대해서 장해하시기만 하고 얼마나 지금 성실하고 우아한 삶을 현재 일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사셨던 부모님께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드리는 좀 인생 후반부를 좀 사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맞아요. 결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또또를 열면서 이 가게 매물로 나와 있던 동네 여러 곳들을 알아보다 그 처음엔 작은 창고였다고 해요. 그래서 인적도 드물고 을씨년스럽고 또 하다 보니까 여기가 가게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곳이었는데 어쨌든 또가 문을 열자 의기소침했던 과거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이 가장 잘하는 일, 다시 생계 모드로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힘을 내셨고 개업 초기에는 막 하루에 한 테이블도 받지 못하는 날이 많은데다가 동네 어르신들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이런 걸 하냐. 네. 근데 그 걱정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일하는 사람들 구성이 어딘가 수상하잖아요. 젊은 사장님으로 보이는 사람과 좀 시니어 직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특이하고 그런데 가보았더니 맛과 서비스가 특별할 때 이 한 가게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1: 그쵸, 더 각인되는 거죠. 이 맞아요. 구성원들도.
0: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또의 이 책에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면은 또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1: 궁금합니다. 진짜 이 역할을 드리는 거 이게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1: 효도 방식 중에서.
0: 너무 어버이날 지정도서로 네. 싸워야 되나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요.
1: 한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진짜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0: 맞아요.
1: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0: 우리 또 노동절과 이어지네요.
1: 이 진짜 책 몇 권이 사람을 진짜 바꾸게 만드네요. 네. 생각을 이끌고. 아,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웃었습니다. 서울의 또또가 얼마나 빚 좋은 개살구인지도요. 이거는 나 초라한데 이건 진짜 모습은 숨기고 어쨌거나 계속 이제 가서 부모님의 자랑 역할을 해드렸다는 맞아요. 거.
0: 이것도 너무 그려져요. 아, 얘가 또또예요, 또또. 아버지가 이렇게 막 소개하시면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또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테이블을 순회하는 그 딸의 모습도 네. 그려지고 이 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읽다 보면은 풍경이 자연스럽게 맞아요. 그려지면서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것들도 상상해 보실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1: 그럼 궁금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0: 네. 그럼 문을 열고 한번 또또의 네.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젊은 세대가 많은 시끌벅적한 선술집인데 70대 아버지가 접객을 한다는 게 굉장히 남다른 지점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손님들이 이 아버지 철규님을 마스코트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철규님과의 세대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발생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이 또또 대표님이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 나가는지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낭독 부탁드릴게요.
0: 또또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의 파트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혹시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시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건넨 농담에 기분 상하는 손님이 계실까? 업무적인 실수는 만회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여성 손님이 많을 선술집에 농담과 대화의 온도가 다른 연세 지긋한 남성 어르신을 홀서버로 고용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젊은 세대 안에 더 오래 머물게 할 냉정한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인턴으로 채용할게요. 일하시는 것을 본 뒤 정직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월급도 지금은 80%만 지급할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여 일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을지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에도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문화나 버릇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강한 어투로 동료의 실수를 질책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애기 몇 살이야? 우리 딸이 참 예쁘게 생겼네. 철규님, 이곳에 아빠 애기는 저밖에 없어요. 이 밖에도 손님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것, 손님이 계신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등의 불필요한 행동부터 대화 방식까지도 철저히 지켜보며 트레이닝했어요.

그리고 아빠 연세쯤 되는 직원에게 듣고 싶은 몇 가지 고정된 멘트를 정해서 알려드렸어요. 동료들은 그런 저를 보며 악덕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흰머리 지긋한 아빠가 손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일을 하다가도 너무 슬퍼져 머리가 쭈뼛쭈뼛 서곤 했거든요. 혹시나 SNS에 일하는 어르신의 어떤 것 때문에 불편했다는 리뷰라도 올라온다면 아빠가 다 알지 못하는 시대의 흐름 안에서 홀로 극복해야 할 상심과 일에 대한 두려움을 저는 알 길이 없었죠. 대표님을 슬프게 하는 인턴은 정직원이 될 수 없으니 철규님은 최선을 다해 가깝고도 먼 다정한 개인주의를 배우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세대 간의 적정거리를 찾아가는 아버지의 접객을 반가워하는 손님들을 볼 때면 나이가 다른 두 세계가 친밀히 악수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손님들은 세상에 섞이려 노력하는 7학년 2반 선배님의 실수를 눈감아 주시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손을 살갑게 잡아주셨죠. 젊은 동료들은 손님들이 기뻐하실 접객을 철규님에게 부탁하며 동료가 일터에 사랑으로 머물 수 있도록 응원해주기도 했어요. 3번 손님이 하얀 메뉴를 2개 시키셨으니 이 김치를 가져다 주세요. 아버지, 2인석에 계신 손님께 가서 4인석으로 옮겨드릴 수 있다고 제안해주세요. 덕분에 철규님은 여름엔 수박을 나눠주는 수박 요정으로, 겨울엔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나누는 센스 있는 어르신으로 기억될 수 있었어요. 철규님은 2023년 3월 9일 3개월의 수습사원 기간을 마치고 정직원이 되셨어요. 철규님이 정직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일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이지만 존중받아 마땅한 세월의 지혜를 뒤로한 채 이 불합리한 트레이닝 과정을 웃으며 받아주신 덕분이었어요. 오랜 장사 경력이 있으면서도 고용된 가게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태도는 앞으로 함께 일하는 동안 제가 배워야 하는 어른의 지혜였습니다. 언젠가 또또에 오신다면 흰머리를 감추려 모자를 푹 눌러 쓴 70대 홀서버 철규님에게 먼저 인사해 주세요. 그분은 딸의 걱정을 약속으로 이행해 주시는 존경스러운 저의 아빠이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손님에게 대화의 시작을 양보하는 동료 철규님입니다.

0: 좋아서 하는 밴드의 우리 함께하면 띄워드렸습니다. 최윤선 작가의 책,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소개해 주신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을 고용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그랬는데, 지금 아버지는 인턴으로 채용할게요. 하면서 이제 하는 거 봐서 그 다음에 할 거예요. 하는 데서 이거 뭐지? 깜짝 놀랐어요.
1: 이것이 진정한 대표의
0: 아,
1: 자질이 아닐까요?
0: 그러니까요. 예상 밖의 거였는데 효과가 좋은데요.
1: 저는 이게 가족과 한 영업장에서 일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막연히 상상할 때 너무
0: 네.
1: 훌륭한 예시가 되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아.
1: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 이 가게를 차렸지만 사실 일터에서는 서로가 가족임을 잠시 잊고 각자 맡은 파트에서 일하는 동료로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손님들을 이제 접객을 해야 하니까 존댓말을
0: 네.
1: 연습한다든지 단정하게 시장을 하려는지 하는 노력은 응원하되 서비스나 요리, 청결 등의 능력은 사장의 눈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또 부모님은 자식을 대표로서 존중하며 의견을 수용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테랑 자영업자의 감각이 있기에 자식이 대표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는 또 단호하게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면서 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0: 네.
1: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8년 경력에 지금은 또 조리 실장님인 엄마의 또 장점을 가장 살릴 수 있게
0: 그쵸.
1: 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접객이 또 빛을 발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나중에 이제 직원으로 영입한 규동 삼촌이 있으세요. 기술자로
0: 네.
1: 영입된 규동 삼촌의 또 맥가이버 같은 실력이 또이 업장에서 빛날 수 있게끔 하는 이 대표로서의 또또님의 역량이 정말 돋보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철규님의 휴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0: 네.
1: 하나만 소개를 하면요. 오토바이를 오래 탄 철규님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 돌돌 말린 휴지로 코를 청소하는 버릇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 돌돌 말린 휴지를 약간 나는 자각을 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에 두는 거죠. 근데 이걸 질책을 할 수도 있지만
0: 네.
1: 이 나중에 또또가 이제 젊은 직원들도 동료들도 더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직원들에게 지금부터 철규님의 돌돌코 휴지를 주워오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공유해 주세요. 5,000원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0: 네.
1: 젊은 동료 직원들이,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거 두 개예요. 만 원, 만 원! 하면서 가져오기도 하고, 발견한 동료를 부러워하면서, 아, 그건 어디서 찾았어요? 저도 다음엔 거기를 유심히 봐야겠어요.
0: 세상에.
1: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0: 네.
1: 이 일화를 좀 웃음으로 승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작가가 쓰기를 어르신 동료들의 지혜와 사랑은 크고 업무 중에 실수는 우리 삶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걸 유쾌한 에피소드 속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랬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대표의 정말 속깊은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나중에는 이 직원들의 젊은 직원들이 자취방 이사할 때는 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이 휴무일 때도 부모님, 나의 시니어 동료들을 차에 태워서 바람을 쐬어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또 하나의 확장된 가족의 형태가 되거든요. 이것도 정말 보기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체력이 많은 사람은 체력을 쓰고 지혜가 깊은 사람은 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또또의 다정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소개하긴 하지만
0: 네.
1: 또이 자영업에 미래에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현재 하고
0: 그쵸.
1: 계신 분들께도 어떤 좋은 사례가 되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읽었습니다.
0: 지금 얘기해주신 이 휴지 에피소드만 보더라도 진짜 이거 같은 소재 다른 느낌의 전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1: 그럼요. 파국으로 끝날 수도
0: 아, 그렇죠. 그리고
1: 있거든요.
0: 이거 되게 정중하게 얘기한다고 정색해서 돌직구로 날려도, 아빠
1: 그쵸.
0: 여기서 지금 이렇게
1: 맞아,
0: 하시면
1: 맞아.
0: 이래도 마음 상할 수 있잖아요.
1: 그쵸,요. 철규님 면담입니다. 개인 면담입니다. 한 다음에.
0: 철규님 재계약 안 되겠습니다. 그냥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1: 하지만 이벤트가 된 거죠. 지금부터 돌돌코 휴지를 발견하는
0: 세상에.
1: 분들께 이런 이제 장면 장면이 등장을 해서
0: 네.
1: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고 있는
0: 그쵸.
1: 그 독자로서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또이 직원 워크숍으로 여행을 갔을 때 이 민자님 말 하시는 이야기가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었다는 걸 몰랐다.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급식도 아. 없고 좋은 숙소에서 이렇게 동료들과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게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네. 울먹거리신 대목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만 이 세월을 통과했는데도 괜히 그 대목에서는 같이 뭉클해지기도 하는 그런 책이에요.
0: 자, 오늘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제 카페이님 글도 열어보러 갈게요. 정은지, 하림이 함께 부른 곡 하늘바라기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최윤선 작가의 책 소개를 했고요. 이제 카페이님 글 만나러 가겠습니다. 허귀윤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봄 골목 아침 허귀윤 지금은 아침 6시. 비 소식이 있는 날이라 약한 바깥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집은 아니고 윗집입니다. 오래된 빌라는 이웃의 삶을 대부분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오후의 삶을 사는 편인데 쓰레기 수거차에 덜컹거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오늘은 재활용 수거일이라는 걸 알리는 소리입니다. 누워서 다시 이불을 감으며 어제 저녁에 재활용 내놨어야 했는데 하는 하찮은 후회를 해봅니다. 이렇게 중간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나이가 되어서 이불을 꽁꽁 말고 이불 속에서 반디 앱을 켜봅니다. 아마 평생 들어도 내 입 밖에 내놓기 힘들 것 같은 영어를 들으며 그래도 2만 시간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하다 보면 늦은 귀가의 발소리와 이른 출근을 위한 차 시동 소리가 들립니다. 빌라촌 골목길 아침은 나가는 차들과 사람들이 복닥이며 작은 트러블이 가득합니다. 집에서 좀 떨어진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입장에선 남의 이야기라 이불 속에서 감상하며 야간 주차비로 산 작은 평화를 누려봅니다. 여름에는 후회할까요? 아니면 오늘처럼 혼자 웃을까요? 쉬 가라앉지 않은 큰 소리에 창문을 여는데 옅은 나무의 새순 냄새가 납니다. 곧 어디서 오는지 모를 아카시아 냄새나 라일락 냄새가 나겠죠? 창문에 서서 사람들의 싸움 사이로 이 내음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봄은 짧으니까요. 그렇게 하찮은 마음으로 평화를 빌어봅니다.

0: 오늘 허귀윤 카페인님 글입니다. 어떠셨어요?
1: 굉장히 섬세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침에 그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 가만히 집에 평화를 누리면서 이 동네의 다양한 장면들을 그쵸. 소리로 채집하신다는 것 자체가 귀윤님은 에세이를 쓰기에 이 충만한 감성을 가지셨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0: 저는 여기 보면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래된 빌라는 이웃의 삶을 대부분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라든지 오후의 삶을 사는 편인데 어떻다라든지 표현들이 진짜 신지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섬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뭔가 쭉 다 이렇게 읽어주시는 걸 들은 게 아니죠? 제가 네. 읽었죠. 세상에 이제 읽어주는 걸 들은 느낌이에요. 제가 분리됐나 봐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읽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약간 그 영화 외 퍼펙트 데이즈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러네요. 매일 그 주인공이 창문을 열고 그날의 어떤 공기를 느끼는 장면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아침을 여는 장면 그게 막 떠오르기도 하면서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더 풍성하게 느껴졌어요. 이 감각이.
1: 마지막 문단도 너무 좋잖아요. 옅은 나무의 새순 냄새가 났다고 곧 어디서 오는지 모를 아카시아 냄새와 라일렉 냄새가 나겠지요. 사람들의 싸움 사이로 그 내음이 지나가면 좋겠다. 문 짧으니까요 하시는 이 마음도
0: 네.
1: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마 글 적으실 때와는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지금 이

0: 낭독되는 걸 듣고 계셨을 기우님은 아카시아 냄새와 라일락 냄새를 창 너머로 맡고 계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지금 나던데요. 진짜
0: 맞아요.
1: 요즘에.
0: 그래서
1: 네.
0: 이다 이어져 있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따뜻한 글이었습니다.
1: 네. 기우님은 이렇게 북카페에 소개가 됐으니까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책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문 말머리 달고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우리 방송에서 소개합니다.
0: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노동을 키워드로 써보시는 거 어떻겠냐,
1: 그쵸?
0: 문구를 키워드로 써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봄에 이곳저곳 이제 활동이
1: 네.
0: 많아지시면서 여러분들, 카페인 여러분들 이야깃거리가 충분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1: 맞아요.
0: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1: 무엇이든, 네.
0: 네.
1: 하나만 걸리면 됩니다. 네. 지금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문구도
0: 맞아요.
1: 있었고, 네. 노동, 뭐, 지금 이 아침 풍경까지.
0: 에세이 산문을 쓴다 하는 마음보다 내 이야기를 북카페 통해 나누고 싶다 정도의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더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지 작가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0: 네.
1: 여유롭게 좀 인사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0: 좀 멀리 나와주실 거예요?
1: 멀리
0: 문
1: 나갈게요.
0: 좀 열어주세요.
1: 네. 느껴지시죠?
0: 네,
1: 지금 오후
0: 느껴집니다.
1: 2시의 공기, 혹은 제
0: 네.
1: 방으로 들으실 분들은 밤 10시의 공기입니다.
0: 네.
1: 네.
0: 저는 그럼 그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가 보겠습니다.
1: 네, 가세요.
0: 네. 지금도 좀 멀리 안 나가요,
1: 아니에요.
0: 말투잖아요.
1: 같이 갈게요. 갈 거예요. 네. 오늘 아무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뭔가 막그 마중을 막 가려고 하니까.
0: 그거 어색하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1: 아, 그냥
0: 어색하잖아요.
1: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신지 작가님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멀리 안 갈게요. 네.
0: 네, 가겠습니다.
1: 또 봐요.
0: 네.
1: 네. 자, 우리 카페인님들. 오늘 끝곡으로 스완 다이브의 이매지닝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 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팝음악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 마이클이 흥행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요, 평가에서는 극명하게 또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객들은 극찬을 보내며 만족을 했고요, 평론가들은 실제 마이클 잭슨을 이 영화를 통해서 너무 과하게 미화를 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며 비판하고 있죠. 팬과 비평가의 견해차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마이클은 이 전기 영화 장르가 사실에 어디까지 충실해야 하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또 던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 마이클의 제작사인 라이온스게이트는 후속편 제작을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이번 영화가 1988년까지의 시기만을 다뤘기 때문에 이후 시기의 장점을 또 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윤리적 부담 때문에 결국 필름을 잘라내야 했던 지금의 딜레마를 후속편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5월 8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의 Bad. 87년도 발표한 이 곡. 이번 정기 영화 마이클 OST에도 담겼습니다. 팝 황상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예전에 저 생각이 나네요. 전기 영화였죠. 일반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재즈 뮤지션 돈 셜리 그리고 토니 벨라롱가 나이트클럽의 이 보안을 담당하던 사람과의 우정을 담았잖아요. 이 영화 저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인생 영화 꼽으라면 아마 20편 안에 꼽힐 것 같은데 여러 번 봤고 그 영화 나온 다음에 그 토니 벨라롱가 그 가족들이 말이 많았죠. 영화 제목은 참고로 그린북입니다. 이야기를 안 했군요. 그러나 저는 가족들이 웬만하면 토니 벨라롱가가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덜 무식해 보이고 덜 거칠고 뭐 그렇기를 바랬을까? 뭐 그들이 왜 실제로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허구의 요소가 좀 첨가가 될 거라면 재밌게만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그 문제적인 요소들을 너무 덜어내는 것도 왜 병원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소독약 냄새 나는 거. 영어 단어는 sterilize라고 하죠. 오늘 기사 원문에도 sterilize, 그러니까 소독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비평가들은 마이클 이 영화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영화를 통해서 그 과거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누락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탁해주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해봅니다. 영화를 봐야 되겠죠?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근데 아무튼 마이클 팝황상제님의 삶에 대해서 가혹하게 다뤘을 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화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 말이죠. 그 애초에 단편으로 끝날 생각으로 제작사는 이걸 접근하지 않았답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소재가 있다. 이 단일 영화로만 생각된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그 이후에 이게 풀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만회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코멘트죠. 그리고 제작사 라이온스게이트 측에서는 아주 또 강하게 비평가들의 반응은 다소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 라고도 이야기했답니다. 그렇구나. 어느 쪽이 뭐 옳다란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각각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전기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 윤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꼭 정리가 돼야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죠.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음악 두 곡 듣고 오죠. 2014년 한국에 개봉된 미라클 벨리의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에서 프랑스 아티스트 루안이 부르는 주볼, 나는 날아간다. 먼저 듣고요. 이어서 넷플땡 이 플랫폼 OTT에서 소개된 영화죠. 한국어 제목 자기 앞에 생. 이탈리아의 라우라 바우지니가 부르는 EOC, 나는 그래. 이렇게 두 곡, 영화 음악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2014년 영화 La Famille Bélier, 한국어 제목 미라클 벨리의 사운드트랙에서 프랑스 아티스트 루안이 부른 주볼, 나는 날아간다 먼저 들었고요. 2020년 넷플릭스 작품 자기 앞에 생에 사용된 음악 라우라 바우지니의 EOC, 나는 그래였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4년 제67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인어공주와 함께 제2의 황금기를 연 디즈니메이션은 이 뮤지컬 요소를 도입한 플롯 덕분에 스코어 주제가 양부문을 석권하는 사례를 몇 번 낳았죠. 그런데 1994년 오스카도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스 지머와 엘튼 존의 이름만으로 역사적인 크레딧을 쓴 장편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이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두 부문 모두 수상했습니다. 한스 지머의 메인 테마 Circle of Life 그리고 엘튼 존, 팀 라이스가 각각 작곡 작사를 맡은 주제가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1994년 제67회 수상작 살펴봤습니다. 디즈니메이션 더 라이온 킹이 스코어 주제가 부문 모두 수상했다고 소개를 했죠. 먼저 한스 지머의 Circle of Life였고요. 피처링 보컬의 카멘 트와일리 그리고 레보 엠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칸 코러스였습니다. 이 작품으로 한스 지머가 그렇군요. 생애 첫 오스카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주제가 수상작은 작곡과 노래의 엘튼 존 그리고 작사의 팀 라이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 영화 내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이 노래를 불렀죠. 엔딩 크레딧과 싱글 발매 버전은 엘튼 존이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히트를 기록했죠. 자, 이어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가운데 세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오리가 그의 음악 먼저 듣습니다. 프린세스 아레테 크라스노 솔스세. 러시아어는 어렵군요. 크라스나 솔은체 이렇게 발음 대충 맞춰봅니다. 붉은 태양이란 뜻이고요. 애니메이션 아리테 공주의 주요 삽입곡이고요. 이 작품, 이 음악은 뭐 기동전사 건담 5편, 강철의 연금술사 등의 음악을 담당했던 센주 아키라 거장이 작곡 편곡을 담당했습니다. 러시아 가사는 예 맞습니다. 물론 오리가가 직접 썼고요. 이어서 화요일에 소개한 프랑스의 벤저몽 비올레, 그가 2009년에 발표한 동명의 음반의 타이틀곡입니다. La Superbe, 찬란함, 도도함. 제 기억하는 게 맞다면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절치부심의 결과물, 그러니까 음반사와의 계약이 연장이 안 되고 이른바 방출되고 나서 보여준 음반, 그 음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평단의 극찬은 물론이고 아주 상업적으로도 예 다시 한번 실력을 증명한 벤자민 비올레이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인생이 그냥 멜랑콜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태생적으로 그 멜랑콜리를 벗어날 수 없어. 예뭐 이런 느낌이 있네요. 세 번째 브라질 아티스트 아전 요번에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좀 경이롭더라고요. 그 마지막 행보까지 91살까지 또 음악을 놓지 않았던 그 행보도 그렇고 80대 나이에 발표한 그 아방가르드 작품들도 그렇고 오늘은 91세의 나이로 타계한 후에 23년, 그러니까 22년 돌아가셨는데 23년에 발표된 사후 앨범 No Tempo da Intolleranzia의 수록곡으로 골라봤는데요.

타이틀곡이네요. 관용 없는 시대. No tempo da intolerância 라는 곡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쉽지 않은 주제를 또 치밀하게라고 해야 되나? 치밀하고도 의도를 다분히 강하게 또 가지면서 이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브라질과 남미 아티스트를 소개하면서 그 시기에 이런 메시지를 담는 아티스트가 참 많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놀라기도 하는데, 시절이 이렇게 좀 나아지는 듯, 뭐 표면적으로라도 개선이 된 듯,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놔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행위를. 하지만 에우자 소아레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놓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위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세 곡입니다. 함께 듣고요. 이어서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앙리 살바도르가 부르는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입니다. 앙리 살바도르가 1958년에 발표한 곡으로 이 세상의 어머니에게 바친 찬가입니다. 리메이크인데요. 이탈리아의 마리노 마리니가 1957년, 그러니까 1년 전이죠, 발표한 곡 La più bella del mondo,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원곡입니다. 프랑스어 가사로 옮기면서 앙리 살바도르는 여자를 마멍, 엄마로 바꿨네요. 낭독하겠습니다. De tes beaux cheveux blancs, tu es 바로 당신입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누구도 당신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 당신이 날 가지셨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품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광경도 어머니, 당신의 희끗희끗한 머리만큼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어머니,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당신이 두 팔 벌려 날 품에 안을 때 벅찬 행복을 느낍니다. 어머니,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당신의 아름다운 눈엔 사랑이 넘치고, 그런 당신 덕에 난 이 나이에도 행복한 어린 아이가 된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누리는 꿈이었죠. 그러나 꿈이 사라진 후에도 어머니만큼은 늘 내 곁에 계시네요. 어머니,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세상이 다 무너져도 어머니, 당신만큼은 곁에 있어 주시네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프랑스 아티스트 앙리 살바도르였습니다. 그의 1958년도 음성으로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마리아노 버전으로 많이 익숙하셨을 텐데 오늘은 덜 성악적이면서 뭔가 귀속말 하는 것 같죠? 앙리 살바도르의 전매 특허인 것 같아요. 따뜻함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순서, 오늘은 DJ 선곡 율디 앨범 반장이죠. 아, 어버이날 스페셜로 준비하진 못했네요. 브라질의 재즈 아티스트, 피아니스트 잔냐 마리아의 1983년 음반에서 Come With Me,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이탈리아의 칸타우토레, 즉 싱어송라이터 전통에서 추앙받는 작가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의 75년도 발표곡이었습니다. Le storie di ieri, 어제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오늘의 2부 순서 DJ 선곡 열디의 앨범 반장 함께 하시죠.

금요일 2부 새음행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열죠. 사적인 해설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 이올디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올라온 리뷰 몇 개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카보베르데 서아프리카의 섬나라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아틀란틱 뮤직 엑스포,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자매 페스티벌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연속돼서 진행되는 크리올 재즈 페스티벌, 올해 라인업에서 제가 여섯 곡을 골라드렸었죠. 7837님 익숙한 숫자 문자 번호 보이네요. 아코디언 드럼 조합은 처음 들어보는데 신선하다 라고 예. 제가 포르투갈의 듀오였죠. 그 아티스트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어 표현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둘 뿐이야. 왜냐하면 이런 거였죠. 노이스 보이스. 노이스 보이스. 예, 노이스 보이스였죠. 예. 좋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포르투갈의 이 듀오가 흥미로웠나 보네요. 특이한 구성이라서 그런지 혼성 듀오 여성분이

아코디언이고 드러머 남성분. 특이한 구성에 설득력에 빠져든다. 7108님께서 페스티벌 라인업 짜는 거는 마치 로또 당첨되면 어디에 돈을 쓸지 구상해보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멋진 라인업으로 페스티벌에 색깔을 입혀주신 선곡 잘 듣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페스티벌을 가야 되는데 다볼순 없으니까 무엇을 보고 어디로 이동해서 이 스테이지에선 또 요거를 보고 개인적 동선 짜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패키지로 구매를 해도 사실 그열 출연팀이 한 20팀이라 하면 그거 한잘 봐야 다섯에서 10팀이잖아요. 그런 거네. 와, 20팀이나 볼수 있어 라고 덤볐다가 그거 다볼수 있는 사람은 정말 슈퍼히어로급 체력이겠죠. 유영주님께서도 글 주셨네요. 앨범 반장 페스티벌 잘 누리고 감상했습니다. 예, 사실 아프리카까지 날아가려면 엄두가 안 나죠. 이런 식으로라도 저는 저의 호기심 해결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카보베르데이의 페스티벌 분위기 알으셨다면 다행이네요. 오늘은 캐나다의 아티스트들을 좀 소개하는데요. 북아메리카, 뭐, 딱두 나라죠. 미국, 캐나다. 그, 좀 특이해요. 어떻게 보면, 붙박이처럼.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거기에 이렇게 탁 있었던 그런 어떤 구조물처럼. 그리고 그 자연적인 특성과 그 광활함. 어마무시하게 큰그 땅덩어리. 여기와 연관되는 그 신세계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떠올리면은 항상 그 포크 뮤직이 떠올라요. 예. 어떻게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포크 음악을 많이 들어본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뉴욕을 중심으로 그 원재료를 가공한 그 이후 뭐 레볼루션 세대겠죠. 60년대 사회적 그런 운동. 밥 딜런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고 그 이전에 뭐또 있잖아요. 순수 퓨어리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북미 대륙의 그 순수한 그 사람들의 음악, 포크의 음악 그런 거에 좀 집중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처에 작은 뭐 도시를, 마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음악을, 상업성을 배제한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이제 60년대 이후로 라디오가 발전해서 그렇구나. 그런 미디어의 발전으로 이게 전국구가 된 거죠. 밥 딜런으로 핵폭탄급 확산이 된 거네요. 예. 말을 하다 보니까 왜 이게 붙박이처럼 포크 음악이 북미 하면은 일단은 떠올려지는 건가. 그러면서 우리 월요일 날 정말 음악적으로 박식한 한태인 군과 이야기하면서도 컨트리 장르나 그런 루트, 포크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저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청자들은 그게 아메리카나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잖아요. 캐나다는요? 캐나다는 약간 그래서 약간 좀 변방은 절대 아니고 캐나다가
미국

할리우드나 또 이런 음반 쪽으로 수혈을 많이 해줬잖아요. 캐나다에서 국경을 넘어 저쪽으로 간 사람들도 많고.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제가 뭐 캐나다에 너무 뭐 애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덜 알려졌고, 그다음에 왠지 그 환상은 좀더 진정성이 있을 것 같다. 상업적인 어떤, 그러니까 좀 무식한 편견이죠.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왠지 덜 소비된 면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캐나다의 고든 라이트풋이라는 작가를 소개합니다. 저도 뭐 10대, 어린 10대 시절에 라디오에서 에어플레이 되는 그의 히트곡으로 만나본 게 전부이지만 말이죠. 그뭐 아시려나? 그 미국 라디오에서는 정말 틀면 나오는, 그러니까 주로 라이트 FM 그런 편성을 주로 하는 그런 편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던 라디오국에서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You Could Read My Mind라는 곡, Carefree Highway, Sundown 뭐 이런 노래로 좀 유명하긴 한데요. 아, 그리고 오늘 70년대로 제 마인드가, 제 정신이 흘러간 이유는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특별하게 또 김학선 씨를 모셨잖아요. 좀 구닥다리 음악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예전 음악을 우리가 좀 기피하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는데, 또그 다음 날에 또 박정용 씨가 나와가지고 70년대 녹음된 탁월한 음반들 소개했잖아요. 오늘은 75년 앨범으로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이 앨범이 좀 특별한 이유는 자신이 한창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던 70년 무렵에 발표된 그런 주요곡들을 75년이 되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75년의 사운드를 그또 이점을 새로 녹음, 활용해서 새로 녹음하고 싶었다. 이미 발표된 곡을 재녹음하는 그런 시도, 그리고 나름 베스트를 발매하면서 더블 사이드 중에서 한쪽은 재녹음이고 한쪽은 원래 버전 중에 출인, 베스트 음반으로 새로운 아티스트를 만나는 방법은 저도 어릴 때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아, 그럼 좋은 엑기스만 모아놓은 베스트를 일단 사자, 또 일종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리고 개별 앨범들을 또 나중에 구매해서 듣는. 근데 베스트를 이런 식으로 커리어 후반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또 음반을 구성해서 낸걸 보니까 진짜로 다시 녹음하고 싶었던 열정이, 욕망이 컸나 봐요. 일일이 다 비교해서 이 수많은 곡들을, 재녹음한 곡들을 다 들어보진 않았는데, 일단 재녹음하면 노래가 가장 달라지겠죠? 예, 목소리도 변하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까다롭게. 아,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 마이클 잭슨 전기 영화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잭슨과 연관된 그 스캔들, 그걸 이제 싹 정리해서 빼버렸다. 예, 그 얘기가 오늘 일부 오프닝에 소식으로도 전했는데, 아, 그게 요즘 이야기라면,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EBS 13번 TV에서 밀로스 포만 감독의 아마데우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지? 뭔가 기념하나? 근데 갑자기 1시간 반 분량으로 일부, 아마데우스 일부 이렇게 편성이 된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이게 그러면 디렉터스 컷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180분 분량의 밀러스 포만의 디렉터스 컷이 있더라고요. 2000년 초반에 나왔다고 하는데 84년도에 나온 이 스튜디오 버전의 아마데우스는 그거보다 한 20분 정도 짧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를 보면서도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내 기억이 난 이거를 그 어린 시절에 그 미국 교육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방영을 해주는 거를 제가 VHS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과장 좀 보태서 대사를 거의 알아요. 주요 장면의 그 펀치라인들 같은 대사들을 아는데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일부에서 어?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야, 나도 많이 늙었나 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런 장면 없었는데 확실해지더라고요. 근데 양쪽이더라고요. 그 디렉터스 컷에 대해서 밀러스 포만 본인이 가장 그 방어적이었고 이렇게 이게 내그 의도와 부합한다. 180분 분량에 이것이 나의 그 원래 작가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뿐이 없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전체적인 의견은 아, 왜 84년에 그것들이 누락되고 발표가 됐는지 알것 같다. 근데 저는 판단을 아직 유보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마이클 잭슨 얘기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덜어낸 아마데우스에서 덜어진 누락된 부분은 어쩌면 예 글쎄요. 근데 오늘 골든 라이트풋의 히트곡 아까 제가 뭐 썬다운이니 If You Could Read My Mind니 Carefree Highway니 이 라디오에서 에어플레이를 집중적으로 봤던 이 곡들은 가장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중과 그리고 게이트키퍼들 뭐 DJ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 통속적으로 이게 연결고리가 충분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뭐 통속성이라는 거를 제가 하등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세월이 증명하는 거는 사람들과 세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연결이 됐느냐. 그게 남는 거구나. 뭐, 모르겠어요. 작가가 뭐, 작가주의의 그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그 개인사적인 사소한 아니면 뭐좀더 고차원적인 그래서 관조하면서 시대의 어떤 거를 이렇게 대서사시를 쓰는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골라온 골든 라이트풋의 또 레파토리 중에는 캐나다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뭐 커미션 받은 의뢰받은 작품도 있어요. 그 광활한 캐나다 땅덩이를 관통하는 그 심장의 그 혈관 같은 이 철도를 건설하는 그 역사를 그 서사를 트릴로지 3부작이라고 쓰면서 7분이 넘는 곡을 썼는데 물론 사람들 얘기죠. 국가 부흥을 위해서 희생된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 영광과 그 이면 뭐 이런 주제고 그다음에 뭐 나는 딴따라이로소이다라는 선언 같은 minstrel 그러니까 음유시인이죠. 방랑시인 뭐 이런 주제를 정해서 그런 약간 중세적인 느낌의 곡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Sundown, If You Could Read My Mind, Carefree Highway는 인간의 가장 그 원초적인 욕망?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인데 허락되지 않은 사랑. 실제로 고든 라이트가 왜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는가가 그 줄거리가 된뭐 그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매일매일 매순간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서사로 통속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연결이 된다.

그래요. 밀로스 포만도 이 통속하고자 해서 아마데우스, 월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그 아내가 어쩌면 남편,

사람들의 사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변태성 이런 것도 조명이 안 된다면 완전한 이야기가 구성될까?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이야기라는 게 있을까? 이 작가들이 써내는 뭐에 기승전결 해가지고 한편으로 다 완성하는 그래서 이 10부작, 14부작, 20부작 막 이런 OTT물이 더 요즘 대세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네요. 짧을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캐나다의 그 루츠 컨트리 포크 씬에서 요즘 제가 제일 좀 좋아를 하는 더 브로즈 랜드레스 형제 두 사람의 음반이랑 또 여성 아티스트 요즘 또 젠지 여성 포크 루츠 캐네디안 아티스트들의 두곡좀 환기하는 뭐 70년대 사운드에서 21세기 요즘 사운드로 환기하는 그런 두 곡까지 총 8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율디 앨범 반장 7곡을 일단 들어봤는데요. 메인 디시는 골든 라이트 푸드의 치즈

15년도 더블 LP였고요. 골드 골드라는 더블 음반에서 제가 추린 6곡 먼저 듣고 이어진 곡이 보너스였죠. 캐나다의 요즘 대세인 컨트리 루트, 컨트리 포크, 락 아티스트 더 브로즈 랜드레스 형제의 음반에서 2013년 음반에서 Our Love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추가로 준비한 보너스 곡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보다 먼저 주말 안내 해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성형 PD가 소개하는 세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는 세계음악인 열전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 세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The Bros Landreth와 또 차세대의 여성 컨트리 포크 아티스트 마리엘 버클리가 함께 부르는 듀엣곡입니다. Goodbye라는 2020년 발표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0: 핫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be your guides to all things English.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아침에 눈 뜨면 차려져 있던 따뜻한 밥, 무심코 건네받은 두둑한 용돈, 그리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던 불빛 하나까지, 이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마음이었고 사랑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도 사랑으로 들리는 매직이 펼쳐지는 날, 마음 한 구석 괜시리 뭉클해지는 어버이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생각은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인색한 것 같아요. 완벽한 말을 고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 한 스푼만 담아내면 마음 배달 완료! 오늘은요, 에브리바디 효자 효녀 모드로 들어가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Hi everyone, thanks for spending part of your day with me. I'm DJ 진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 방탄소년단 제이홉님의 마마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 만큼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프닝에서 부모님께 전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좀 해봤고요. 어버이날, 저는 아마 나중에 가족들과 식사를 한 끼 챙겨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특별한 방법을 뭔가 이벤트나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저는 무심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전화 한 통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버이날이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약간 이렇게 되게 낯간지러워 해가지고 저는 전화 한 통으로 웬만하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잘합니다. 저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챙기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잘하고 전화 한 통 드리는 이 기회에 영상 편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나를 키워주고 아껴주고 지금까지 항상 웃는 얼굴로 내 편이 되어주는 엄마 아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낯간지럽지만 우리 아도란에서 더 낯간지럽게 만들어주네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 가끔 이런 선물들을 사드리긴 합니다만 엄마가 최근에 이제 그 커피차 개업식을 할 때 엄마가 꽃을 받았는데 꽃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좀 선물을 드려야겠다. 옛날에는 그냥 용돈만 챙겨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용돈으로 엄마 아빠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고마워 사랑해 이런 표현을 잘 하는지 저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약간 가족의 전화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항상 전화를 끊기 전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항상 표현을 잘 해주시는데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이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평소에 관찰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요즘에 엄마가 꽃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처럼 뭔가 엄마 아빠가 취향이 자꾸 바뀌시잖아요. 이제 나이를 드시면서도 취향이 바뀌는 것처럼 그때그때 그때 맞는 선물을 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꽃도 좋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아빠가 뭐에 빠지셨어. 뭐 낚시에 빠지셨어. 그러면 낚싯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원하는 지금 당장 필요한 선물을 딱 사드리는 게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네, 사랑이 가득한 항공이들이 모여있는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앤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빌리의 Cloud Palace.

네, 오늘의 한국어는 매우 쉬운 한국어 고맙다입니다.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뜻인데요. 고맙다 means

0: means you feel warm and pleased because of someone's kindness or help. In English, this is similar to thankful or grateful.
1: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항공이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 해야겠죠.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 오랜만에 뵙습니다. 야, 이 오랜만입니다 하는 이 톤마저 너무 오랜만이에요.
2: 아, 그러니까요. 야, 1년이 넘었고.
1: 그렇죠. 네.
2: 그때 뭐 다시 뵐 수 있으면 봐요 했는데
1: 맞아요.
2: 결국 오긴 했지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 DJ가 바뀌어 있었죠.
2: 네. 에... 그래도 또 이렇게 만났네요.
1: 그러게요. 영광입니다. 네. 5주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뭔가 아군이 있는 것 같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2: 아, 그렇군요.
1: 네.
2: 적군일지 아군일지 가봐야 하는 건데.
1: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지만.
2: 아, 그러니까요.
1: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이 하니까 마음이 좀 굉장히 편하고. 네, 저희가 또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고맙다를 알려드렸었는데 대원님은 또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잘 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네,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1: 아, 네네. 네,
2: 일단 같이 네, 좀 식사 끝하고 네, 당연히 제가 결제하고
1: 네.
2: 또 선물을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1: 네.
2: 역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현금이다.
1: 그렇죠.
2: 생각해서 또 작은 정성을 드렸지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1: 저도 이제 아 어느덧 나이가 31가 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는 나이가 왔습니다.
2: 네.
1: 네. 그래서 뭐 저도 형이랑 같이 해가지고 친형이 있는데 친형이랑 같이 해가지고 항상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금이라는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2: 네.
1: 자,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할 만큼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2: 네.
1: 그래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함께 들으면 좋은 음악 뭐가 있을까요?
2: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1: 네네네.
2: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다 같이 뭐 이렇게 영화 보거나
1: 네. 네,
2: 이런 일은 많은데
1: 네.
2: 우리 다 같이 음악이나 한 곡 들어볼까?
1: 아.
2: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1: 근데 이제 제가 가족의 음악성 때문에 제가 가수를 한 건가 싶을 정도로
2: 네.
1: 이제 엄마 아빠가 음악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옛날부터 저는 여행을 가잖아요.
2: 네.
1: 그럼 뒤에 화면 조그만한 거 이렇게 틀어주시는 거 있었어요. 거기에 이글스 콘서트 막 그런 거를 보여주시고
2: 네.
1: 그 다음에 에릭 클랩턴의 그런 콘서트 영상, 라이브 영상을
2: 네.
1: 항상 틀어주셔가지고 형이랑 저랑 맨날 그거 보면서 잠에 들고 깨면 그거 보고 있고 항상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2: 부모님이 락이나 팝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1: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I Love Coffee, I Love Tea라는 곡에
2: 맨하탄 네, 트랜스포.
1: 네, 네, 맞아요.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제가 또 스피커를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그때 그걸로 막 와,
2: 네.
1: 아빠가 그거를 많이 듣고 계십니다.
2: 저희 집안하고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1: 저희는 네. 춤도 춰요.
2: 아, 아빠. 정말요?
1: 네.
2: 저희 집안은 모두가 아이거든요.
1: 아. 저희는 다 이입니다.
2: 아, 그렇구나. 네. 정말 다르겠다.
1: 맞아요. 아마 대화님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잖아요.
2: 네.
1: 아마 도망치실 겁니다. 저희 가족 만나면.
2: 네. 네.
1: 벌써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자, 가족 혹은 부모님께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가족끼리 한 달 살기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한 달 살이.
2: 네, 전에는 다 같이 살았지만
1: 그렇죠.
2: 지금은 다 독립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을 뭐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면 뭐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조금 더 지인한 시간들을 갖고 싶어서 꿈꿔보는데 저번에 어머니랑 같이
1: 네.
2: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1: 네.
2: 어머니가 먼저 이러셨어요. 분명히 내가 너한테 잔소리 하겠지. 그럼 넌 또 길이길이 날뜰 거고 분명히 그러겠지라고 하시는
1: 그쵸,
2: 거예요.
1: 그쵸.
2: 아 이게 참 붙어 있으면 싸우고 떨어지면 맞아. 그립고 이게
1: 맞아요.
2: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
1: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민화 됐었잖아요.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엄마가 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2: 아.
1: 티셔츠에 적어가지고 커플티로 입고
2: 아, 서로 보게.
1: 서로 보게끔.

0: 이제 뭐 예를 들어 엄마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나? 이러면서 1번은 여기 너무 비싸다. 여기 맛이 없다. 그냥 여행을 갔으면 그 현지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김치 없냐? 막 이런 것들.
1: 네.
0: 예, 그런 걸 금지 항목으로 한번 싹 해가지고 가는 것도 한 특별한 추억이 되지
1: 아이,
0: 않을까
1: 그렇죠.
0: 싶습니다.
1: 어머니 한우 사드리려고 이렇게
0: 예.
1: 고기 이렇게 쫙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0: 아.
1: 아, 이게 육즙이라는 게 사실 기름이야 하면서 막
0: 바블링들을 다 잘라내.
1: 네, 이렇게 막, 아이고,
0: 아이고.
1: 건강 생각해야지 하면서
0: 그쵸.
1: 이제 먹을 거다못 먹고, 네,
0: 아이고.
1: 뭐, 뻔한
0: 그쵸.
1: 스토리죠.
0: 하지만 뭐, 그것 또한 추억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국내 여행은 사실 낚시를 핑계로, 그리고 저는 골프 좋아해서 골프를 핑계로 이제 가족들이랑 취미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외에 그냥 정말 여행을 간지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족끼리 한번 해외여행을 가는 거가
1: 좋은 것 같습니다. 네.
0: 버킷리스트입니다.
1: 이 가족의 해외여행. 아,
0: 네.
1: 너무 재밌을 것
0: 이
1: 같은데요.
0: 가족. 어마무시할 거예요. 아. 제가 가족들이랑 있으면 저도 이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막 분위기 주도하는 편이에요. 어디 가면. 근데 그 아빠의 텐션은, 이야, 최근에 아빠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해탈한 느낌이세요. 인생을 통달한 느낌이에요.
1: 아, 그럴 만한 때가 또
0: 예,
1: 되셨죠.
0: 그쵸.
1: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텐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우야, 웃어. 그냥 웃으면 웃음이 나. 하면서 그냥 막 웃으시는데
1: 네.
0: 그 모습마저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해외여행을 한번 가면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원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취향의 발견 시작할게요. 취향의 발견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오늘도 대화님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추천곡을 가져와 주셨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들어볼까요?
1: 얼마 전까지는 주로 장르를 소개했습니다. 뭐 컨트리도 소개했고, 뭐 앰비언트, 뉴에이지, 뭐 이런 독특한 장르도 한번 소개해봤고, 장르를 이야기해봤는데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네, 또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에 대한 음악들을 장르와 상관없이 한번 주제로 엮어봤습니다.
0: 아, 그렇다면, 대화님이 생각하시는 가족 하면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는 음악.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1: 가족하면 그래도 감동적이고 따뜻한 음악들. 네. 물론 참 가족끼리 서로
0: 아,
1: 싸우고
0: 그쵸.
1: 네, 이런 음악도 있습니다.
0: 네,
1: 네, 뭐 예를 들어
0: 다양하죠.
1: 막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면서 나는 사랑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어. 뭐 이런 거.
0: 슬프다.
1: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는 이제 훈훈하고 아름답고 짠한 눈물 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0: 그렇죠. 그러면 특이하게 가수로 활동한 팀 중에 가족끼리 함께한 팀들 기억나는 팀이 있을까요?
1: 요즘 정말 인기가 많죠. 뭐 다들
0: 그렇죠.
1: 아시는 악뮤.
0: 아,
1: 네.
0: 최고죠.
1: 요즘 그 수현 씨의 슬럼프 극복기가 그전 국민의 그
0: 맞아요.
1: 희망 어떤 스토리로 지금
0: 맞아요.
1: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찬혁 씨가 큰 도움을 줬고 참 남매가 예쁘게 산다.
0: 아,
1: 예, 이런
0: 맞아요.
1: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잭슨 5. 예, 좀 있으면 이제 마이클 잭슨에 대한 전기 영화도 개봉을 할 텐데 잭슨 5 역시 마이클 잭슨 막내 동생을 중심으로 한 가족 그룹이었고요. 카펜터즈. 네, 남매 듀오였죠. 그래서 악뮤를 한국의 카펜터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 그 밖에 또 여럿 있습니다.
0: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맛보기로 만나볼게요.
1: 네, 시스터 슬래지의 We Are Family라는 곡을 듣고 계십니다. 반주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도 이제 뒤에 그 후렴구 보컬 부분이 딱 나오면 아마 아이 노래구나 하고 아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 시스터 슬래지라는 4인조의 그룹이 다그 성이 슬래지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입니다. 자매들이 모인 그룹이거든요. 네, 이 라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시스터들이 다 모였는데 그거를 노래 가사로까지 만든 겁니다. 우리 가족이야 라고 가족 그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곡을 머릿곡으로

곡으로 발표해서 큰 히트를 냈던 이제 그런 곡인데 네. 네, 가족하면 저는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뭐 앞에서 카펜터스, 잭슨5 이런 얘기 많이 했고 뭐 네. 오스몬스도 있고 가족 그룹 정말 많습니다만 그래도 좀 취향의 발견이니까 가족

0: 야, 이 화목한 느낌도 주면서 이 믿음이 느껴지는 구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0: 나 아, 가족이 있으니까 정말 든든하다. 약간 이런 것까지 느껴지는 노래였습니다. 야, 약간 그러면 가족과의 에피소드 중에서 대현님은 아, 역시 we are family다. 우린 가족이구나라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1: 이분들은 이제 가수이고 자기들이 We are family라고 막 외치고
0: 네.
1: 무대에서 춤도 추고 그러면서 느꼈겠지만 저희
0: 네.
1: 가족은 반대거든요.
0: 오.
1: 그래서 명절에 가면
0: 네.
1: 다들 조용해요. 특히 남자들이 조용해요. 네,
0: 아.
1: 남자들이 다 조용하고
0: 네.
1: 네, 그냥 아, 참 우리 집안은 참 전생에 선비들이 많았나 보다 하고 그냥
0: 그러면서 그 침묵에 We are family가 있는
1: 그렇죠.
0: 거죠.
1: 약간 말없이 통하는 게 서로 있어요. 그냥
0: 오.
1: 잘 지냈어? 그러면 뭐잘 지냈지. 그거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0: 그쵸.
1: 미주알, 호주알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럴 때
0: 네.
1: 아, 내가 이 가문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0: 그런 게또 가족 분위기라는 건 가족마다 다 다른
1: 그럼요.
0: 거니까요. 네.
1: 네.
0: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을 한번 추천해 주시죠.
1: 네, 익숙한 선율이 나와서 다들 이제 예전에 좋아하셨던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라는 곡입니다. 제목을 해석하자면 그는 무겁지 않아요. 그는 나의 brother. 네, 정확히는 이제 어린 소녀가 하는 얘기라 그는 나의 오빠입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텐데 어떤 기사인가 어떤 일화를 보고 만든 곡이라고요. 그 일화가 뭐냐면 한 작은 소녀가 자기보다 훨씬 큰 오빠를 업고 가고 있었답니다. 주변에서 보던 어른이 무겁지 않니? 라고 했더니 했던 얘기가 아니요, 그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오빠니까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도 줬지만 그 전쟁 중에 군인들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대요. 왜냐면 전우를 막 업고 뛰어가는 그런 느낌을
0: 그렇죠.
1: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가족의 형제의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많이들 들으시는 음악이죠.
0: 이게 사실 저는 곡 제목만 들었을 때는 둘다 모르는 곡이었어요.
1: 네.
0: 근데 노래를 들으니까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음악들이었던
1: 네.
0: 것 같습니다.
1: 세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 때는
0: 네.
1: 광고에 나왔었거든요.
0: 아, 광고 음악.
1: 네. 네. 아마 친숙한 분들이 많으셨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아, 근데 이 분위기가 주는 게 굉장히 저는 요즘에 이제 작업을 할때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지금 60년대 음악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히려 60년대, 70년대 이 시대별로
1: 네.
0: 예,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이거를 딱 들으니까 이 패닝이라고 하죠. 왼쪽에서 드럼
1: 네.
0: 소리 나오고 오른쪽에서 그냥 보컬 소리 나오는 이 옛날 그 감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1: 그쵸. 옛날에는 스테레오를 참 순진하게 믹싱했어요.
0: 맞아요.
1: 너 그냥 왼쪽으로 다 가.
0: 네,
1: 뭐 이런
0: 맞아요.
1: 식으로.
0: 왼쪽, 레프트 100%,
1: 네.
0: 라이트 100%, 막 이런 게그 시절 감성이 느껴져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좋은데 방금 노래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깊게 느껴져서 아, 그 시절 뭔가
1: 정말 따뜻한 사운드고 이게
0: 네.
1: 60년대, 70년대의 분위기인데 이거를 아무리 똑같은 장비를 써도 잘 재현이 안 된다고
0: 아,
1: 합니다.
0: 맞아요. 저도 연구 중이거든요.
1: 네.
0: 맨날 이제 땡튜브로 공부하면서 맨날 사운드 믹싱 해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레트로 마이크도 샀어요. 그런 것까지 해봤는데도 이 느낌이 안
1: 네.
0: 나더라고요.
1: 정말 평생 엔지니어를 하시는 분들도 재현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프로듀서들이 혼자서 하기엔 좀 쉽지 않을
0: 그쵸.
1: 수 있죠.
0: 맞죠. 자, 뭔가 인류애가 생각이 나는 그런 곡이었고요. 사실 아까 그 뭔가 소녀의
1: 네.
0: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뭉클한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Backstreet Boys의 The Perfect Fan이라는 곡을 듣고 계신데요. 네, 여기서 완벽한 팬은 누굴 가리키냐면 엄마입니다.
1: 엄마.
0: 네, 엄마는 네, 주로 스타가 아니에요. 주로 팬이에요.
1: 맞아요.
0: 이게 좀 엄마한테 죄송한 부분인데.
1: 맞아요.
0: 네,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에게 가장 완벽한 팬, 나를 가장 사랑하는 팬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 것 같고 그게 맞아요. 엄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Backstreet Boys는 이제 그 보이 그룹이죠.
1: 네. 네.
0: 어우, 이 건장한 그렇죠. 남자애들이 나와서 엄마를 향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맞아요. 예쁘고 네, 감동적입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곡입니다.
1: Backstreet Boys 같은 경우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즐겨 듣던 그런 밴드고
0: 네.
1: 사실 방금 해주신 얘기 중에 왜 엄마는 스타가 아니고 팬일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팬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티스트가 된 뭐 자녀가 있다면 그걸 만들어준 건 부모님이다. 엄마 아빠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0: 아, 오늘 네. 명언 나왔네요. 가사로 만들어야겠는데요.
1: 그렇죠. 네. 약간 방금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왜 엄마는 스타가 아닐까? 아빠는 스타가 아닐까? 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기본적으로 팬이 없으면 스타도 없기 때문에
0: 네.
1: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0: 아,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보다 더 위대한 팬이 우리 부모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뭔가 항상 그 나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완벽한 팬이라고 좀 느껴지셨던 적이 있을까요? 태연님에게도.
0: 그럼요. 네.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은 엄마는 아빠는 용서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리고 어떤 위험에 빠져도 네, 본인이 꼭 이렇게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죠.
1: 제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엄마도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이해가 안 갔다. 할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엄마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는 엄마가 이해가 간다.
0: 네.
1: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0: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네, 너도 똑같은 나 아들 낳아서
1: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엄마처럼 고생해봐.
0: 그렇죠. 네. 2절로 나오면 이제
1: 그렇죠, 그렇죠. 피곤해지죠. 피곤해지죠.
0: 네.
1: 자,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세 곡을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노래 한 곡을 좀 완곡으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곡을 대현님께서는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0: 네. 신나는 디스코도 좋지만 네. 조금 발라드 스타일의 곡이 더 감동적인 것 같아서요. Backstreet Boys의 The Perfect Fan 네, 이 노래 듣겠습니다.
1: 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0: lágrima.여러분은 지금 몽글몽글한 DJ 진진과
1: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드는 이두아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의 주제는 가족이 떠오르는 음악이었고요. 아, 계속해서 대환님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1: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아이유의 무릎입니다. 가사 자체로만 보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뉴스 같은 데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아이유에 대한 유명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아이유 씨가 그 불면증이 있었을 때가 있었대요. 네, 근데 그때 내가 제일 잠을 잘 잤던 때가 언젠가라고 되새겨보니까 할머니 무릎에 딱 베고 그리고 할머니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던 때, 그때 그렇게 꿀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무릎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 이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할머니의 무릎, 네, 거기에 아이유 씨가 이렇게 기대서 자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0: 굉장히 포근하네요.
1: 그렇죠. 네. 네. 이 부모님이나 혹은 네. 좀 감동적인 노래는 확실히 이렇게 심플하게 피아노와 맞아요. 혹은 기타나 이렇게 목소리로 차분하게 가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뭔가를 좀 감동을 주고 싶거나 그리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웬만하면 원테이크로 녹음을 합니다.
1: 아, 그 감정이
0: 네. 네. 그 감정이 뭔가 사실 음이 좀 틀려도 이 감정이 주는 그 원테이크가 주는 감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끊지 않고 최대한 녹음

0: 녹음을 하려고 해요. 그러고 이제 실수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시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원테이크가 주는 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뮤지션으로서도 네. 참 멋있네요. 아, 칭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무릎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실 때 저희는 할머니 옆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 중학교 때는 형은 유학을 가 있었고 저는 이제 할머니 손에 거의 자라듯이 그렇게 컸는데 가끔 가다가 그 엄마의 온기도 있지만 그 할머니의 온기 이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뭔가 더 고차원적인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밥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만두 그 맛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모르겠어요.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좀 됐지만 할머니를 그리워할 때 그 향이나 뭔가 할머니 집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아마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그 할머니의 향이 좀 느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박효신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입니다. 네. 가사를 보면 정말 1991년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가사인데 박효신 씨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에서 노래를 자주 불렀답니다. 뭐 간의자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무대 만들어가지고 어머님 친구들도 계셨을 수도 있고 뭐 주현미의 트로트도 부르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모습 좀 훈훈한지 본인도 그때 기억이 굉장히 따뜻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엄마에 대해 노래하는 곡을 만들었는데 그 곡이 이 노래입니다. 네. 음악적으로도 참 박효신 씨한테 중요한 시기였는데 박효신 씨가 창법을 바꿀 때입니다. 박효신 씨야말로 그 소울과 R&B의 그
0: 맞아요.
1: 어떤 분은 그걸 구부린다라고 하던데 아주 강하게 울면서 막 바이브레이션을 주는 이제 그런 창법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을 쭉 빼더니 그윽한 보컬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바뀌었는데 그 예전 보컬 스타일 좀 떠오르는 그 시기의 음악입니다.
0: 사실 가수한테 창법을 바꿔라 라는 말은 사실 너 다른 옷 입어라
1: 완전
0: 그런 의미인데 사실 너무 잘 바뀌고 네.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또 특히 박효신님은 완벽주의자로 소문이 나 있고 뭔가 그걸 해내신 분이어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뭔가 그 진정성이 저희한테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어릴 적에 좀 어떤 노래를 즐겨 불렀는지 대원님은 그런 곡이 있을까요?
1: 네. 그 돌이켜 보면 네. 저 때는 그 뭐 레딧고나 골든 같은 노래가 저기 피구왕 통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만화 주제가 흥얼거리고 다닌 것 말고는 뭐 딱히 기억나는 게 없긴 한데 전 어렸을 때부터 팝송을 하도 좋아해 가지고 팝송은 어린이 입장에선 잘 부르기가 쉽지 그쵸. 않잖아요. 그래서 듣기만 많이 했고. 네. 근데 그래서인지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직도 노래방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노래방 가면 사실 딱히 부를 게 없어요.
1: 아, 정말 저는 진짜 없어가지고 네. 한참 동안 이렇게 찾는데 예전에 네. 연예인들이 이렇게 모인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0: 네네네.
1: 근데 가수들도 노래방 기계를 켜놓고 놀더라고요. 네. 한 곡씩 부르면서.
0: 그럼요, 그럼요.
1: 근데 갑자기 사회자가 자, 그럼 이제 평론가 이대화 씨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0: 평론을 잘하지만 노래도 네. 잘하는지
1: 한번 보자.
0: 한번 보자.
1: 그래서 윤도현 씨의 사랑투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0: 명곡이래요.
1: 아, 네. 저 그때 참 네,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0: 굉장히 부끄러우셨겠네요.
1: 아, 정말 무서웠습니다.
0: 아, 그렇죠. 이게 가수들 앞에서 부르는 게 네. 사실 뭔가 평가당할 것 같기도 하고.
1: 그럼요.
0: 내가 뭔가 평론가로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지만
1: 네.
0: 뭔가 내 노래를 평가당하는 기분.
1: 심지어 굉장히... 앞에 김광진 씨도 있었어요. 얼마나
0: 난 못해요. 저는 가수 아니라고 할 거고 저는 래퍼라고 할 거예요. 저는 사실 라디오 DJ라고 할 겁니다. 못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취향의 발견 마지막 추천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0: 미니 리퍼튼의 러빙 유 듣고 계시고요. 예전에 개그 소재로 많이 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그 고음으로 쭉 올리는 가성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재밌게 따라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곡인데, 미니 리퍼튼이 딸 마야를 재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곡이라고 합니다. 네, 이 노래 전체가 자장가가 아니라 그 네, 이 부분이 실제로 불러줬던 자장가라고 해요. 이 부분을 후렴구처럼 이렇게 쓰고 앞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곡인데, 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1: 뭐죠?
0: 이 노래를 만들고 드디어 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히트를 했죠. 네. 그리고 유명해졌는데 네. 얼마 뒤에 몇 년 안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1: 아이고.
0: 네. 그러니까 이 미니 리퍼튼의 딸 마야 입장에선 엄마가 자기를 위해 불러줬던 자장가가 엄마를 유명하게 만들고 얼마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지 한 번쯤 생각해 보거든요. 아, 좀 슬플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참 엄마의 사랑이 담긴 곡이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이 노래야 사실 워낙에 유명하고 뭔가 밈도 밈이지만 어디선가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법한 그런 곡입니다.
0: 네.
1: Loving You. 뭔가 자장가 잖아요, 사실.
0: 그렇죠. 엄마가 불러준 자장가죠.
1: 엄마가 불러준 자장가. 대원님이 들었던 자장가는 어떤 자장가였나요?
0: 분명히 불러줬을 것 같은데요, 저희 네. 어머니가. 네. 근데 전 어릴 때여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납니다.
1: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자장자장 우리
0: 그거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업고서 네. 토닥이면서 하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1: 잘도 잔다 우리 진우 했겠죠. 네. 제가 왜냐면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 어릴 적에
0: 어디선가 들었다는
1: 어디선가
0: 얘기니까
1: 맨날 들었다는 거였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막 쭈까쭈까 하면서 이제 막 하는 이제 다리 길이 늘려준다고
0: 쭈까쭈까 뭐 해주는
1: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잠을 재우기 위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아마 노력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자장가도 사실 만들기 쉽지 않았을 텐데.
0: 그렇죠.
1: 딸 마야를 위해서 노래까지 만들면서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0: 네.
1: 오늘의 주제 또 어버이날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러빙 유까지 맛보기를 좀 들려드려 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오늘 완곡으로 한번 들려드릴 곡을 대현님이 한번 선정해 주시죠.
0: 네, 아무래도 좀 감동적인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네. 가사가 좀 더 잘 들리는 음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우리 노래 박효신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 이 노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장항동 정산소로 돌아올게요.

0: 분위기를 바꿔서 항공이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정산소!
1: 장항동 정산소 is our segment where we choose BGMs that match your messages.
0: 네, 장항동 정산소는 저랑 대화님이 이제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찐디의 추천곡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이돌 한국어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실 수 있고 우리 대화님이 사연 읽어주세요.
1: 네, 아루아라이스님입니다. 오늘 워킹홀리데이 신청 서류를 준비했어요. 찐디 덕분에 용기 냈거든요.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아보려고 합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0: 아하.
1: 이거 용기인데요 진짜.
0: 그러니까요. 아, 제가 어떤 용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약간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
1: 네. 책임질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용기를 드렸죠? 아루아라이스님께서. 근데 저는 항상 아루아한테도 이제 우리 팬분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도해봐. 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냥 사실 시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경험하기 네. 전까지는 와닿지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인생 선배 로아도 있지만 이제 또 후배 로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좀 얻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지죠? 왜냐하면 노래를 어떤 거를 추천해드릴까요?
1: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굴리고 계시구나.
0: 그렇죠. 계속 굴리고 있는데 저는 정했습니다.
1: 아, 먼저 알려주시죠.
0: 네. 저는요. 가호님의 시작.
1: 시작. 네. 파이팅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0: 파이팅 해달라고 네. 했고 그 뭔가 워킹 홀리데이의 그 뭔가 이 두려움을 맞서 싸워라 플러스 이 두근거림을 참지 마라. 네, 이걸 끝까지 1년 동안 유지해서 좋은 결과를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가오님의 시작을 골라봤습니다.
1: 저는 한국으로 네. 워킹 홀리데이 온다고 하셨으니까
0: 맞습니다.
1: 왠지 한국말을 다시 배우실 것 같습니다.
0: 오, 그렇죠.
1: 네, 천천히 배우실 것 같아서 양준일의 네. 가나다라 마바사.
0: 와, 다르다.
1: 제가 이 장항동 정산소를
0: 그렇죠.
1: 네, 꽤 오래 했습니다.
0: 선배잖아요. 제 선배. 저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 완전 지금 새내기거든요.
1: 네. 이야. 아니 이렇게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오만한 얘기를 할지는 진짜 몰랐어요. 맨날 지거든요. 아, 캔디 막대가 워낙 잘해가지고.
0: 그래요, 그니까요.
1: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겸손하게 나오겠습니다.
0: 야, 가나다라 마바사. 이분 한국어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장난입니다.
1: 네, 잘하신다면 또 죄송합니다.
0: 야, 네. 자 오늘의 장항동 정산소 우리 아로아라이스님의 사연 한번 들여다봤었는데 저와 대화님의 추천곡이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환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대환님 오늘 취향의 발견과 장항동 정산소로 이렇게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전 개인적으로 케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처음 그 연말 결산할 때 맞아요. 만났었는데 맞아요. 그때도 되게 재밌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0: 왜 자신 없어하세요? 잘 맞는 거죠.
1: 네. 네. 앞으로 4주 동안도 되게 재밌을 그렇죠. 것 같아요.
0: 앞으로도 4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곡으로 최유리님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도끼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어버이날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부모님들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현금이라고 하죠. 지난해 5월 중 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에서 송금이 가장 활발했던 날이 어버이날이었는데 단 하루 동안 303만 건 이상의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돈 드리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설문 결과와는 또 별개로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자식들 얼굴 보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만큼 반가운 선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Being present,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메시지나 전화 말고 함께 하는 거, 그런 시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연락 주기적으로 또 드리고요. 자,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John Bowden, How Long Will I Love You?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5월 8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부모님들 용돈 드리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직접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께는 우리 또 얼굴이 뭐 10만 원, 10만 원이 뭐예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예 정해 드릴게요. 하루 1회. 수도권일 경우에는 월 1회 찾아뵙고요. 그리고 지방일 경우에는 6개월에 2회 이 정도는 꼭 찾아뵙도록 하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한 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어머님께 너무 자주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얘야 좀 적당히 해라 할 것 같은 그런 선생님 계십니다. 크리스틴 제오 선생님.
1: Hello everyone. Good evening. You know she lives with me.
0: Yeah, I know.
1: Yeah. So yeah, I do always. Hello, mom.
0: 근데 좀 그런 거 하지 않으세요? 내 방에 좀 그만 와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1: That is true. Mom, I'm so tired. I'm very tired right now.
0: okay. 그래서 뭔가 굉장히 부모님한테 잘하시고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1: 네. Well, if you're an only child, right. you have no choice.
0: Yeah. 얼굴이. 알겠습니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Voice phishing scams targeting older adults are surging to record levels. Experts urge preemptive action. Lock down parents' smartphone security settings and get essentials like passwords and emergency contacts squared away in advance.
0: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점검하고 비밀번호와 긴급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 The iconic children's song Baby Shark has stayed a smash hit for a decade with its extremely catchy hook. Baby Shark Dance became the first YouTube video to hit 10 billion views and has since blown past 16.8 billion, still sitting firmly at number one.
0: 대표적인 어린이 노래 상어 가족이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10년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비 샤크 댄스 영상은 유튜브 최초 100억 뷰를 달성한 데 이어 현재 168억 뷰를 넘기며 전체 영상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 중입니다.
1: A German man has crushed a world record by solving a Rubik's Cube mid-air while free-falling from the sky. Plunging at around 160 kilometers per hour, he cracked the puzzle in just 23 seconds.
0: 독일의 한 남성이 상공에서 뛰어내리며 루빅 큐브를 맞추는 익스트림 도전에 성공하며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시속 160km로 낙하하는 상황에서 단 23초 만에 퍼즐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A new study finds that blasting your favorite tunes during a workout can give your endurance a real boost. At the same intensity, it helps you push through longer without feeling the extra burn.
0: 운동 중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구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강도에서도 체감 부담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운동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Voice phishing scams targeting older adults are surging to record levels. Experts urge preemptive action. Lock down parents' smartphone security settings and get essentials like passwords and emergency contacts squared away in advance.
0: 네,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점검하고 비밀번호와 긴급 연락

0: 대처 등 필수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담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보이스피싱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죠. 부모님 찾아볼 때 미리 좀 챙겨야 할 점검 사항이 좀 있다라고 제시됐다고요.
1: Yeah. So you really need to check your parents' smartphone because they do target these elderly people.
0: Right.
1: And to be honest, even myself, sometimes I get these texts and I'm like, I don't think I should open that.
0: Right.
1: Right? So then I did open it, and then it seemed even stranger.
0: Right.
1: So this is very important for elderly people because they don't really quite understand what's going on. And so innocently, they'll open it up, they'll put the information, and then, you know, one thing leads to another.
0: 이게 좀 무서운 것 같은 게 진짜처럼 온단 말이에요. 글이 너무나 진지하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뭐 우리 세대에서도 사실 보면은 이거 아차하면 링크를 누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Right.
0: 그래서 비밀번호하고 계정 정보를 꼭 적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이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 같은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또 설정도 해주고 불필요한 앱 같은 거 정리 좀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런 게 remotely control 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1: There you go.
0: 모든 어머니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1: yeah.
0: 한동안 그 스마트폰 쓰시는 거 안 보면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보면은 앱이 한 만 개 깔려 있습니다. 그게
1: really?
0: 일부러 그럴 걸 까시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게 계속 클릭하게끔 뜨는 거예요. 바로 앞에.
1: Oh, really? 네. I did not know that.
0: 그래서 계속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 듣고 계시죠? 제가 또 주말에 정리하러 갈게요.
1: 네. I had no idea. I've not had this experience because my
0: 살펴보셔야
1: mom
0: 돼요.
1: was in America. She didn't have that. But that's a very good point. And
0: right.
1: that's why there is this article. Okay.
0: Alright, 자,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 Voice phishing scams targeting older adults are surging to record levels.
0: 네,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Voice phishing scams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하도 들어서 얼핏 이게 이건가 보다라는 느낌은 올 것 같긴 해요.
1: Yeah, and it's important that it is P-H-I-S-H.
0: Right. 이게 너무 궁금한 게 그게 혹시 진짜 phishing 한다는 거 있잖아요. 낚는다라고 하는
1: yes.
0: 거. 거기서 온 게 아닐까.
1: Oh, that's right. So phishing comes from the actual phishing.
0: Ooh.
1: Right, like fish, you know, trying to catch fish.
0: Okay.
1: So it's kind of like throwing out the bait, putting that phishing pole
0: right.
1: into the water and trying for waiting for the fish to bite. So the fish in this case would be the victims. That is why they call it phishing.
0: 진짜 너무 최근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한국에서도 낚는다고 하거든요. 누구를 속인다라고 얘기를 할 때.
1: Yeah.
0: 그래서 정말 거기서 나오는 fish. 그게 이제 변형돼서 P-H-I-S-H. 발음은 어차피 P-H-N F처럼 fish 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 F-I-S-H를 안 쓰고 그것도 뭔가 fake처럼 P-H를 쓴 게 아닐까요?
1: Well, I mean, because right? if we said fishing, like F-I-S-H, it would be like, wait, is it fishing? Like real fishing?
0: 아, 헷갈릴 or is it... 수 있으니까.
1: Yes, that's right.
0: Okay, so voice phishing scams라고 얘기를 하면은 scam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기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voice phishing 사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older adults들을 targeting 하는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target 한다는 게 노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겨냥한이 되겠으니까요. 자, 이어가 볼게요.
1: Experts urge preemptive action. Lock down parents' smartphone security settings and get essentials like passwords and emergency contacts squared away in advance.
0: 부모님의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점검하고 비밀번호와 긴급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라고 전문가들이 urge,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이 다 preemptive actio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What is it?
1: Well, sometimes you might have heard in the news about there were preemptive strikes.
0: Yes,
1: okay?
0: 공격하는
1: so
0: 것 중에.
1: Yes, it comes from the military. So it means to do something, strike first.

0: first before the enemy attacks. Okay? So the idea of doing something preemptively means to do something before the problem happens.
1: You do something about it before something bad happens.
0: Yes.
1: 그래서 선제적인이라는 뜻이 preemptive가 되겠네요. 와, 근데 말이 엄청 어렵네요, 이 단어는.
0: It's a hard word,
1: 그쵸?
0: right?
1: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 뭐 password를 뭐 잊어버리기 전에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scams 같은데 당하기 전에
0: right.
1: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 preemptive action은 선제 조치인데 그 중에 예를 들면 lockdown parents smartphone security settings라고 나와요. lockdown 하는 것과 어떻게 된 걸까요?
0: Okay, if you lock something down, it means that you're securing it really tightly. So like you're it's the access, you're blocking the access
1: okay.
0: or a change.
1: Okay.
0: Okay. So it's kind of like you're locking the door.
1: Mm-hmm.
0: You can't access it.
1: Okay.
0: Yeah.
1: 그 완전히 잠가버리는 그런 느낌인
0: yeah,
1: 건가요?
0: That's right.
1: 아, 오케이. 근데 여기서 security settings를 lockdown 한다는 거는 그거를 잠근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다, 내 거로 만든다 이런 느낌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0: Sure.
1: Right? So lockdown 한다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단단하게 고정을 하거나 잠그거나 혹은 뭔가를 확실히 우리의 것으로 확보하는 것, secure 하는 거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So lockdown parents smartphone security settings를 완전히 확보를 해주고요. And get essentials, 기본적인 거, like passwords and emergency contacts를 squared away 되게 만드는 거, in advance.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in advance는 미리라는 뜻이죠. 근데 미리 squared away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Okay, so this is actually, again, a military or a nautical term.
1: Okay.
0: A long time ago. When on ships, square meant to arrange the sails at right angles.
1: Mm-hmm.
0: So if it's squared away, it's where it should be,
1: mm-hmm.
0: in its position. So if you get things squared away, it is organized, it is under control, and it is taken care of properly.
1: 아, 그러니까 문제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0: That's right. So everything is set, and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1: Okay. So 우리는 square 하면 정사각형만 생각을 하잖아요. Shapes만 생각하게 되는데 각이 딱 맞잖아요, 여러분들. 정사각형은.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Voice phishing scams targeting older adults are surging to record levels. Experts urge preemptive action, lock down parents' smartphone security settings, and get essentials like passwords and emergency contacts squared away in advance.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Let's listen to Coldplay with Viva La Vida.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iconic children's song Baby Shark has stayed a smash hit for a decade with its extremely catchy hook. Baby Shark Dance became the first YouTube video to hit 10 billion views and has since blown past 16.8 billion, still sitting firmly at number one.
0: 대표적인 어린이 노래 상어 가족이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10년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비 샤크 댄스 영상은 유튜브 최초 100억 뷰를 달성한 데 이어 현재 168억 뷰를 넘기며 전체 영상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심지어 지금 저희도 이걸 하게 되잖아요.
1: Even we know 와, baby.
0: 그러니까요.
1: Shark.
0: 이게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 그렇죠? 이 후렴구로 굉장히 유명해요. 상어 가족. 근데 무려 10년째 킷송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1: Well, I think it's just something really addictive. There's something very addictive and also very catchy, easy
0: right.
1: to sing along melody. And it's surprising. It's already been 10 years. It was released in 2016. And this is, wow, it has hit 10 billion views. And now it's at 16.8 billion. And it ranks number one overall.
0: 와, 이게 아무래도 누구나 따라 부를 수가 있잖아요. 뭐 엄청난 뭐 스킬스가 필요한 거는 아닐 거고. 그래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아무래도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1: Sure.
0: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게 저는 168억 뷰면 도대체 몇 명이 몇 번을 본 걸까요?
1: I don't know. I'm sure there are a lot of repeated views
0: right.
1: because kids want to see it again and
0: yes,
1: again and
0: of
1: again. Mommy, I want to see it again. Yeah, you can just hear those
0: yes.
1: children asking their parents.
0: 이렇게 된 김에 우리도 하나 is evening special 뭔가 만들까요?
1: I don't think any kids will watch it, Mayu-sam. I'm sorry.
0: 지금 쌤이 표정이 굉장히 저 이렇게 concerned 돼 있는 표정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안 하도록 할게요. 자. 이웃집 삼촌 같은 익숙한 얼굴과 목소리로 마유 그리고 이렇게 우리 크리스틴 쌤 함께 꾸준히 가보도록 할게요.
1: Yes, we will.
0: 네,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The iconic children's song Baby Shark has stayed a smash hit for a decade with its extremely catchy hook.
0: 대표적인 어린이 노래 상어 가족이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10년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iconic 하다는 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0: 이런 children's song, Baby Shark가 Smash Hit에 머물러 있어 왔대요.
1: Okay. And we've talked about this word, it's a hit.
0: Yes.
1: But if it's a smash hit, it means unbelievably successful.
0: Oh, 근데 쌤, smash도
1: break.
0: 히트하는 거, 때리는 거, 부수는 거
1: That's
0: 이거고
1: right.
0: 히트도 That... 부수는 건데 그게 합쳐져서 더 대박인 건가요?
1: That's right. Yeah. It is with that much force
0: 아하.
1: that it is that popular.
0: 쌤, 어떤 데에서는 smash

0: 그냥 성공이 아니라 대박 성공한 작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가지고 있는 게 extremely catchy한 훅이 있다고 합니다.
1: Oh, catchy hook. Uh-huh. That's probably why. If something is catchy, it means that it's easy to remember. It sticks in your head.
0: Uh-huh.
1: And the reason why it's as catchy is that it catches your attention
0: right?
1: and it sticks.
0: Mm-hmm.
1: And it's like you hear it once
0: uh-huh.
1: and it doesn't leave.
0: 왜 그런 거 있잖아요. Oh. 아침에 한번 흠흠흠 하면은 저녁까지 계속
1: All day.
0: 맴도는 거.
1: All day.
0: You There just can't songs. Get it out of your head, right?
1: Right. That song mm-hmm. is probably very catchy.
0: Catchy.
1: Mm-hmm.
0: 아, 그러니까 귀나 머리로 뭔가 캐치한다는 느낌.
1: Yeah.
0: 그리고 후크가 걸리는 거잖아요.
1: That's right.
0: 와, 둘 다 썼네요.
1: Well, in the music world, mm-hmm. hook is that short sort of melodic, there's like a phrase, right?
0: right?
1: It's a lyric that repeats.
0: 아.
1: So here, do, do, do, do, do, that is the hook.
0: Oh.
1: Okay? Or we have like, you know, we are the champion. Again, we are the champion. Everybody knows we are
0: yes.
1: the champion. That's the hook.
0: 아,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후렴. Right?
1: Yeah.
0: 우리가 계속 따라 부르게 되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그 훅 부분만 지나가면 또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Like, yeah, Gangnam Style. Everybody knows Gangnam Style.
0: 나머지는 okay. So catchy하다는 게 굉장히 따라 부르기도 쉽고 귀에 꽂히고 이런 정도의 형용사라고 한다면은 뒤에 hook는 어떻게 보면은 핵심 포인트나 후렴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1: Baby Shark Dance became the first YouTube video to hit 10 billion views. And has since blown past 16.8 billion, still sitting firmly at number one.
0: Baby Shark 댄스 영상은 유튜브 최초 100억 뷰를 달성한 데 이어 현재 168억 뷰를 넘기며 전체 영상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와, 대단한 숫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댄스 비디오가 sitting firmly at number one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1: Yeah, so... So imagine if you're sitting firmly, mm-hmm. are you going to get up? Probably not.
0: Probably not.
1: Okay. Because the idea of sitting firmly is you're holding on to that position.
0: Okay.
1: It's like sitting down.
0: Firm 하면 계속 firm 뭔가 firm tough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1: no.
0: 그 firmly라고 하는 게 확고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1: yeah.
0: 그런 느낌을
1: completely,
0: 주네요.
1: Completely.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at their number one position
0: Okay.
1: is very strong.
0: Mm-hmm.
1: It is not going to change. Probably they're very comfortable.
0: Uh-huh.
1: Uh-huh.
0: 아무도
1: nope.
0: 끌어내릴 수는 없다. That, 이런 느낌.
1: Yeah, that's right. There's no competitor
0: uh-huh.
1: that will say, come on, I need to sit in that chair.
0: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1: Nope.
0: 그리고 이게 사람이 sitting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뭐 비디오라든가 어떤 노래라든가 그런 게 어떤 자리에 뭐 at number one에 sit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All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The iconic children's song Baby Shark has stayed a smash hit for a decade with its extremely catchy hook. Baby Shark Dance became the first YouTube video to hit 10 billion views and has since blown past 16.8 billion, still sitting firmly at number one.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Cody Simpson with La Da Dee.

0: I think of you.
1: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2: A German man has crushed a world record by solving a Rubik's Cube mid-air while free-falling from the sky. Plunging at around 160 kilometers per hour, he cracked the puzzle in just 23 seconds.
3: 독일의 한 남성이 상공에서 뛰어내리며 루빅 큐브를 맞추는 익스트림 도전에 성공하며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시속 160km로 낙하하는 상황에서 단 23초 만에 퍼즐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는 대단한 뉴스입니다.
2: Yeah.
3: 아니, Sam, are you good at solving the cube?
2: The cube? I can only do one side.
3: Still, that's pretty good.
2: Actually, two sides.
3: Oh, two sides.
2: I think I've done, when I was younger, two sides, maximum.
3: 저는 아예 못해요. 저 그 평지에서도 못하고요. 저는 더 놀란 게 뭐냐면 그 떨어지면서 그걸 그냥 just, you know, keeping it in his hands. 그거 자체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들고 있지?
2: I agree. I agree.
3: 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 굉장히 나는 왜 저걸 못할까?
2: Oh, you don't need to, Sam. He did it for you.
3: Okay, thank you.
2: Yeah.
3: 자, 근데 심지어 23초 만에 해냈다고요?
2: Yeah, that's right. He did it in 23.333 seconds. And he's a 23-year-old German YouTuber, and he happens to be a medical student. And he's not the only one who's done this. I mean, they've done it before. Okay. There's another record, but he was able to do it 5 seconds earlier than the previous record.
3: 5초면은 그 공중에서 엄청 긴 시간일 수 있는데
2: yes.
3: 그거를 확 줄였고 근데 이거는 노린 게 아닐까요? 나이도 23살 근데 기록도 23.333.
2: You see, I tell you, you always have a way of thinking.
3: 전 좀 이상하죠?
2: No, that's a really good point. What a coincidence.
3: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뭐랄까 아치 자세라는 게 있는데 또 그걸 backflying 자세로 바꿔가지고 바람 저항을 또 줄인 점이 또 기록 단축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도 하네요. 자, 아무튼 극한 상황에서도 집중력 유지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자, 한 문장.
2: A German man has crushed a world record by solving a Rubik's Cube mid-air while free-falling from the sky.
3: 네, 독일의 한 남성이 상공에서 뛰어내리며 루빅 큐브를 맞추는 익스트림 도전에 성공하며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표현들에 사실은 앞서서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보통은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Solving the cube, right? 근데 Rubik's Cube라고 하는 게 원래

0: 원래 기본 이름이네요. 그렇죠?
1: Yeah, right. That's right. That is the name of that cube.
0: Rubik's cube.
1: Rubik's cube.
0: 근데 보통인데 뭐 대화 중에서 하면은 어차피 어떤 큐브인지를 아니까 우리가 뭐 solve the cub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근데 심지어 mid-air에서 solving 하는 걸로 기록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mid-air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1: It's in the air.
0: In the air.
1: In the air. It's while in the air. So obviously not on the ground.
0: Right.
1: And it is mid hyphen air, M-I-D, in the middle of the air.
0: 오, 그 굉장히 간단하게 쓰네요. In mid-air. the middle of the air.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mid-air.
1: That's right.
0: Oh, okay. So mid-air에서 서빙하는 거로서 뭐 이거를 했다, 기록을 깼다. 아, 그나저나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은 crush the world record라고 하는데요. crush 한다는 게 진짜 제대로 깬 거예요. 기록을 제대로 깬 거죠. 그렇죠? While free falling from the sky 했는데 이 free fall 얘기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지금.
1: Okay, so 네. when I saw this word, I thought of Magic Mountain, famous amusement park.
0: Oh my goodness. You know what? 저도 그 생각했어요.
1: Oh, you did. And there is the ride free fall.
0: Yeah. Oh my.
1: Oh my god.
0: 그게 세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무서운 라이드입니다.
1: It's really
0: 무슨 뭐 롤러코스터 이런 거 귀여워요. 네. Free fall은 그냥 탁 놓는 거죠.
1: Yeah, that's right. Wow. And so that is the idea. And I believe in Korea they have rides similar.
0: Yes.
1: They just they take you to the top and they just let you go.
0: Right.
1: So the idea of free falling is just to like fall in the sky. Without anything.
0: 무서워. 그냥 gravity에 맡기는 거네요.
1: Yeah.
0: 자유낙하 하는 것이 free fall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while free falling 하며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오, 무서워요.
1: Oh, so scary. And one quick thing too is that this is really great. Not literally, but in a figurative sense, oftentimes prices can free fall. Like the stock market can free fall. Which is very dangerous.
0: 아, 뭔가 발음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
1: It just keeps going down, down, down.
0: Stock market에서는 보지 않는 게 좋겠네요.
1: Yes.
0: 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1: Plunging at around 160 kilometers per hour, he cracked the puzzle in just 23 seconds.
0: 시속 160km로 낙하하는 상황에서 단 23초 만에 퍼즐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시속 160km 정도의 속도에서 plunging 하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plunge 하는 게 뭘까요?
1: Well, we do hear this word a lot. In the news,
0: yes,
1: don't we?
0: Especially like, these days, right?
1: Right. Plunging prices or plunging supply.
0: 좋은 건 아니잖아요.
1: No, it is not. So basically, it is to drop very quickly and very sharply.
0: Okay.
1: Not as severely as a free fall, but it is like as if you're plunging into the water.
0: 이거 그러면 천천히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훅 하는 느낌인가요?
1: That's right.
0: Okay. So 그러면은 와, 이 정도 속도로 plunging 하면서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he cracked the puzzle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뭔가 뭐 crush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록을 깨는 거고요. 여기서 crack the puzzle. Crack은 뭐 이렇게 깨는 거 아닌가요? 쪼개는 거 아닌가요?
1: Okay. So you could say you can solve the puzzle and it was meant it, the earlier portion says solve the puzzle.
0: Right.
1: But the idea of you cracking something is that there was something very difficult and you figured it out. So much like you crack open a nut or something, it's kind of hard. And you just bang it and you crack it open. You've solved it. You found the solution.
0: 뭔가를 풀어버리는 거네요.
1: You do. So here we hear this like you crack a code. Or you...
0: 영화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You hear that a lot, right? To crack a code. There's a code and then you figure out what the code is. Right.
0: 보통 이렇게 컴퓨터 꽂아가지고.
1: Yeah, you crack the code.
0: Yeah.
1: Yeah, that's right.
0: Right.
1: Also in the court, you can crack... A case, meaning a case is like this murder case.
0: 사건.
1: Yes,
0: okay.
1: we don't know who did it, and then you crack the case, you figured out who the murderer is.
0: 와, 그러면은 지금 계속 들으니까 여러 가지 공통점이 나쁜 걸로 쓰이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해결한다라는 뜻으로 쓸 때가 많겠네요.
1: Yes, exactly.
0: Okay. So 여기서는 crack the puzzle. 이러면 원래는 이제 solve the puzzle인데 조금 더 구어체로 바꿔서 어려운 문제를 풀다. 뭐 암호를 풀거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German man has crushed a world record by solving a Rubik's Cube mid-air while free-falling from the sky. Plunging at around 160 kilometers per hour, he cracked the puzzle in just 23 seconds.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Gloria Gaynor with I Will Surviv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A new study finds that blasting your favorite tunes during your workout can give your endurance a real boost. At the same intensity, it helps you push through longer without feeling the extra burn.
0: 운동 중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구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강도에서도 체감 부담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운동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운동할 때 아무것도 이렇게 노래 안 듣고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이어폰을 끼고 음악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구력을 이제 높여 준다. 한마디로 이제 오래 걸을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1: Mm-hmm. And it's important that it is self-selected music. Music that you like. This is important because at the gym, they play music, but if you're listening to your favorite music, your favorite tunes, then you can extend your workout by 20% at the same intensity.
0: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Self-selected music, huh? 그래서 우리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끔 가다가 쌤이 신청하거나 제가 신청한 노래 들으면 더 신나잖아요. 이상하게.
1: Absolutely.

0: 근데 괜히 막 오버스러운 자극은 아니다.
1: That's it.
0: 이 burn이라는 거 확 들어왔습니다.
1: Feel the burn.
0: 네, 저도 예전에는 운동할 떨 때가 있었어요. 근데 퍼스널 트레이너가 너무 푸시를 해가지고 정말 다리를 움직이질 못했거든요. 근데 불이 났나 이랬는데 그 burn이 burn이군요.
1: That's the
0: okay,
1: burn.
0: So feel the extra burn. 그러면 추가 자극을 느끼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new study finds that blasting your favorite tunes during a workout can give your endurance a real boost. At the same intensity, it helps you push through longer without feeling the extra burn.
0: 네,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 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rack the puzzle 한다는 거, 이거는 깬다 이거라기보다는 문제를 풀다라는 뜻이었죠.
1: Scientists are trying to crack the puzzle of climate change.
0: 네,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합니다. So solve 대신에 crack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고요. 자, feel the extra burn 방금 나왔었죠. 더 강한 자극을 느끼다.
1: You'll feel the extra burn if you add more weight.
0: 무게를 더하면 더 강한 근육 자극을 burn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또한 기절할 수 있습니다.
1: Yeah, that's right. Be careful.
0: No. 자, 그리고 정말 무서웠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요. Free falling이라고 해서 free falling, 급락하는, 뭔가 자유낙하하는.
1: The stock price is free falling after the announcement.
0: 맙소사. 자,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gravity가 아래로 당기듯이 free하게 떨어진다. 되겠고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음악 튼다라고 할 때 물론 이제 turn off the volume is okay. 근데 조금 더 쿨하게 들리고 싶다. 그러면은 blast your tunes. 바로 음악을 크게 틀다.
1: We blasted tunes at the party all night.
0: 우린 파티에서 밤새 크게 음악을 틀었어. 이거 진짜 we increased the volume 이러면
1: Oh no, it doesn't sound good.
0: 뭔가 파티인데 느낌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right. 또 blast가 informal 하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Right.
0: 자, 그리고 push through longer, 더 오래 버티다.
1: I pushed through longer even though I was exhausted.
0: 완전 지쳤지만 더 오래 버텼다. 나는 더 오래 버텼다. 한마디로 더 밀고 나갔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뭔가가 squared away 된 거는 정리된, 깔끔하게 정리 완료된이라는 뜻이었죠. 정사각형 생각하시면서요.
1: Don't worry. Everything is squared away for tomorrow's event.
0: 걱정하지 마. 내일 행사 준비는 squared away가 돼 있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됐어. 다 완료가 됐어. 끝났어.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okay. 할게요. 바로 sitting firmly at 어떤 위치 이렇게 쓰게 되면요. 확고히 위치한 정도가 되겠죠.
1: The brand is sitting firmly at number one in the market.
0: 그 브랜드는 시장 1위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number one이라고 하는 그런 position에서 완전 단단하게, firm하게, 확고하게 앉아있다. 사람이 아니지만.
1: Sam, do you think Evening Special can sit firmly at number one one day?
0: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yeah.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희는 sitting firmly at number one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1: Let's do it.
0: Alright, 자, 표현 리뷰까지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one. Coming up in part two,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We'll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Hoobastank. It's The Reason.
0: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Bab Aziz,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2: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 안경 이야기입니다. 교정 안경 아니고요. 패셔너블 안경 아니고요. 무려 AI 기술이 장착된 안경입니다. 쌤, 예전에 그런 뭐 사이파이 무비스 같은 거 보면은 꼭 누가 안경을 딱 쓰면 앞에 삐리삐리삐리삐리 뭐 나오면서 막 계산하면서
3: It's so true.
2: 난리가 나잖아요. Mm-hmm. 근데 쌤 그런 거 보면서 나는 그런 glasses에 이런 features들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상상한 거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통역하고 번역하는 거는 여행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별로였고 상상한 게 좀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딱 쓰고 있으면 알아서 멀리 있는 거 잘 보였다가 또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였다가 이렇게 시력을 왔다 갔다 해주게 해주는
3: oh, right.
2: 그런 뭔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3: I tell you, you are just like a box of ideas constantly. What a great
2: 합니다.
3: idea.
2: 선생님도 뭐 혹시 뭐 이런 아이디어나
3: I don't think about those things. I think about, you know.
2: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막 보이는 그런 거? 동물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아, 순수하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Sure, sure.
2: All right.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4: Deep Dive Daily.
2: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 With AI glasses, Korea's theaters hope for a K-pop moment.
2: K-공연, K-pop처럼 세계로. AI 자막 안경이 그 길을 연다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공연 업계에서 꽤 흥미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자막 안경 기술이 도입되면서 언어 장벽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글로벌 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특히 반가운 기술이 될 것 같고요. 한국 공연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 오늘 이 내용 기사 일부 발췌해서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자막 안경 어떤 방식으로 번역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부터 만나볼게요.
3: The setup includes a pair of thick black framed glasses that connect to an app on a smartphone. You choose from Korean, English, Japanese, or Chinese. Set the font size and decide where on the lenses you want to see the text. When the lights go down and the actors start speaking, an AI-powered program listens for keywords and matches a translation to the dialogue, allowing you to follow the action on stage seamlessly.
2: 이 장치는 두꺼운 검은테 안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마트폰 앱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관객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글씨 크기와 자막이 보일 위치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AI 프로그램이 배우들의 대사를 듣고 핵심 단어를 인식해서 번역을 맞춰주기 때문에 무대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진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제 지인 중에서 이제 연극 관련돼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더 계시면서 저도 관심이 가면서 아니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K-POP은 막 뻗어나가는데 K-연극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뭔가 더딜까 스피드가 아, 이걸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했는데
3: This is your answer.
2: 와 이게 실제로 이제는 나온다는 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3: I think this is really revolutionary.
2: 쌤도

0: 액팅 같은 거 그리고 뭐랄까 그런 theater work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 많지 않으세요? 그쪽 전공이시잖아요.
1: No, that's not my major.
0: 아니었나?
1: No, no. But I had dreams of becoming a musical.
0: 큰일 날 뻔했네요.
1: Yeah, musical theater. 네. Majoring and studying musical theater.
0: 목소리도 그렇고 뭔가 연기 실력도 그렇고.
1: Well, and you know, the thing is, it's really interesting, is that I really enjoy operas.
0: Right.
1: One of the things that's really annoying is the subtitles. Because you have to go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Right. And we'll talk about that
0: 그쵸.
1: later. 아. But I think this is a fabulous idea.
0: 오늘 들으시면 굉장히 뭐 또 재밌는 내용도 그렇지만 영어도 그렇고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 Yes.
0: 자,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1: The setup includes a pair of thick black framed glasses that connect to an app on a smartphone.
0: 설정은 두꺼운 검은 테의 안경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앱과 연결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The setup includes a pair of thick black framed glasses. 일단은 the setup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Okay. So basically they are starting to describe what this is.
0: Mm-hmm.
1: And the setup is basically a system or the way it is arranged.
0: Okay.
1: And that is you've got your glasses, you connect to an app on your smartphone.
0: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성물, 구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1: Yes.
0: 자, 셋업은 뭐냐면 요거 요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뭘 포함하고 있는지 그 포함된 게 다 합쳐져서 이 셋업을 만드는 거네요.
1: That's right.
0: Okay. So 셋업 설정, 준비, 구성 정도로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딱 봐도 아시겠지만 a pair of glasses인데 굉장히 멋지게 thick, 두껍고 그리고
1: yeah.
0: black framed. 이 태가 검은색이고요. 제가 상상하던 거예요.
1: I think it's going to be pretty cool.
0: I know. Uh-huh. 자, 그리고 이어갈까요?
1: You choose from Korean, English, Japanese, or Chinese. Set the font size and decide where on the lenses you want to see the text.
0: 한국어, 영어, 일본어 또는 중국어 중에서 선택하고 글자 크기를 설정하며 렌즈의 어느 위치에서 텍스트를 볼지 결정합니다. 라고 얘기 나왔어요. So 여기 지금 보면 다양한 languages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Mm-hmm.
0: And you can choose from them. Mm-hmm. Right? Choose from을 쓰네요.
1: Yeah, choose from. From being the operative word.
0: Right.
1: And that means that you have all of these choices and you choose one of them.
0: Okay.
1: Okay. So you have to have these choices if you want to choose from. You can't do like choose from Korean, period.
0: 잠깐만요. Korean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1: That's
0: 중에서
1: it.
0: 고른다는 게
1: can't 말, do.
0: 그건 그냥 choose Korean이 되겠죠.
1: That's right.
0: All right. So 하나만 있으면 뭘 고른다라고 할 때 choose 무엇 쓰면 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었을 때는 choose from something. 뭐뭐 중에 고르다가 되겠습니다. Right? 오, 근데 font size도 조절할 수 있고
1: yeah.
0: 근데 그렇다고 그 폰 사이즈를 너무 크게 늘릴 수는 없을 거잖아요.
1: Oh, yeah,
0: 다 가려지는데.
1: Right? That, yeah.
0: Okay. 자, 그러면서 이어가 볼게요.
1: When the lights go down and the actors start speaking, an AI-powered program listens for cue words and matches a translation to the dialogue, allowing you to follow the action on stage seamlessly.
0: 네. 조명이 어두워지고 배우들이 말을 시작하면 AI 기반 프로그램이 신호, 그러니까 큐죠. 신호 단어 를 인식하고 대사에 맞는 번역을 연결해 무대 위에 진행을 끊김없이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AI-powered program이 이제 keywords를 listen for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Keywords가 뭔가요?
1: Okay, so Q is basically kind of a signal, okay, to start an action. Like
0: okay.
1: our PD says cue, and we start talking.
0: Yes.
1: Okay. These cue words are very specific words that give a signal to the AI and tells them, okay, you can translate now.
0: 아, 자, 이런 말이야. 자, 해봐. 해서 뭔가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단어, 신호 단어를 cue words라고 얘기를
1: yes.
0: 하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원래 listen to 아니에요? 왜 여기는 listens for이라고 돼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요. listen to는 그냥 듣는 거고요. listen for는 뭔가 잘 기다리고 있다가 얘를 해석하려고 잘 기다리다가 딱 드러내는 것을 얘기할 때 listen for가 조금 더 액티브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는 AI가 이제 어디 들어보자. keywords 뭐가 나오냐 이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그 follow seamlessly 하게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With AI Glasses, Korea's Theaters Hope for a K-pop Moment. K-공연, K-pop처럼 세계로 AI 자막 안경이 그 길을 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AI 자막 안경은 정부에서도 뮤지컬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해외 진출을 돕는 흐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웨이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투자도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실제로 대학로 소극장에서는 이 AI 안경 도입 이후에 외국인 관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대요. 이 기술은요,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만들었는데 원래는 청각 보조용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후 공연용으로 발전하면서 안경의 번역 시스템이 적용된 그런 구조라고 하네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1: Unlike on-stage supertitles and some other subtitle glasses, which require a human operator to match the text with the action, OWL uses AI to listen for word cues and keep everything in sync. The current system has some glitches and still sometimes requires human intervention to resolve those. But Brian Kim, Expert Inc.'s director, said the ultimate goal was to translate dialogue into any language in real time.
0: 기존 자막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타이밍을 맞춰야 했지만 이 기술은 AI가 키워드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타이밍을 맞춰줍니다. 다만 아직은 일부 오류가 있어서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언어로 실시간 번역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실제로 아직은 그냥 실험 단계일 뿐이지 안 쓰는 거 아닐까 했는데 진짜 소극장이나 이런 데서도 벌써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좀 놀라웠어요.
1: Incredible.
0: 네, 이제는 그런 것도 아 제가 상상하던 게 진짜 이루어지네요.
1: It is coming true.
0: It is happening.
1: It is happening, Sam.
0: 아, 뭔가 빨리 이제 뭔가 그걸 써야 될 것 같아요.
1: Okay,
0: you 글 wanna, 같은 거.
1: Oh, you want to write a theater, a play?
0: Oh, yes, I
1: yeah.
0: do.
1: Okay.
0: Okay.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Unlike on-stage supertitles and some other subtitle glasses, which require a human operator to match the text with the action, OWL uses AI to listen for word cues and keep everything in sync.
0: 무대 위 자막이나 일부 다른 자막 안경처럼 사람이 텍스트를 공연 흐름에 맞춰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 기술은 AI가 키워드, 단어, 신호를 듣고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subtitle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Subtitle은 뭐 영화 보면 아래 이렇게 쭉 깔려 있는 자막이잖아요.
1: Yes.
0: 그런데 그 전에 super titles, on stage super titles라는 게 나옵니다.
1: Right. So for a play, whether it's a play or an opera, you actually have the actors moving around.
0: Yes.
1: It's not a movie, obviously. So there are subtitles either at the top or on the side.
0: Okay.
1: And that's what we call super titles.
0: Oh.
1: They're not below, because sub means below.
0: Right.
1: They are above.
0: 와, 이건 또 굉장히 또 충격적이네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보면 영화 보러 가면은 subtitles, I mean,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SUV가 진짜 subway처럼 아래 깔려 있는 건데
1: yes.
0: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뭐 뮤지컬이나 뭐 그런 것들
1: operas
0: 위에 있거나 사이드 쪽인데도 위로 쳐다보면서 볼 수
1: yes.
0: 있게 돼 있는 거. 아, 그런 거를 super titles. Very, very nice.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OWL이라고 하는 이 그 시스템이 AI를 사용을 하는데 word cues를 듣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keep everything in sync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1: And this is important because you want to watch this and know in real time understand what's going on.
0: Right.
1: So if something is in sync, and sync, S-Y-N-C, is short for synchronized,
0: right.
1: which means happen at the exact same time.
0: Mm-hmm.
1: So if you keep things in sync, they are all happening at the same time.
0: 아, 동기화가 된 거네요.
1: Yeah.
0: Right?
1: Okay.
0: 그러면 이런 건요. 내가 말을 했는데 해석이 한 2시간 있다가 나오거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2시간

0: 는 좀 오바지만 여전히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사람들이 아, 불편해
1: sure.
0: 느낄 거예요.
1: Right. Like, you know, if you have an interpreter, I mean, they do a good job, but typically you have to wait.
0: 기다렸죠.
1: And then you listen to the interpreter.
0: 맞아요, 맞아요.
1: But in this case, it is happening in real time because it is keeping in sync with what is going on.
0: Okay, so some 뭔가가 in sync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동기화인 상태다. 근데 그 앞부분에 keep을 썼기 때문에 동기화를 유지하다가 되겠네요. Okay. 자,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1: The current system has some glitches and still sometimes requires human intervention to resolve those. But Brian Kim, Expert Inc.'s director, said the ultimate goal was to translate dialogue into any language in real time.
0: 네, 현재 시스템에는 아직 일부 오류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대사를 어떤 언어로든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여전히 좀 glitches들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glitches는 뭘까요?
1: It's spelled G-L-I-T-C-H-E-S. Mm-hmm. A glitch is just a very minor technical problem.
0: Ah, okay.
1: It is not a huge issue. Mm-hmm. It's just like a little problem that probably you can resolve.
0: 큰 문제는 아니라 좀 작은 오류 같은 것을 a glitch.
1: That's right.
0: A glitch.
1: A glitch. A slight problem.
0: 살짝 flaw 같은 느낌인가요?
1: A flaw, I think, is... I do feel flaws are a little bit more serious and bigger.
0: 그리고 왠지 flaw 하면 원래 문제가 있었던 느낌이 좀
1: I
0: 있죠.
1: I do feel that, yes.
0: 글리치는 잠깐 temporary한 느낌.
1: Right. So if you say there's a flaw in the system, it means, oh, there's a major problem in the system.
0: Okay.
1: But if you say, oh, there's a glitch in the system, it feels like, oh, we can probably work it out.
0: 아,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작은 오류를 a glitch라고 하네요. 예전에 쌤, 그 The Matrix?
1: Yeah.
0: 라는 영화 있잖아요.
1: Of course.
0: 거기서 저도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너는 말이야. 악당이 단순하게 you're just a little glitch in the system.
1: 오.
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는 시스템에
1: You're just a little something in the
0: little
1: system.
0: Something이야. Yeah.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And still sometimes requires human intervention. 여전히 human intervention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가끔씩이라고 했는데요. Human intervention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In this context, we're talking about technology and AI.
0: Okay.
1: And so human intervention is when you need a person to come in and fix something. So it's like something that the AI cannot do. So the human, it needs a human helping hand.
0: They need 그냥...
1: to intervene.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오늘은 With AI Glasses, Korea's Theaters Hope for a K-pop Moment. K-공연, K-pop처럼 세계로 AI 자막 안경이 그 길을 연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한국 공연이 해외에 나갈 때 현지 언어로 번역한 라이선스 방식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제는 안경으로 실시간 자막을 보면서 한국어 그대로의 느낌을 살린 공연을 전 세계 관객이 이제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아직은 보완할 부분도 있죠. 안경을 더 쓰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애드리브 같은 거, 배우 애드리브 같은 건 인식이 또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런 일부 기술적인 한계는 뭐 아직 과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Most users of the glasses had fairly positive reviews, remarking on how much better they were than other alternatives. Unlike with supertitles or tablets, the audience members no longer had to move their eyes from a screen to the stage and back.
0: 안경을 사용한 관객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기존 자막이나 태블릿과는 달리 시선을 무대에서 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라고 얘기 나왔어요.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있기 전에는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고개가 훅 돌아간다든가 그 자막 있는 쪽으로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쌤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신 적 있죠? 초반에.
2: Yeah.
0: Right? Mm-hmm.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영화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다 웃는데 저 혼자 못 웃고
2: You're
0: 있어요.
2: Not laughing.
0: 무슨 말인지 알아요?
2: Yes.
0: 그래서 어떻게 해요? Fake laugh. 하면서 근데 이제 너무 오버해서 웃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같으면 괜히 슬퍼하고
2: okay.
0: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2: yes.
0: 그런 거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2: Yes.
0: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Most users of the glasses had fairly positive reviews, remarking on how much better they were than other alternatives.
0: 안경을 사용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기존의 다른 방식들보다 훨씬 더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라고 얘기 나왔네요. 굉장히 반응이 기본적으로는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fairly positive reviews들을 대부분 사용자들이 그랬다라고 했는데요. Fairly positive reviews, right? 우리가 얼마 전에 mixed reviews는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섞인 평가 반응 얘기는 했는데요. 요거 좀 설명
2: yeah.
0: 부탁드릴게요.
1: In English, these are the words that can be sometimes very confusing.
0: Mm-hmm.
1: Because you know positive reviews.
0: Right.
1: Okay,

0: Deep Dive Daily. With AI Glasses, Korea's Theaters Hope for a K-pop Moment.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기술은요, 언어 장벽을 넘어서 한국어 그대로의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하는 전 세계 팬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토론토 대학교의 한 교수도 이 기술이 성공을 한다면 언어와 뭐 상관없이 누구나 다양한 공연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K-POP이나 K-영화에서 쌓아온 관심 그리고 신뢰가 K-공연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There are other hurdles to clear before Korean shows reach Broadway. Ji Jae-hyuk of AECOM, a producer of large-scale Korean musicals, said that while the company's show Arang, which is playing in Korea with AI glasses, is in talks about a New York run, union rules would most likely mean an English language performance. Experts overseas expressed cautious optimism about how the AI glasses could boost Korea's cultural exports.
0: 한국 공연이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AI 안경이 적용된 공연 작품 아랑의 뉴욕 진출이 논의되고 있지만 노조 규정 때문에 영어 공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 안경이 한국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와, 이제 뭔가 시간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인데 무조건 또 모든 게 쉽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1: Sure.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obstacles라든가 hurdles들이 꼭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1: That's right.
0: Right. So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0: Right? 첫 문장 볼게요.
1: There are other hurdles to clear before Korean shows reach Broadway.
0: 한국 공연이 브로드웨이까지 가려면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과제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될까요? 홈워크도 아니고요.
1: Yeah, right? It's hurdles.
0: Hurdles.
1: Okay. And we talked about track and field. And one of the sports is that, you know, the athletes jump over those barriers.
0: Yes.
1: That is called hurdle, hurdles. So basically, hurdles are challenges or obstacles or difficulties that you have to overcome.
0: Okay.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빗대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외래어로도 허들 넘는다고 하거든요. 허들?
1: 허들.
0: 근데 발음이 완전 허들이 아니라 들려주세요.
1: Hurdle.
0: Hurdle. 쉽지 않죠, 그렇죠? So hurdles라고 하는 거. 아, 그걸 넘는 거 진짜 의미는 비슷하구나. 그래서 장애물이라든가 어려움, 우리 흔히 오히려 더 어려운 단어 obstacles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쓸 수가 있겠네요.
1: Oh, sure. Absolutely.
0: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면은 there are other hurdles to clear이라고 나오게 될 텐데요. 실제로 허들을 넘는다라고 할 때 clear a hurdle or overcome a hurdle. 이런 overcome 쓰면 더 좀 figurative한 느낌 아닌가요?
1: Yeah, sure.
0: Right?
1: I mean, it's like because in the hurdle, when you're hurdling, you got to hurdle, you got to clear one hurdle, then you got to clear the next hurdle.
0: 끝내야죠.
1: Yeah, you can just like a few and then finish.
0: Yes, yeah. Yes, okay. 자, 다음 문장 이어갈게요.
1: Ji Jae-hyuk of AECOM, a producer of large-scale Korean musicals, said that while the company's show Arang, which is playing in Korea with AI glasses, is in talks about a New York run, union rules would most likely mean an English language performance.
0: 대형 뮤지컬 제작사 관계자는 AI 안경이 적용된 작품 아랑이 뉴욕 진출을 논의 중이긴 하지만 현지 노조 규정 때문에 영어 공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뉴스 중에서요. In talks with, right?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논의 중이다, 뭐 대화 중이다라고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 That's right.
0: 이게 덩어리로도 자주 쓰이나 봐요. In talks?
1: Well, I mean, they are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putting on a show in New York. A New York run just means like doing a stretch of shows in New York.
0: 뭐 1회가 아니라 뭐 6개월간 한다든가.
1: That's right. That's right. So they're in talks, meaning they're talking about it.
0: 실제로 될 수도 있다. 논의 중이다. So, is in talks about a New York run이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렇죠?
1: Yeah.
0: 뭔가 union rules would most likely mean 이러면서 그게 영어 language performance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Union rules가 뭘까요?
1: Well, Broadway.
0: Yeah.
1: And Broadway, we know as musical theater, they have unions. So they have unions for actors. They have unions for costume designers. They have all these unions for different types of work that you do in Broadway.
0: Okay.
1: So, and one of the rules is that actors need to be fluent in English.
0: Okay.
1: The performances must be in English. And union members get priority for roles. So here are the obstacles, the hurdles that they have to clear. Because, well, we can't put a Korean cast.
0: Right.
1: They don't. Maybe some of them are not fluent. It's a Korean, right. It's a Korean theater. It's a play.
0: Yeah.
1: So,
0: these
1: are the union rules, and they got to figure this out.
0: 그러니까 노조 규정이 union rules인데 그게 이제 뭐 다양한 뭐 커리어에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액터스가 될 수도 있고 싱어스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다라고 치면은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어를 또 잘하지 못하니까 아예 이걸 영어로 바꿔서 해버린다. 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1: Yes, yes, 그러니까
0: 현실적인
1: right.
0: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겠다라고
1: that's right.
0: 하는 게 되겠습니다. So 여기서는 union rules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English language performance라는 걸 의미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Right. 자 다음 문장 이어갈게요.
1: Experts overseas expressed cautious optimism about how the AI glasses could boost Korea's cultural exports.
0: 해외 전문가들도 AI 안경이 한국 문화 수출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optimism이 아니라 cautious optimism. 약간 아까 fairly positive한 느낌인데요.
1: Okay, so this is, we've covered this expression before, but this is such a great expression. I really would like everyone to remember.
0: Okay.
1: So it is an optimism. You are hopeful, you are positive. But if it's cautious, you're kind of like, you're a little careful because you're uncertain.
0: Okay.
1: You're not sure if this is going to work.
0: Right.
1: But you are hopeful. So you are careful and hopeful at the same time.
0: Okay. So, 와, 이거 대박이래요. 이러면 좋겠지만,
1: yeah.
0: 물론 뭔가 obstacles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조심스러운 그런 신중한 낙관론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겠네요.
1: That's it.
0: Cautious optimism.
1: That's
0: 좋아는 하지만 좀 조심하자.
1: That's right.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1: 한국 극장에서 쓰는 AI 안경 얘기 들었어?
0: 실시간으로 대사를 번역해서 외국인들도 따라갈 수 있게 한대.
1: 와, 잘 되면 K-POP처럼 한국 공연도 글로벌로 뜰 수 있겠다.
0: 아, 이제는 가짜로 웃는 사람은 없겠네. 나도 미국 처음 갔을 때 영어 못해서 이해하는 척 막 웃었거든.

0: 이렇게 됐던 거였습니다. 네. 그 남들이 웃는데 뭔가 그 함께 오지 못하는 그런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아마 공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문장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유 대사였는데요. 외국인들도 따라갈 수 있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Yeah.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All right, we could say so foreigners can follow along.
0: Follow along. Follow는 알겠어요. 뭔가 따라가는 거. 근데 along까지 붙었네요.
1: Yeah, that's right. So basically it means to be able to understand something as it's being displayed, right? So you can follow along, especially like if you are maybe teaching a song or something, and you can kind of follow along. It means that you can kind of like understand what is going on and even sing a little bit.
0: 뭔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나?
1: Yeah.
0: 내가 하고 있는 거 혼자 get lost 되는 거 아니야? Fall behind 하는 게 아니라 잘 따라오고 있어 할 때 follow along.
1: Yeah, okay. and I can imagine maybe a physics professor.
0: Right.
1: Physics is very hard.
0: Oh, yes.
1: Okay, so you kind of worry about your students following along. Are they understanding what I'm saying?
0: Right.
1: Because it could be English, but you look at your students' faces and they look like...
0: They look lost.
1: They look so lost. They are not following along.
0: Right. 아, okay. So follow along 한다는 거는 길을 따라서 뭐 간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누군가 설명을 했을 때 뭔가 중간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말 이해를 하면서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1: Yes,
0: 좀 figurative한 센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람 뒤를 좀 물리적으로 진짜 쫓아간다는 느낌, 따라간다는 느낌은요. Follow along이라고 쓰는 게 아닌 그냥 follow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 That's right.
0: Right. 자, 그리고 표현 몇 개 더 보입니다. 크쌤이 한국 공연도 글로벌로 뜰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글로벌하게 만드는 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Now, in this case, we said take something global. Okay. I mean, we have heard the expression go global.
0: Yes, yes.
1: But if you say take something global, it's like you're taking that Korean play and just like introducing it to the global stage.
0: 오, 지금 go global이랑 섞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된 게, 그러니까 go global은 내가 가는 거고요.
1: Yeah, go global means becoming popular around the world.
0: 뭔가가 가는 거고.
1: Right.
0: 근데 take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 거네요.
1: That's it. Yeah, take something global. It's just like expand beyond your country.
0: 그러면은 그 can someone take this show, this evening special, right? Global.
1: We can.
0: We can, right?
1: Absolutely.
0: You and I.
1: Why not?
0: Okay. So 뭔가를 글로벌하게 만들다. Take something global.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몇 번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가짜로 웃는 사람은 없겠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짜로 웃는 게 동사로 가능할까요?
1: Yes.
0: Yeah?
1: You can fake laugh.
0: Fake laugh.
1: Yeah, so fake hyphen laugh.
0: Alright.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겠지만 이거를 섞어서 만든 verb라고 볼 수 있겠네요. So fake laugh 하는 사람은 없겠, 이런 사람 없겠다.
1: Yeah.
0: Alright.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외국인들도 따라갈 수 있대. So foreigners can follow along 하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Did you hear about those AI glasses used in Korean theaters?
2: Yeah, they translate the dialogue in real time so foreigners can follow along.
1: Wow, that could really take Korean shows global like K-pop did.
2: Guess no one will be fake laughing anymore. I used to do that when I first moved to the States and couldn't understand English.
1: Oh, I'm sorry.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관,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Thank you guys for being with us this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소한 대화의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가족 나들이 기획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과 함께 다양한 것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오늘 좀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시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1: Let's have some fun today.
0: Let's have some fun today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는 뭐 가벼운 제안이자 그냥 제안이 아니고 그냥 약간 감탄문처럼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스타트 잉글리시에서도 활기차게 즐겁게 한번 보내볼까요? Let's have some fun today. 그럼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Let's have some fun today.
0: Let's have some fun today이죠. 자, 일단 뭐뭐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영어로는 Let's로 시작하면 돼요. 원래는 let us의 줄임말이죠. 근데 let us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1: 네.
0: Most of the time we say let's. 조금 더 공식적으로 뭔가 좀 재미있게 농담식으로 얘기할 때는 let us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대부분 다 그냥 let's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뭐뭐 하자라는 제안의 표현이죠. 자, let's 뭘 하는 거죠? 재미있게 보내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라고 할 때는 have fun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자라고 할 때 영어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는 재미있는 시간을 좀 보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fun 자체는 셀 수 없는 명사라서 Let's have some fun. Some이 많이 쓰입니다. Let's have some fun. 여기까지도 진짜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즐겁게 합시다 라고 할 때도 Let's have some fun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즐거운 것들 피크닉이라든지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파티를 시작한다든지 그럴 때도 Let's have some fun. 약간 흥을 돋구기 위해서도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근데 언제 즐거운,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죠? 오늘. 오늘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보통 문장 맨 뒤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Let's have some fun today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Let's have some fun today. 자, 이렇게 let's 뒤에는 have some fun처럼 동사 원형이 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Let's having some fun 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ing 형태는 오지 않고 꼭 동사 원형이 온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서 큰 목소리로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따라해 볼까요?
1: Let's have some fun today.
0: Let's have some fun today.
1: Let's have some fun today.
0: Let's have some fun today.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 기억하면서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All right, what is today's pattern?
1: Well, our sentence was, let's have some fun today. We're going to replace all of the sentence except let's. So, let's 뭐뭐.
0: Let's가 뭐뭐 하자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거나 권유할 때 쓸 수 있는 let's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Let's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래서 원형을 넣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1: Now there are many things you could put after let's.
0: 정말 많이 올

0: 수 있죠. 네,
1: but I'm going to stick to mostly suggestions of what to do today.
0: 오늘 뭘 할지 제안을 하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 So let's start with, let's go out to eat.
0: Let's go out to eat. 일단, let's go out. 나가자라는 뜻인데, 먹으러 나가자잖아요. To eat가 붙으니까, 그래서 외식하자. Let's go out to eat 라는 말이 되죠.
1: Let's watch a movie.
0: 영화를 봅시다. Let's watch a movie.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니까 하나 보자 라는 의미로 watch a movie 라고 했죠.
1: Let's go for a walk.
0: 산책하자라는 뜻이죠. Go for a walk가 그냥 산책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1: Let's grab a coffee.
0: Let's grab 뭐뭐는 또 하나의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뭐뭐를 사러 가자. 근데 간단하게 갔다 오는 느낌이에요. A coffee니까 커피 한 잔 사러 갔다 오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1: Let's see a concert.
0: 우리가 watch a concert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1: Watch a concert. No.
0: 그쵸.
1: Nobody says that.
0: 콘서트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인데 콘서트는 see a concert라는 표현을 써요. 장시간 의도적으로 보는 뭐 performance. 그쵸? 아니면 아까 말했던 movie. 이런 거는 watch a performance. Watch a movie인데 콘서트 같은 경우는 see a concert라는 표현을 씁니다.
1: Yeah, I think you can see events.
0: So
1: you can actually
0: 맞아요.
1: say, let's see a movie, if you're talking about the event of watching the movie.
0: 그렇죠. 그 let's see a movie는 그 행사 자체를 얘기할 때는 see a movie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영화 자체를 본다라고 할 때는 watch를 쓰는 거죠.
1: Let's visit a museum.
0: Visit는 방문하다라는 뜻인데 visit a museum은 그냥 뭐 박물관에 가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Let's visit a museum.
1: Let's try a new restaurant.
0: Try는 시도해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ry a new restaurant라고 하면 새로운 식당을 한번 가보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1: Let's play a game.
0: Play a game. 게임을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let's play a game. 게임을 하자.
1: Let's visit Namido.
0: 나미도라는 데를 가보자라고 할 때는 Let's visit Namido라고 할 수 있겠죠. You mean 남이섬?
1: Yes.
0: 남이섬이라고 하죠, 보통. 아, 근데 헷갈릴 수 있겠네요. 남이 아일랜드라고 하면 남이도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안 쓰는 것 같기는
1: 없죠.
0: 해요. 그래서 저도 잠시 어디지? 했는데 남이섬이었습니다.
1: Let's stay in tonight.
0: 아, stay in이라고 하면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시간도 나왔죠. Tonight, 오늘 밤. 오늘 밤에는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자. Let's stay in tonight.
1: Maybe one more. Mm-hmm. Let's invite our friends.
0: Invite가 초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Our friends는 우리들의 친구들이라는 뜻입니다. Our, 두 명 이상이고요. Friends도 두 명 이상이네요. 그렇죠? Let's invite our friends. 우리 친구들을 초대하자라는 뜻이에요. Our friends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을 넣어서도 let's invite 뒤에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Like, let's invite Aaron.
1: Sure.
0: Let's invite Zach. Let's invite our 스타님들. 네,
1: right.
0: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let's는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let's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let's로 연습했던 문장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Let's go out to eat.
0: Let's go out to eat.
1: Let's watch a movie.
0: Let's watch a movie.
1: Let's go for a walk.
0: Let's go for a walk.
1: Let's grab a coffee.
0: Let's grab a coffee.
1: Let's see a concert.
0: Let's see a concert.
1: Let's visit a museum.
0: Let's visit a museum.
1: Let's try a new restaurant.
0: Let's try

0: A new restaurant.
1: Let's play a game.
0: Let's play a game.
1: Let's visit Nami-sam.
0: Let's visit Nami-sam.
1: Let's stay in tonight.
0: Let's stay in tonight.
1: Let's invite our friends.
0: Let's invite our friends.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Let's 뭐뭐라는 표현 같이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대화를 들어볼 텐데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들 생각해보세요.
2: 오늘 어버이날이야.
3: 엄마, 아빠랑 같이 박물관에 갈까?
2: 정말 좋아하시겠다.
3: 그렇지. 오늘 재미있게 보내자.
0: 아, 오빠하고 동생이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족이 뭘 할지 계획을 세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 어버이날은 영어에는 없어요.
1: Right. We divide it into Mother's Day and Father's Day.
0: 나눠서 Mother's Day, Father's Day를 기념하는데 우리는 합쳐서 아마 Parents Day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이야. 요 말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엄마, 아빠랑 같이 박물관에 갈까? 요 말은 어떻게 할까요? 자, 뭐뭐 하러 갈까? 이렇게 제안을 할 때 should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거니까 should we?로 시작을 하겠죠. 엄마, 아빠는 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좋아하시겠다. 여기서의 주어는 엄마, 아빠죠. 자, 그들, they로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좋아하다. 이것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지? 그렇지? 이건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재미있게 보내자. 요거는 아시겠죠? 아하. 아, 요거는 영어로 이제 나와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그 표현이죠. 자, 그러면 영어로 이 대화를 쭉 들어볼까요?
4: Today is Parents' Day.
5: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4: They would love that.
5: I know, right? Let's have some fun today.
0: 자, 오늘 어버이날이야. 요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4: Today is Parents' Day.
0: Today is
1: Parents' Day.
0: Parents' Day인데요. 누구누구의라고 할 때 apostrophe s를 쓰잖아요. Mm-hmm. 그럼 이 경우는 parent apostrophe s라고 하면 될까요?
1: 아닙니다. Parent apostrophe s 하면 부모 한 명.
0: 아, 그렇죠.
1: 그래서 you have to do parents 이미 s 붙였으니까
0: 네.
1: s 뒤에 apostrophe.
0: 그렇죠. Parent apostrophe s라고 하면 부모 중에 한 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arents, 부모라는 s 붙인 형태에서 apostrophe s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s로 끝나는 단어들은 apostrophe s에서 s를 생략하고 apostrophe까지만 써요. 그래서 today is parents day 이렇게 발음은 하는 거죠. s는 한 번. 자, today is parents day 라고 했더니 동생이 엄마 아빠랑 같이 박물관에 갈까?
5: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0: 뭐라고 했죠?
1: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0: Should we?로 시작했네요. 우리 뭐뭐 할까? 라는 말이고요. Go to a museum. 박물관에 가다 라는 표현이죠. Should we go to a museum? 우리 박물관에 갈까요? 라는 질문이 돼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with ma and pa 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mom and dad를 많이 쓰긴 하죠. 근데 ma and pa 이렇게 또 줄여서도 애칭으로도 사용하죠.
1: Sure.
0: Have you ever called your mom ma and dad pa?
1: Never.
0: Never? 네, 뭐 ma and pa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건 뭐 개인의 자유니까요. What do you call them?
1: Just mom and dad.
0: Oh, mom and dad. 재미없네요. 근데 저도 엄마, 아빠를 그냥 mom and dad라고 합니다. 자,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4: They would love that.
0: 뭐라고 했나요?
1: They would love that.
0: They would love that 이라고 했죠.

0: 여기서 they는 그들, mom, pa,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would는 약간 확신을 가지고 상대의 반응을 부드럽게 예상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아마 그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love는 정말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걸 정말 좋아하실 거야. They would love that.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생이 그렇지? 오늘 재미있게 보내자.
1: I know, right? Let's have some fun today.
0: 맞지? 그렇지? 요거는?
2: I know, right?
0: I know, right?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I know, 알아, right? 그렇지? 이런 느낌이죠. I know, right? 그렇지? 요것도 외워두시고요. 오늘 재미있게 보내자.
2: Let's have some fun today.
0: 이건 여러분, 영어로 그냥 나왔어야 합니다. Let's have some fun today.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바로 그 표현이죠. Let's have some fun today.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면서 기분 좋게 흥을 돋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오늘의 대화 쭉 들어봤고요. 여러분, 어려운 영어 표현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는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3: Today is Parents' Day.
1: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3: They would love that.
1: I know, right? Let's have some fun toda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발음을 연습하는 시간이죠. Listen and repeat.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나요?
2: Let's have some fun today.
0: Let's have some fun today. 이죠. 자, 여기는 뭐 그렇게 연음이 많이 되는 부분은 없긴 한데 let's 하고 have가 let's have 약간 연음이 되는 것처럼 좀 붙여서 발음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Let's have 그 다음에 some fun today인데 fun을 좀 더 강조해 주면 좋겠죠. fun은 fun이 아니고요. fun도 아니고요. 으언 약간 요거를 빨리 하는 느낌이에요. Today는 D가 리을 발음처럼 좀 부드럽게 발음이 되죠. 모음 사이에 껴있으니까. 같이 연습해볼까요?
2: Let's have some fun today.
0: Let's have some fun today.
2: Let's have some fun today.
0: Let's have some fun today.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여러분 복습하고 싶으시면 EBS 오디오 어학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2: Awesome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English.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de.
0: 자, 이번 한 주 내내 어린이날 얘기를 하면서요. 앞으로 있을 어린이날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말하기도 했고, that's how we started this week. 근데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it's time for us to wrap up the week already. 자, 이번에는 어린이날에 대해서 이제 그 과거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1: 오늘은 원래 어버이날이긴 하지만
0: 그럼요.
1: 어버이날은 할 얘기도 많고
0: 그렇죠, 그렇죠.
1: 어린이날 관련된 얘기도 너무 많다 보니까
0: 네.
1: 우리 다음 주로 약간 미뤘어요.
0: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버이날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또
1: 할 얘기
0: 얘기하게
1: 할 얘기 많아요, 진짜.
0: 네, 네.
1: 어버이날.
0: 이게 이를 악물고 얘기하세요.
1: 할 얘기 너무 많아서.
0: 그래요? 자, 오늘 5월호 44쪽에서 5월 8일 내용, 금요일 내용 있습니다.
1: Yes.
0: 자, 어린 시절 얘기를 두 사람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혹은 옛날 어느 시절에 이랬었어라고 말하고 싶을 때 looking back 혹은 looking
1: right.
0: back on 무슨 무슨 days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셨죠?
1: That's right.
0: 네.
1: Looking back on my childhood.
0: 네.
1: Looking back on my college days.
0: 그렇죠. 그런 yeah. 식으로. 자, 그러면서 오늘은요. 이 지민이는 당시 엄마가 어린이날에 가장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실컷하게 줬던 게 큰 선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무엇을 실컷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지 과연 그게 뭔지 들어보세요. "넌 그럼 집에서 그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한 거 있니?"
1: 많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보게 해주셨어.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나게 럭셔리하게 느껴졌거든.
0: 그래. 사실 그땐 그게 대단한 거였잖아.
1: 맞아, 맞아. 어린이날을 보내는 완벽한 방법이었지.
0: 네.
1: Luxury?
0: Luxury.
1: It was a luxury.
0: Luxury.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luxury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어떻게 영어식으로 발음한다고요?
1: 아, luxury.
0: Luxury.
1: Luxury.
0: Luxury.
1: 그 XU 발음이
0: 네.
1: Z도 아니고 Z도 아니고 그 사이에 ZZZ.
0: Z.
1: Like my pleasure.
0: Television.
1: Television. 그 Z 발음이에요.
0: 아, 이게 Sh 하고 쭉 하고 중간쯤 중간에. 되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1: 주, 주, 주.
0: Luxury. 아,
1: luxury.
0: 네, 그러니까 luxury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명품 브랜드
1: yes.
0: 이런 걸 생각하게도 되고요.
1: Luxury brand.
0: Luxury brand. 그렇습니다. 아주 값비싼 명품 브랜드라고 할 때 luxury brand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상당히 사치스러운 거였고
1: 네.
0: 대단한 호사를 누린 거였다라는 말이 바로 이제 luxury가 쓰인 의미가 되는 거죠.
1: 이 luxury라는 단어의 어원을 짧게 말씀드리면
0: 네.
1: Lux, Lux가 빛이란 뜻이에요.
0: 아.
1: 그래서 Lux하면 뭐 빛나고
0: 그렇죠.
1: 반짝반짝거리는 게 다 Luxury의 사잖아요.
0: 네.
1: So it's anything that's luxurious, it's bright and shining.
0: 아, 여기서 그냥 TV 얘기하고 있는 건데.
1: 야, 그러니까 그만큼 고급스럽게 명품스러운 경험이었다.
0: 네.
1: It was a luxury back then.
0: Luxury back then.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사를 누린 것이었다라는 뜻으로 말한 거였는데 대단한 호강을 한 거다.
1: 그럼요.
0: 이걸 영어로 luxury라고 말하게 되는군요. Luxury. 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를 했었느냐라고 물을 때요.
1: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at home for Children's Day?
0: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at home for Children's Day? 라고 묻는데요. 자,
1: right.
0: Did you do 라고 해도 되는데 Did you ever do 라고 묻네요.
1: 아, did you ever?
0: 네.
1: 여기서 ever 하면 forever 할 때 그 ever인데
0: 네.
1: Did you ever do anything?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냐?
0: 아.
1: At least once. Did you do anything even once?
0: 어.
1: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0: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그렇군요. 살면서 그래 본 적 있어? 정도의 뜻으로 묻는 것이 Did you ever? 한 번이라도 그랬던 적이 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1: Right.
0: 그러니까 did you라고 하기도 하고 do you도 있는데 do you ever go to the mountains?
1: Sure.
0: 이렇게 묻게 되면 평소에 yeah. 한 번이라도 산에 가는 적이 있기는 해?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1: 한 번이라도 있으면 yes.
0: 네.
1: I went once several months ago.
0: 그렇습니다. 저렇게 몇 달 전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 라고
1: yeah.
0: 말하는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맨날 일은 있는 일이

0: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로 하는 말이 Did you ever do가 되겠습니다.
1: Actually, if you ask me that question, do you ever go to a mountain, go hiking in the mountains? I go once a year, maybe twice a year. 안 가는 거 아닌데 1년에 한 번.

0: 자 그럼 그냥 가요.
1: 아니, 몸이 안 좋은데도 가요?
0: 그냥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1: 가기 싫은 거죠.
0: 가기 싫은 거지.
1: 아, 자 그럴 때 그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내가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끌려간다시피 하는 거예요.
0: Oh, I don't want to go or I don't feel like going, but my friends drag me there.
1: 그렇죠.
0: They drag me to the mountains.
1: 말 그대로 drag 하는 거예요. 질질
0: 끄는 거. Drag.
1: drag이란 말만 나오면 꼭 질질이란 말이 나오죠.
0: 맞아요.
1: 질질 끌고 간다. 그냥 끌고 간다고 해도 되는 걸 꼭 질질 끌고 간다고. D-R-A-G. 그러니까 I was forced to go. 이런 말이 되는 거네요. 억지로 강요받아서 갔다고.
0: They forced me to go.
1: 네, they forced me to go. 그들이 억지로 강요해서 나를 데리고 갔다고. They dragged me to the mountains.
0: That's
1: 네.
0: right.
1: 그러니까 이게 모두 did you ever go, 뭐, do you ever go hiking?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할
0: That's
1: 적에도
0: right.
1: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니? Did you ever do? 그다음에 anything special?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어떤 거라도 라고 할 때 어떤 거라도 특별한 거라는 뜻으로 anything special 이런 순서로 말하게 되지 special anything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anything special. 내 집에서 at home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자 어린이날을 맞아서라는 뜻으로 for Children's Day라고 한 거죠.
0: Yeah.
1: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at home for Children's Day?
1: 네.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at home for Children's Day? 방금 들으신 것처럼 at라든지 for라든지 아주 약하고 낮게 at home for Children's Day 이렇게 말하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0: 어? 보영쌤, 네. I just remembered.
1: 어.
0: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for your birthday a couple of weeks ago?
1: Oh, kind of.
0: Kind of?
1: Yeah, we had a nice dinner, my husband and I. Yes.
0: Did you do anything special? You can ask the question. Did you do anything special with your family, with your friends,
1: 그렇죠.
0: with your loved ones?
1: 네, 네, 맞아요. Yeah. 네, 그런 okay. 식으로. 뭐, right. Nothing much.
0: Nothing much.
1: 네, 별건 아닌데, we had a nice dinner.
0: That's good.
1: And I'm very happy for it.
0: Yeah. That's special.
1: 네.
0: That
1: 그렇죠.
0: is also special.
1: That's special enough. 그 정도면 right. special 한 거예요.
0: Of course.
1: 네, 그래서 얘기가. 저기서는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보게 해주셨다?
0: Yes, my mom let me watch my favorite TV shows all day.
1: 네, my mom let me watch my favorite TV shows all day. 자, 우리 엄마가 나로 하여금 하루 종일 내가 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볼 수 있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인데 자,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my mom allowed me to watch 해도 되나요?
0: Allowed me is also okay.
1: 네.
0: But let me sounds a little more casual.
1: 네, 네.
0: She let me do something.
1: 어.
0: 그냥 허락해 준다.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도 let 누구 뭐뭐 할 수 있는데 He, when you generally say, my mom let me do it, she gave me permission.
1: 아, 이미 let라는 말 자체에 허락을 해줬다라는 뜻이 다 담겨 있군요.
0: Yes.
1: 아, allow란 말을 또 굳이 쓰게 되면 너무 딱딱하게 들리고.
0: Yeah, it's too formal.
1: 너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엄마가 이렇게 TV쇼를 보게 해주셨다는 걸 굳이 allow까지 쓸 필요는 없다는 거. 자, my mom let me watch. 내가 볼 수 있게 냅두셨다. My favorite TV shows.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favorite이라고 하는 건 딱 한 개일 필요는 없는 거고
0: right.
1: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그래서 TV shows가 나왔네요.
1: 그렇죠.
0: I guess Jimin has many favorite shows.
1: 네. 선생님, what about in your home when you were little? 그 어떠셨어요? 그 was there any sort of time schedule for you that
0: watch
1: you
0: TV?
1: had to watch TV?
0: It was very limited.
1: Was it
0: 하루에 한 30분 정도밖에 못 봤어요. 솔직히.
1: 30분이요?
0: 부모님 너무 보수적이라 가지고. They were like so conservative.
1: Okay.
0: So only 30 minutes a day. 그런데 그것도 못 참아 가지고 당연히 못 참았죠. 30분 어떻게 참아요?
1: 그렇죠. 네. 어떻게
0: 몰래
1: 참아요?
0: 몰래 봤어요. 몰래 몰래 부모님 어디 가셨을 때 뭐 학교 가시고 뭐. They would go to like go to work and I would come home early and I would secretly watch TV.
1: I'm sure they knew.
0: No, they didn't know.
1: Oh, really?
0: I don't think they knew.
1: Oh.
0: Or else they would have said something.
1: 아,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0: Maybe, maybe.
1: 선생님, what was your favorite TV show?
0: 어렸을 때는 I would watch like, cartoons. Cartoons were so fun.
1: 네.
0: 지금 봐도 재밌어요, 근데.
1: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 저 Tom and Jerry.
0: Tom and Jerry, of course.
1: 봤었어요.
0: All the Disney animations, all the cartoons. Superheroes.
1: Oh, yes.
0: They're fun.
1: Ben, Bera, Peru. 모르시죠?

0: 인간, 황금 박쥐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와우. 네.
1: 마징가 제트 이런 거요?
0: 마징가 제트보다 더 전이죠.
1: 아, 네. 예.
0: I could talk about this all day. 네, 네. 이거 말 시키면 하루 종일이에요.
1: Before 이거. my time.
0: 네, before your time. My mom let me watch. 나에게 이런 허락을 해주셨다. Let me watch my favorite TV shows all day. 그러면 사는 말이 그 당시에는 그게 지금은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참 엄청나게 호사스럽게 느껴졌다고 해요.
1: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back then.
0: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back then. 자, 그건 이런 느낌이었어. That felt like 뭐뭐뭐. 우리 얼마 전에도 It felt lik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마치 나만을 위한 그런 하루처럼 느껴졌다. 인 것처럼 여기서도 that felt like 그건 어떤 느낌 같이 느껴졌냐면 such a luxury 상당히 호사스러운 일 back then 그때만 하더라도 라는 뜻이 되겠네요.
1: You can put back then in the front.
0: 어, 그렇죠.
1: Back then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0: 그렇죠.
1: 해도 괜찮죠.
0: Back then, 우리가 looking back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1: looking back.
0: back then, 그 돌이켜봤을 때 그때에는 back then, 조금 쉬었다가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1: That's right.
0: 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Oh,
1: watching TV shows all day.
0: 네.
1: Yeah, it will feel like a luxury.
0: 그렇죠. 요즘은 그냥 아무도 없는데 방에서 그 아주 그 편안히 쉬면서 내가 좋아하는 TV를 다 볼 수 있다. Right. 그러면은 such a luxury.
1: It's such Even a luxury. Now. That's right.
0: 네.
1: Back then and today.
0: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Yes, my mom부터 해서 back then까지 들어보세요.
2: Yes, my mom let me watch my favorite TV shows all day.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back then.
0: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back then. 이거 luxury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요.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요?
1: Luxury.
0: Luxury에서 이걸 그렇다고 해서 그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luxury, luxury,
1: luxury,
0: 맞나요? luxury. 그렇습니다.
1: Such a luxury.
0: Such a luxury. 아주 호사스러운 일이란 뜻이 되겠죠.
1: Yes.
0: 자, 그러면서 켈리는 거기에 아주 그 동감합니다. 그땐 그게 참 대단한 거였잖아.
1: That was a big deal. At the time.
0: 네, that was a big deal at the time. 자, at the time 하면은 돌이켜봤을 때 그때에는 그 시점에는 at the time 이런 표현 나오네요.
1: 방금 전에 such a luxury back then.
0: 네.
1: 그 back then 하고 at the time 같은 맥락이죠.
0: 아, 그러네요.
1: Yeah, so back then at the time.
0: At the time.
1: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at the time. You can say it that way too.
0: 그렇죠. 맞아요. Sure.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at the time. 해도 되겠네요, 정말.
1: Sure.
0: 자, a big deal이라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일, 또 대단히 그 엄청난 일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1: That was a big deal.
0: That was a big deal.
1: Such an important event.
0: 그렇죠.
1: A major event.
0: 응, 하루 종일 my favorite TV shows. My mom let me watch my favorite TV shows all day. Yay!
1: 얼마나 좋아요.
0: 그럼요. 좋죠. 네. 눈치 안 보고.
1: 눈치 안 보고.
0: 네.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은 그래 맞아. 어린이날을 보내는 그건 완벽한 방법이었지.
1: It was the perfect way to spend Children's Day.
0: It was the perfect way to spend Children's Day. 자, 그렇게 watching my favorite TV shows all day 야말로 어린이날을 spend 보내는 the perfect day 그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1: Yes. Anytime we think of something or some situation as amazing and perfect, we say it's the perfect way to do something.
0: 그렇죠.
1: Right?
0: 뭐뭐 하는데 그만한 방법이 없어라고 할 때 that's the perfect way to do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란 뜻이라고 할 땐 it was a perfect way to spend Children's Day 할 수 있겠는데
1: sure.
0: 여기서는 그 상황에선 그게 딱이었다라고
1: 아.
0: 강조하기 위해서 It was the perfect way
1: yes.
0: to spend Children's Day라고 했다고 볼 수 있겠죠.
1: Watching my favorite TV shows, it's the perfect way.
0: It's the perfect way to spend Children's Day.
1: Yes.
0: 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3: That was a big deal at the time.
2: Yup, it was the perfect way to spend Children's Day.
0: 네,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3: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at home for Children's Day?
2: Yes, my mom let me watch my favorite TV shows all day.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back then.
3: That was a big deal at the time.
2: Yup, It was the perfect

0: Perfect way to spend Children's Day.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2: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각 문장들 우리 입에 착 붙이기 위해서 크게 말해 볼 텐데요. 네, 준비되셨나요?
2: Let's go.
1: 너는 집에서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했니?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at home for Children's Day?
2: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at home for Children's Day?
1: 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보게 해주셨다?
3: Yes, my mom let me watch my favorite TV shows all day.
2: Yes, my mom let me watch my favorite TV shows all day.
1: 그 당시엔 말이야, 그게 엄청나게 호사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어.
3: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back then.
2: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back then.
1: 하긴, 그땐 그게 대단한 거였지.
3: That was a big deal at the time.
2: That was a big deal at the time.
1: 맞아, 어린이날을 보내는 완벽한 방법이었어.
3: Yep. It was the perfect way to spend Children's Day.
2: Yep, it was the perfect way to spend Children's Day.
1: 여기까지입니다.
2: Yeah, good job, everyone. All right.
1: 잘하셨어요. 네, 여기서 that was a big deal at the time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2: 네, 참 네.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것도. Big deal, right?
1: Big deal,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땐 그게 참 대단한 거였지. 지금은 뭐 별거 아닐지라도
2: right.
1: that was a big deal at the time.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 big deal 이란 말은 참 많이 쓰이죠.
2: Yeah, it can be used as somebody who's really important or something that's really amazing. It's a big something that's important to me. It can be a situation. It can be a person.
1: Ah, yeah. So is it like something very personal or like individual, you think?
2: Something that's significant.
1: Significant,
2: and
1: okay.
2: And meaningful to me. It's a big deal to me.
1: Ah, to me를 붙이면 그렇겠다.
2: 그러니까 yeah.
1: 나한테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2: sure.
1: 걸. It was such a big deal to me. 이렇게 right.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big deal 하면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는 뜻이 됐는데
2: 네.
1: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That's right.
1: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2: And this was Juch.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2: Easy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구텐베르크 덕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래 지식은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향유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지식을 담은 책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죠. 이런 출판에 도움을 받은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에게 지리책을 선물받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천체 위치 추산표라는 천문학 책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미지의 땅으로 탐험을 떠날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이렇듯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발명은 지식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세상은 그때부터 더 큰 진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병든 엄마는 엄마대로, 마음이 병든 아빠는 아빠대로 괜찮다. 충분히 괜찮다. 끝내 엄마 아빠에게 소리내어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여기에 남기기로 한다. 엄마, 요양원 침대에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게 살아도 괜찮아. 엄마, 엄마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든든해.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그래도 괜찮아. 아빠, 엄마 없이 그렇게 잘 견뎌줘서 고마워. 밥만 겨우 해먹어도 괜찮아. 아빠, 사람 만나기 싫고 집 안에만 있고 싶으면 그렇게 있어도 돼. 괜찮아. 엄마 아빠가 하루 그리고 또 하루 주어진 날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장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아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빠가 주어진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평범한 기적이라 할 만하지 않나? 저승으로 가는 순간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말도 이것과 같다. 문자야, 괜찮아. 문자야, 괜찮을 거야. 신문자 작가의 책.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천용성, 강말금이 함께한 곡 보리차 띄워드렸습니다. 문장 카펫은 어느 금요일에 우리 신지 작가님과 함께 살펴본 책이었죠. 신문자 작가의 책 엄마의 죽음.

꿀복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 연구소에서 펴낸 책이고요. 읽어드린 부분, 정말 절절한 이 책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지점이었는데요. 정말 문장 그대로 사실 부모님 지금 내 곁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을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사이, 그게 가족이어도 좋겠다 싶고요. 어버이날입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전화 드리고 그리고 또 만나고 할 수 있는 그 관계에 있다면 아끼지 말고 표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이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뭔가 지금 또 멀리 부모님을 또 보내드리고 모시고 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그리우실 겁니다. 그 마음 모두 담아서 안고 오늘 북카페 2부까지 함께 흘러가 주시죠. 박효신의 Any Love 그리고 이소라의 트랙 3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나라는 우주입니다.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날, 어버이날인데요. 오늘은 늘 나를 감싸는 그 포근한 배경 같았던 부모님을 조금 낯설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독립된 우주로서의 부모님 얘기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날이죠. 그런데 오늘은 부모님을 평소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나의 배경이나 당연한 양육자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라는 별이 태어나고 자라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베이스 캠프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하고 흔들림 없이 강해야 하며 나의 우주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부모님 역시 나와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궤도를 돌고 있는 거대하고 독립적인 하나의 우주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나 아빠로 불리기 훨씬 이전부터 그분들에게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빛나던 찬란한 청춘이 있었고 가슴 설레던 첫사랑이 있었으며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불안한 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아파서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고유한 한 명의 인간인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이해는 바로 이 낯설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역할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두어두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서운해하는 대신 나와는 완전히 다른 역사와 상처를 가진 독립된 우주로 존중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당연함을 벗겨내고 나면 자신만의 궤도를 돌기에도 벅찬 생의 한가운데에서 기꺼이 나라는 별을 품어주고 길러낸 그분들의 숭고하고 거대한 사랑의 빅뱅을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부모님을 그저 나를 낳아준 익숙한 양육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눈부신 개인으로 미지의 아름다운 우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아빠는 스무 살 때 무슨 생각하며 살았어? 하고 그분들의 고유한 궤도에 다정하게 노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라는 우주를 탄생시킨 이 거대하고 경이로운 기원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 따뜻한 안부를 건네는 어버이날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Won't you come home, won't you stay?

콜드플레이의 데디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전제 따라서 한번 마음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없고,

그래서 전달했던 것처럼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이것 정도로 좀 마음을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 엄청나게 고마운 것들이라는 거 새삼 또 오늘 일카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나탈리 콜, 네킹 콜이 함께한 곡 Unforgettable 듣고 가시죠.

0: 뜨부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더 클래식 시간입니다.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작품 오늘도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문명이 모두 사라져버린 세상의 끝. 만약 우리가 다시 태초의 자연과 마주하게 된다면 그곳은 아마도 이런 풍경일 것입니다. 미국 동부를 가로지르는 무려 3,500km의 거대한 산맥, 에팔레치아 트레일. 그 아득하고도 압도적인 초록의 바다 한가운데 배낭의 무게에 짓눌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두 중년 사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안락한 서재를 사랑하던 빌 브라이슨, 그리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갓 끝낸 뚱뚱하고 투덜대기 좋아하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앙숙 스티븐 카츠입니다. 산행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훌륭한 체력도 없는 이 무모한 두 남자는 그저 숲이 부른다는 알 수 없는 충동 하나로 문명세계와 단절된 이 끔찍하고도 거대한 야생의 숲으로 걸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낭만적인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차가운 봄비, 밤마다 텐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거대한 흙곰에 대한 공포, 발바닥을 찢어놓을 듯한 물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체중만큼이나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배낭이라는 괴물입니다. 카츠는 산에 오른 지 며칠 만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배낭을 가볍게 하겠다며 식량과 소중한 장비들을 숲속으로 닥치는 대로 집어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문명사회에서는 꽤나 성공한 지식인이었던 브라이슨조차 이 무자비한 대자연 앞에서는 그저 하루하루 굶주림과 추위에 벌벌 떨며 따뜻한 침대만을 갈망하는 나약한 포유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고통의 행군 속에서 두 남자는 서서히 아주 낯설고도 경이로운 감각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산맥을 뒤덮은 수천만 그루의 나무들은 이 두 인간의 고통이나 사회적 지위 따위에는 완벽하게 무관심합니다. 자연의 거대하고도 냉담한 무관심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순간,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평생 옥죄어왔던 세상의 모든 골칫거리들, 돈, 명예, 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먼지 같은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직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가, 마실 물이 있는가, 비를 피할 텐트가 있는가, 이토록 단순 명료하고 본질적인 질문만이 생의 전부가 되는 그 투명한 순간,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혹독하고도 눈부신 자유의 질주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두 남자는 침묵 속에서 끝없는 오르막을 오릅니다. 인간의 자만심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이 웅장한 태초의 숲 속에서 가장 나약하지만 기어이 포기하지 않고 발을 내딛는 두 사람의 묵묵한 발걸음이 깊은 숲의 정막을 다정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빌딩 숲이 모두 무너져 내린 세상의 끝. 어쩌면 인간은 그 폐허 위에서 다시금 낡은 배낭 하나 이렇게 메고 태초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더 클래식은 그래서 빌 브라이슨의 유쾌하고도 묵직한 유랑기죠. 나를 부르는 숲. 이 책으로 꺼내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음악 더 미드나잇 스카이 띄워드렸고요. 저도 언젠가 마음이 너무 우울한데 뭔가 재미있는 책, 내 기분을 완전히 바꿔줄 책을 좀 읽고 싶다라고 했던 친구에게 딱이 책을 추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나를 부르는 숲,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고요. 지금 이 3,500km, 예, 요즘에는 완주하는 사람도 잘 없다는 그 에팔레치아 트레일에 빌 브라이슨이 도전을 하게 되는데, 걸어서 6개월 넘게 통과해야 하는 진짜 무시무시한 종주 경험인데, 동행을 구하는데, 제발 저 친구만은 아니기를, 쟤만은 아니기를 싶었던 바로 그 친구, 그 카츠가 함께하게 되는 거죠. 예, 초반부터 굉장히 뭔가 망했다 싶은 느낌들이 좀 이어지는데, 그러나 쭉 따라 읽다 보면 정말 큰 울림, 감동을 얻게 됩니다. 배꼽 잡고 웃게 되기도 하고요. 왜 이것이 고전이 될수 있느냐? 인간이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것을 굉장히 유쾌하고 따뜻한 경험을 통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이 쏟아지는 비또 굶주림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아주 초라한 생명.

생명체일뿐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누군가가 건네는 어떤 말 한마디, 간식 하나 이런 것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걸음을 옮겨볼까요?

수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산행은 절망적인 인내심을 요구하는 가혹한 생존 게임으로 변해갑니다. 에팔레치아 트레일의 가장 험난하고 무자비한 구간, 메인주의 100마일 야생 지역에 접어들었을 때 두 사람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빽빽한 나무와 험악한 바위산만이 끝없이 이어진 그 거대한 미로 속에서 두 사람이 그만 길을 잃고 서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길,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해는 떨어져 사방이 칠흑 같은 공포로 물들어가는 숲속 한가운데 브라이스는 끔찍한 공황에 빠져 미친 듯이 카츠의 이름을 부르며 숲을 헤맵니다. 카츠! 스티븐 카츠! 평소에는 뚱뚱하고 걸음도 느리다며 짐짝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었던 친구. 그러나 이 죽음 같은 절대 고독과 공포의 숲 속에서 그 투덜대던 친구의 존재가 자신의 생명줄이자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음을 브라이스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산속을 뛰어다니던 브라이슨이 마침내 어둠 속에서 탈진한 채 쓰러져 있는 카츠를 발견했을 때 두 남자는 아무런 말 없이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그저 깊고 안도 섞인 숨을 내쉽니다. 거창한 위로나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초코바 한 조각을 말없이 반으로 갈라 나누어 먹는 그 작고 초라한 행위 속에 숲이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연대와 사랑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아직 트레일의 종착지인 카타딘산까지는 한참의 거리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산행을 멈추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실패나 포기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넘고 다시 마주앉은 두 사람에게 끝까지 걸어내어 증명해야 할 결과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도 많은 숲을 걸었고 자신들의 한계를 정직하게 마주했으며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서 자신의 오만함을 남김없이 비워냈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스는 홀가분한 얼굴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걸었다. 물론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도했다. 우리는 걸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목표를 정복하고 이겨내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믿는 피곤한 세상 속에서 이 위대한 포기 선언은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신가요? 세상의 끝,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끝끝내 산 정상에 깃발을 꽂는 강인함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오늘 하루만큼의 길을 걸어냈다는 사실. 그리고 초코바 하나를 나누어 먹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들 수 있다는 그 덤덤한 만족감.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생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눈부시다는 것을 숲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0: 이적의 순례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배우는 다정한 겸손함 알려주는 책이죠. 빌리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위대한 포기라고 하는 거, 위대한 성공만큼이나 멋집니다. 때로는 그 포기의 기록이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성공보다 포기가 훨씬 더 많고, 그러나 그것을 또 기록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예, 투덜대는 친구와 함께 걸었던 이 숲속의 기록, 숲속의 기록이라고 하면 너무 다정하게 느껴지지만 엄청난 대장정이고요. 포기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보행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책 오늘 우리 더 클래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2부로 건너가면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트네 라이프 이즈 굿 띄워드릴게요. 2부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
1: 그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그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 좋아.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오늘도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제가 항상 시작님 나오시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환대하다가 끝에 너무 시간 바쁘고 해서 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1: 아, 진짜 멀리 안 나오시더라고요.
0: 네. 오늘은 제가 한번 정말 끝에 진짜 기나긴 어떤
1: 배웅을

0: 누가 보면 정말 다음 주에 안 나오신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게 오해하실 정도로 그렇게 한번 길게.
1: 아니에요, 아니에요. 평소대로 해주세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멀리 못 나가요라고 하는 게 더 친근하게 네. 느껴지잖아요.
0: 안 갔어요? 이런 네. 걸로 점점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아니, 신시 작가님이 이번 그 2026년 지금 5월에 뭔가 되게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더 생각해야 되는 날들.
1: 그러니까요.
0: 그런 날들이 다 금요일에 있어가지고.
1: 지난주에도 제철 산문 시간이 노동절, 그쵸. 5월 1일 노동절이었고 또 이번 주는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0: 어버이날입니다. 아, 작가님 어버이날 때 했던 선물들 쫙 한번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거 혹은 반응 가장 안 좋았던 거?
1: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은데요. 네. 어렸을 때는
0: 하시긴 하신 거예요? 선물을?
1: 그쵸. 학교에서 이렇게 그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항상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카네이션 만들고 때도.
0: 맞아요.
1: 편지 쓰고 그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선물 뭐 할지도 생각하고 근데 이제 용돈이 적으니까 그쵸. 뭐 늘 좀 시덥지 않은 걸 엄마 아빠는 필요도 없는 걸
0: 사서 만들어서
1: 네, 뭐 문방구나 네. 이렇게 슈퍼에서 뭐 그런 걸 막 샀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뻐 보이는 거.
1: 그렇죠.
0: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1: 아이의 눈으로 그렇죠. 그런 걸 했던 것 같고 뭐 어른이 되고 나서야 항상 부모님들의 그 좋아하신 선물 1위는 정해져 있죠.
0: 아 현금. 맞아. 그러니까 현금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항상 네. 1위잖아요.
1: 맞아요.
0: 알 것 같기도 한 게 저는 좀 후회하는 선물들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건강식품이다. 이러면 건강식품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정확히 다 파악하고서 산 게 아니라 어디서 이제 주워 듣고 어릴 때 몸에 좋다니까 이제 사긴 사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는 뭐 우리 집 부모님께는 안 맞는 뭐 맞아요. 성분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니면은 뭐 나중에 어디 TV에 나와서 어디 사실은 문제 있거나 영양제가 거의 뭐 네. 그 효과는 0이다. 뭐
0: 아니 그래도 저는 그 믿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많이 뭐 이것저것
1: 부모님 선물 고리 그리고 어려워요. 뭐 이를테면 만일에 스카프 같은 걸 해드린다고 네. 해도 스카프를 잘 안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우리가 또 부모님 취향을 그렇게 면밀히 알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자식이 주시면 대체로 고맙다 예쁘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취향이 아닌데도 그냥 받으시는 경우도 있겠죠.
0: 그렇죠.
1: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이게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현금이 1위인 게 그 현금으로 내가 네. 원하는 거, 내가 지금 필요한 거를 하시는 게 훨씬 선물이긴 하죠.
0: 그럼 만약에 그렇게 물질적인 거 말고 내가 지금 나의 어떤 노동으로서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있다.
1: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저는 좀 시골집 갔을 때 평소에 못 드셔 보셨던 음식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오.
1: 그걸 깨달은 게 몇 년 안 됐는데 왜냐면 네. 농사를 짓고 바쁘게 살아가시니까 또 어르신들은 그 농촌에서 그냥 흔히 먹는 식사들을 매번 백반으로 드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드셔보셨겠거니 했던 것도 처음 드셔보시는 네. 것도 있고 아니면 조리법을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 거.
0: 그럴 수 있죠. 네,
1: 뭐 이를테면 이모가 전복을 부쳐줘도 엄마는 항상 그냥 전복을 쪄서 드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전복 버터구이를 한번 해드렸더니 너무 맛있어 하시는 거예요.
0: 조리법만 달라져도. 그렇죠.
1: 예를 들면 그런 네. 식으로 부모님이 이런 조리법으로 안 드셔보셨을 법한 것을 좀 싱싱한 재료로 사서 해드리면 효도이지 않을까요?
0: 그러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께 좋은 이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궁금하고요.
1: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또 똑같이 요구하셨거든요. 전복구이가 먹고 싶다.
0: 그렇게 요청이 들어올 정도면 진짜 맛있었던 거예요.
1: 드셨나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너네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먹을 길이 없으니 라고 하시면서 해서 올해도 네. 아마 이제 주말에 전복구이를 아주 대차게 제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대차게 네.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1: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또 이 어버이날 맞아서 이 부모님과 아주 특별한 형태로 일하는 가족의 책을 골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 지난주 또 노동절의 인생여전이라는 육체노동 에세이에 네. 이어 오늘 어버이날에도 아주 찰떡같은 제철 산문을 한번 가져와 보았어요.
0: 부모님과 일을 함께 한다? 어떤 얘기일지 궁금한데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혼내의 리논미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 산문 오늘 김신지 작가가 가지고 온 책은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최윤선 저자가 쓴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어떤 상황인지가 보이잖아요.
1: 네.
0: 네.
1: 어떤 느낌 드시나요?
0: 저요? 뭔가 되게 근사해 보이는데요? 내 가게 부모님 고용했어. 이런 느낌. 네.
1: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이 서울 홍제천이 흐르는 골목 어귀에 맛과 멋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은 한 선술집이 있는데요. 홀 서빙과 시장 사입을 담당하는 70대 인턴 철균님이 있고요. 그리고 38년 내공의 손맛

0: 맛을 지닌 조리실장님, 민자님이 있으시고요. 이들을 고용한 딸이자 90년대생 간여장 대표인 또 이 윤선님이 세 분이서 꾸려나가는 이 가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1: 아...
0: 그래서 제목이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인데요. 이 고사리 손으로 부모의 식당 일을 돕던 식당집 딸로 자랐어요.
1: 네.
0: 이 작가님이. 그래서 회사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가족이 위기에 처한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연로한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온 뒤에
1: 네.
0: 이 빚을 내서 그 한국식 선술집을 열고 그곳에 부모님을 직원으로 고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과거의 여러 자영업의 역사부터 해서
1: 네.
0: 선술집을 열게 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까지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역사가 쭉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해요.
1: 이게 만약에 가족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내가 일을 돕던 그 가게의 그 사장님 부부였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식당을 하셨던 부모님 밑에 자란 딸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냥 좀 거들고 하다가 이게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이 사람이 이제 사장이 돼가지고 지금 나를 내가 보조했던 사람들을 고용한 거니까
0: 그쵸.
1: 이게 그렇게만 보더라도 굉장히 전복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또 가족 관계가 거기에 더해지면 또 우리가 예상 못한 어떤 얘기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감동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0: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지는 조금 되었는데 네. 제가 책을 읽는 동안 어버이날에 너무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책이 부모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의 현재를 희생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1: 네.
0: 이게 효도나 부양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앞에서 각자가 가진 재능으로 삶을 일으켜 세운 이 책에서도 표방하는 게 지속 가능한 동료 가족의 탄생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이 말 속에 담긴 함의를 너무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또 각 개개인으로서 지닌 장단점이
1: 그쵸.
0: 있고 또 서로의 또 기술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것으로 한 가족이 뭉쳤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정말 웃고 울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여서 또 카페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1: 네. 지금 이렇게 딱 볼 때는 너무나 드림팀처럼 느껴지는데요. 70대 인턴, 38년 내공의 조리실장, 그리고 90년대생 대표.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그럼 낭독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낭독하기 전에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 선술집의 이름이 또또예요.
1: 네.
0: 이 또또가 작가 이 윤선님의 애칭인데 집안의 그 장손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바랐던 아빠가 산부인과에서 둘째가 또 딸인 걸 알고 또 딸이야? 라고 해서라는 설도 있고.
1: 설? 아버지 인정 안 하시는 맞아. 거예요?
0: 가족들 사이에서 조금씩 각색이 되면서 아이 똑똑해서 또또였어 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저자가 기억나지 않을 옛날부터
1: 네.
0: 자신은 또또로 불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근데 부모님이 저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깻묵이네라는 백반집을 열어서 한 20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 어린 또또가 그곳에서 뭐 수저를 포장한다든지 반찬을 오구 접시에 담아서 랩을 씌운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근데
1: 네.
0: 이 월별 결제나 식권 결제를 하던 식당이어서 그 근처에 있는 공장이나 회사들이 도산을 하면서 이 식당도 문을 닫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자가 20살이 됐을 때 엄마가 또 다시 한번 공터에 주황색 천막을 치고 포차를 열게 되는데
1: 네.
0: 아무래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나에게는 희망의 상징인 이 둘째 딸의 이름을 좀 이 아이의 행운을 빌어오겠다 하면서 또또 포차라고 이름을 지어요.
1: 네.
0: 그 또또 포차의 이야기가 담긴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 네, 낭독 부탁드릴게요.
0: 아이고야, 서울에서 또또가 왔네. 얘가 또또예요, 또또. 아버지가 우렁찬 목소리로 손님들에게 외치시면 저는 서울에서 사온 크리스피 도넛 같은 걸 하나씩 들고 테이블마다 순회 인사를 돌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또또포차의 또또입니다. 피곤하고 쑥스러웠던 적도 많았지만 이런 세리머니가 부모님께는 신묘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랄까요? 마치 우리는 이래도 우리 딸은 서울의 번듯한 직장에 다녀요. 같은 느낌으로요. 엄마의 안주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빠의 서비스가 사람들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매일 성실하게 쓰는 것이 얼마나 우아한 삶인지 부모님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또또가 얼마나 빚 좋은 개살구인지도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서울의 또또는 고향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번듯한 직장이 없을 때도 진실은 저 너머에 숨기고요. 또또 포차를 폐업할 때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수술이 필요한 두 종류의 암에 걸리셨죠. 슬픔은 둘째치고 포차의 작은 주방에서 13년 동안 밤낮으로 희망의 불을 지폈던 엄마의 다음이 이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빠가 회사 일과 또또 포차 일을 병행하실 때 건강에 큰 고비를 겪고 심장 박동기를 이식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가족 앞에 펼쳐진 삶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을까요? 이때 처음으로 행운의 또또가 무너졌어요. 직장에서 옷을 만들고 입히며 일상적인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문장 연결이 안 되어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났어요. 업무를 볼 수 없으니 정신의학과에 찾아갔어요. 저는 그때 자각했어요. 부모님의 어려움을 평생에 걸쳐 가까이에서 봐서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한 스스로에게 크게 화나 있었다는 걸 말이죠. 비교적 평온하게 지냈던 제 일상과 오랜 팬데믹에 힘겹게 영업을 이어갔을 연로한 부모님의 삶은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었어요. 드라마 인간실격에서 전도연 배우가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못됐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됐어. 결국 아무것도 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 저는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하거든요. 너는 나의 자랑이야.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책근할 때도 부모님은 언제나 저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고 늘 자랑으로 여기셨어요. 그런 부모님이 용감하게 공터에 주황색 천막을 펼치고 저의 애칭을 붙여 만든 또또 포차는 가족에게 애틋한 방공호였습니다. 그래서 깻묵이네처럼 과거의 일로 흘러가 상실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나의 의지로 생의 한가운데에 진정으로 뛰어들어 본 적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연로하고 병든 부모님과 폐업을 앞둔 또또 포차가 보였어요. 희망의 말로 이야기하자면 마침내 간여장이 될 준비를 마친 또또와 35년 경력의 베테랑 주방장, 35년 차 무사고 오토바이 라이더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0: 최윤선 작가의 책,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안신혜가 부른 피어날게 띄워드렸습니다. 아, 저는 이 또또가 자랑스럽습니다. 또또에게 감동했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이렇게 딱 내릴 수가 있지?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글 자체가
1: 네.
0: 또또가 쓴 거잖아요.
1: 맞아요. 또또가 썼어요.
0: 맞아요. 글이 너무 귀엽고 뭉클하고 단단하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 책 재밌기도 전체가 하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연로하신 데다가 밤낮이 바뀐 생활을 워낙 오래 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술집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2009년에 개업한 또또포차는 이미 영업 연수와 이야기들이 이미 충분한 자산이다라는 네. 말을 듣고 나니까 부모님이 쉼없이 읽어낸 그 또또포차가 라는 브랜드가 13년의 이 헤리티지를 가진 위대한 유산으로 보였다고 그래서 이 선술집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0: 네.
1: 어떻게 보면 35년 경력의 두 분의 어떤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렇죠. 무대를 만들어드린 셈이기도 하고요. 또 간여장 대표로서 사랑의 한가운데로 뛰어들 용기를 낸 일이기도 해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얼핏 제목이나
0: 네.
1: 조금 어떻게 말해보면 좀 힙해 보이는 동료 가족의 탄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쵸. 그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 또또포차와 깻묵이네부터 이어져 온 이 가족의 또 식당을 해온 역사를 보고 이 결정을 하기까지의 이 삶의 위기가 닥쳐왔다 어머니 아버지가 또,
0: 네.
1: 또 병환으로 두루 아프셨던 그 시점들을 보면은 가족이 함께 위기 앞에서 각자의 재능으로 힘을 그쵸. 한번 내보기로 한 결정임을

0: 오는데요.
1: 궁금합니다. 진짜 이 역할을 드리는 거 이게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1: 효도 방식 중에서.
0: 너무 어버이날 지정도서로
1: 네. 아,
0: 싸워야
1: 이게
0: 되나 이런 생각도
1: 맞아요.
0: 들고요.
1: 한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진짜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0: 맞아요.
1: 이 생각도 쓰는 거예요.
0: 우리 또 노동절과 이어지네요.
1: 아, 이 진짜 책몇 권이 사람을 진짜 바꾸게 만드네요.
0: 네.
1: 생각을 이끌고. 아,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웃었습니다. 서울의 도또가 얼마나 빚 좋은 개살구인지도요. 이거는 나 초라한데 이건 진짜 모습은 숨기고 어쨌거나 계속 이제 가서 부모님의 자랑 역할을
0: 맞아요.
1: 해드렸다는
0: 이것도 너무
1: 거.
0: 구려져요. 아, 얘가 또또예요, 또또. 아버지 이렇게 막 소개하시면,
1: 네.
0: 안녕하세요, 제가 그 또또입니다. 라고
1: 그렇죠.
0: 하면서 이 테이블을 순회하는 그 딸의 모습도
1: 네.
0: 그려지고, 이 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읽다 보면은 풍경이 자연스럽게
1: 맞아요.
0: 그려지면서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것들도 상상해 보실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1: 그럼 궁금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0: 네, 문을 열고 한번
1: 네.
0: 또또의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젊은 세대가 많은 시끌벅적한 선술집인데 70대 아버지가 접객을 한다는 게 굉장히 남다른 지점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손님들이 이 아버지 철규님을 마스코트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1: 네.
0: 또 한편으로는 이 철규님과의 세대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발생을 했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한번 이 또또 대표님이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 나가는지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낭독 부탁드릴게요.
0: 또또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의 파트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혹시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시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건넨 농담에 기분 상하는 손님이 계실까? 업무적인 실수는 만회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여성 손님이 많을 선술집에 농담과 대화의 온도가 다른 연세 지긋한 남성 어르신을 홀서버로 고용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젊은 세대 안에 더 오래 머물게 할 냉정한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인턴으로 채용할게요. 일하시는 것을 본뒤 정직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월급도 지금은 80%만 지급할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여 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을지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에도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문화나 버릇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강한 어투로 동료의 실수를 질책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애기 몇 살이야? 우리 딸이 참 예쁘게 생겼네. 철규님, 이곳에 아빠 애기는 저밖에 없어요. 이 밖에도 손님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것. 손님이 계신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등의 불필요한 행동부터 대화 방식까지도 철저히 지켜보며 트레이닝했어요. 그리고 아빠 연세쯤 되는 직원에게 듣고 싶은 몇 가지 고정된 멘트를 정해서 알려드렸어요. 동료들은 그런 저를 보며 악덕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흰머리 지긋한 아빠가 손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일을 하다가도 너무 슬퍼져 머리가 쭈뼛쭈뼛 서곤 했거든요. 혹시나 SNS에 일하는 어르신의 어떤 것 때문에 불편했다는 리뷰라도 올라온다면 아빠가 다 알지 못하는 시대의 흐름 안에서 홀로 극복해야 할 상심과 일에 대한 두려움을 저는 알 길이 없었죠. 대표님을 슬프게 하는 인턴은 정직원이 될수 없으니 철규님은 최선을 다해 가깝고도 먼 다정한 개인주의를 배우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세대 간의 적정거리를 찾아가는 아버지의 접객을 반가워하는 손님들을 볼 때면 나이가 다른 두 세계가 친밀히 악수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손님들은 세상에 섞이려 노력하는 7학년 2반 선배님의 실수를 눈감아 주시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손을 살갑게 잡아주셨죠. 젊은 동료들은 손님들이 기뻐하실 접객을 철규님에게 부탁하며 동료가 일터에 사랑으로 머물 수 있도록 응원해주기도 했어요. 3번 손님이 하얀 메뉴를 2개 시키셨습니다.

누니 이 김치를 가져다 주세요. 아버지, 2인석에 계신 손님께 가서 4인석으로 옮겨드릴 수 있다고 제안해 주세요. 덕분에 철균님은 여름엔 수박을 나눠주는 수박 요정으로, 겨울엔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나누는 센스 있는 어르신으로 기억될 수 있었어요. 철균님은 2023년 3월 9일 3개월의 수습 사원 기간을 마치고 정직원이 되셨어요. 철균님이 정직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일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이지만 존중받아 마땅한 세월의 지혜를 뒤로한 채 이 불합리한 트레이닝 과정을 웃으며 받아주신 덕분이었어요. 오랜 장사 경력이 있으면서도 고용된 가게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태도는 앞으로 함께 일하는 동안 제가 배워야 하는 어른의 지혜였습니다. 언젠가 또또에 오신다면 흰머리를 감추려 모자를 푹 눌러 쓴 70대 홀서버 철균님에게 먼저 인사해 주세요. 그분은 딸의 걱정을 약속으로 이행해 주시는 존경스러운 저의 아빠이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손님에게 대화의 시작을 양보하는 동료 철균님입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의 우리 함께하면 띄워드렸습니다. 최윤선 작가의 책,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소개해 주신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을 고용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그랬는데 지금 아버지는 인턴으로 채용할게요. 하면서 이제 하는 거 봐서.

0: 그 다음에 할 거예요 하는 데서 이거 뭐지? 깜짝 놀랐어요.
1: 이것이 진정한 대표의 자질이 아닐까요?
0: 그러니까요. 예상 밖의 거였는데 효과가 좋은데요.
1: 저는 이게 가족과 한 영업장에서 일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막연히 상상할 때 너무
0: 네.
1: 훌륭한 예시가 되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아.
1: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 이 가게를 차렸지만 사실 일터에서는 서로가 가족임을 잠시 잊고 각자 맡은 파트에서 일하는 동료로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손님들을 이제 접객을 해야 하니까 존댓말을
0: 네.
1: 연습한다든지 단정하게 시장을 하려는지 하는 노력은 응원하되 서비스나 요리, 청결 등의 능력은 사장의 눈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또 부모님은 자식을 대표로서 존중하며 의견을 수용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테랑 자영업자의 감각이 있기에 자식이 대표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는 또 단호하게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면서 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0: 네.
1: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8년 경력에 지금은 또 조리 실장님인 엄마의 또 장점을 가장 살릴 수 있게
0: 그쵸.
1: 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접객이 또 빛을 발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나중에 이제 직원으로 영입한 규동 삼촌이 있으세요. 기술자로
0: 네.
1: 영입된 규동 삼촌의 또 맥가이버 같은 실력이 또이 업장에서 빛날 수 있게끔 하는 이 대표로서의 또또님의 역량이 정말
0: 와.
1: 돋보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철규님의 휴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0: 네.
1: 하나만 소개를 하면요. 오토바이를 오래 탄 철규님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 돌돌 말린 휴지로 코를 청소하는 버릇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 돌돌 말린 휴지를 약간 나는 자각을 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에 두는 거죠. 근데 이걸 질책을 할 수도 있지만
0: 네.
1: 이 나중에 또또가 이제 젊은 직원들도 동료들도 더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직원들에게 지금부터 철규님의 돌돌코 휴지를 주워오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공유해 주세요. 5,000원 상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0: 네.
1: 젊은 동료 직원들이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거 두 개예요. 10,000원 하면서 가져오기도 하고 발견한 동료를 부러워하면서 그건 어디서 찾았어요? 저도 다음엔 거기를 유심히 봐야겠어요.
0: 세상에.
1: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0: 네.
1: 이 일화를 좀 웃음으로 승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작가가 쓰기를 어르신 동료들의 지혜와 사랑은 크고 업무 중에 실수는 우리 삶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걸 유쾌한 에피소드 속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랬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대표의 정말 속깊은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나중에는 이 직원들의 젊은 직원들이 자취방 이사할 때는 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이 휴무일 때도 부모님 나의 시니어 동료들을 차에 태워서 바람을 쐬어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또 하나의 확장된 가족의 형태가 되거든요.
0: 와.
1: 이것도 정말 보기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체력이 많은 사람은 체력을 쓰고 지혜가 깊은 사람은 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또또의 다정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소개하긴 하지만
0: 네.
1: 또이 자영업에 미래에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현재 하고
0: 그쵸.
1: 계신 분들께도 어떤 좋은 사례가 되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읽었습니다.
0: 지금 얘기해주신 이 휴지 에피소드만 보더라도 진짜 이거 같은 소재 다른 느낌의 전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1: 그럼요. 파국으로 끝날 수도
0: 아, 그렇죠. 그리고
1: 있거든요.
0: 이거 되게 정중하게 얘기한다고 정색해서 돌직구로 날려도, 아빠
1: 그쵸.
0: 여기서 지금 이렇게
1: 맞아,
0: 하시면
1: 맞아.
0: 이래도 마음 상할 수 있잖아요.
1: 그쵸. 철규님 면담입니다. 개인 면담입니다. 한 다음에.
0: 철규님 재계약 안 되겠습니다. 그냥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1: 하지만 이벤트가 된 거죠. 지금부터 돌돌코 휴지를 발견하는
0: 세상에.
1: 분들께 이런 이제 장면 장면이 등장을 해서
0: 네.
1: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고 있는
0: 그쵸.
1: 그 독자로서 웃고 있는 저의 모습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또이 직원 워크숍으로 여행을 갔을 때이 민자님 말 하시는 이야기가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었다는 걸 몰랐다.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워크숍도 오고 좋은 숙소에서 이렇게 동료들과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게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0: 네.
1: 울먹거리신 대목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만 이 세월을 통과했는데도 괜히 그 대목에서는 같이 뭉클해지기도 하는 그런 책이에요.
0: 자, 오늘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제 카페이님 글도 열어보러 갈게요. 정은지, 하림이 함께 부른 곡, 하늘바라기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최윤선 작가의 책 소개를 했고요. 이제 카페이님 글 만나러 가겠습니다. 허귀윤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봄 골목 아침 허귀윤 지금은 아침 6시. 비 소식이 있는 날이라 약한 바깥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행히도 우리 집은 아니고 윗집입니다. 오래된 빌라는 이웃의 삶을 대부분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오후의 삶을 사는 편인데 쓰레기 수거차에 덜컹거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오늘은 제

활용 수거일이라는 걸 알리는 소리입니다. 누워서 다시 이불을 감으며 어제 저녁에 재활용 내놨어야 했는데 하는 하찮은 후회를 해봅니다. 이렇게 중간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나이가 되어서 이불을 꽁꽁 말고 이불 속에서 반디 앱을 켜봅니다. 아마 평생 들어도 내 입 밖에 내놓기 힘들 것 같은 영어를 들으며 그래도 2만 시간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하다 보면 늦은 귀가의 발소리와 이른 출근을 위한 차 시동 소리가 들립니다. 빌라촌 골목길 아침은 나가는 차들과 사람들이 복닥이며 작은 트러블이 가득합니다. 집에서 좀 떨어진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입장에선 남의 이야기라 이불 속에서 감상하며 야간 주차비로 산 작은 평화를 누려봅니다. 여름에는 후회할까요? 아니면 오늘처럼 혼자 웃을까요? 쉬 가라앉지 않은 큰 소리에 창문을 였는데 옅은 나무에 새순 냄새가 납니다. 곧 어디서 오는지 모를 아카시아 냄새나 라일락 냄새가 나겠죠? 창문에 서서 사람들의 싸움 사이로 이 내음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봄은 짧으니까요. 그렇게 하찮은 마음으로 평화를 빌어봅니다.

0: 오늘 허귀윤 카페인님 글입니다. 어떠셨어요?
1: 굉장히 섬세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침에 그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 가만히 집에 평화를 누리면서 이 동네의 다양한 장면들을 그쵸. 소리로 채집하신다는 것 자체가 귀윤님은 에세이를 쓰기에 이 충만한 감성을 가지셨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0: 저는 여기 보면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래된 빌라는 이웃의 삶을 대부분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라든지 오후의 삶을 사는 편인데 어떻다라든지 표현들이 진짜 신지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섬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뭔가 쭉 다 이렇게 읽어주시는 걸 들은 게 아니죠? 제가 네. 읽었죠? 세상에 이제 읽어주는 걸 들은 느낌이에요. 제가 분리됐나 봐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읽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약간 그 영화 외 퍼펙트 데이즈 네.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렇네요. 매일 그 주인공이 창문을 열고 그날의 어떤 공기를 느끼는 장면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아침을 여는 장면 그게 막 떠오르기도 하면서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더 풍성하게 느껴졌어요. 이 감각이.
1: 마지막 문단도 너무 좋잖아요. 옅은 나무에 새순 냄새가 났다고 곧 어디서 오는지 모를 아카시아 냄새와 라일렉 냄새가 나겠지요. 사람들의 싸움 사이로 그 내음이 지나가면 좋겠다. 문 짧으니까요 하시는 이 마음도
0: 네.
1: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마 글 적으실 때와는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지금 이 글 낭독되는 걸 듣고 계셨을 귀윤님은 아카시아 냄새와 라일렉 냄새를 창 너머로 맡고 계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지금 나던데요.
1: 맞아요.
0: 진짜 요즘에.
1: 네. 그래서 네. 이 다 이어져 있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따뜻한 글이었습니다.
0: 네. 귀윤님은 이렇게 북카페에 소개가 됐으니까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책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문 말머리 달고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우리 방송에서 소개합니다.
1: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노동을 키워드로 써보시는 거 어떻겠냐. 그쵸. 문구를 키워드로 써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봄에 이곳저곳 이제 활동이 많아지시면서 네. 여러분들 카페인 여러분들 이야기거리가 충분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0: 맞아요.
1: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0: 무엇이든 네. 네. 하나만 걸리면 됩니다. 네, 지금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문구도 있었고 맞아요. 네 노동 뭐 그리고 지금 이 아침 풍경까지
1: 에세이 산문을 쓴다 하는 마음보다 내 이야기를 북카페 통해 나누고 싶다 정도의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지 작가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네. 여유롭게 좀 인사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 좀 멀리 나와 주실 거예요?
0: 멀리 나갈게요.
1: 문 좀 열어주세요.
0: 네. 느껴지시죠?
1: 네, 느껴집니다.
0: 오후 2시의 공기 혹은 네. 제 방으로 들으실 분들은 밤 10시의 공기입니다.
1: 네. 네. 저는 그럼 그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가 보겠습니다.
0: 네, 가세요.
1: 네. 지금도 좀 멀리 안 나가요, 말투.

0: 있잖아요.
1: 아니에요. 같이 갈게요. 갈 거예요. 네. 오늘 아무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뭔가 막 그 마중을 막 가려고 하니까
0: 그거 어색하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어색하죠.
1: 아,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신지 작가님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오늘 안 갈게요.
0: 네. 네, 가겠습니다.
1: 또 봐요.
0: 네. 네.
1: 자, 우리 카페인님들 오늘 끝곡으로 스완다이브의 이매지닝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켜져 있는 불, 식탁에 가보면 차려져 있는 밥, 나가면 너 차 조심해 이렇게 건네는 잔소리까지. 생각해보면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싶은 밤, 어버이의 날, 정승재 경청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그리프의 노래 Love is a Compass 들으면서 5월 8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이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거.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왔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큰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졌다면 그건 그만큼 우리 바다님이 부모님께 정말 많은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익숙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그 마음 떠올리시면서 오늘은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인사 전해봐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쑥스러워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오우, 그러고 보면 문자라도 보내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어버이날이니까요. 오늘도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로 또는 무료인 반디 앱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따가는 저랑 수다 케미가 너무 잘 맞는 분, 상큼이 케이씨님이랑 금요일 코너 이 노래를 들어야 함께 할 거니까요. 오늘도 케이씨님에게 좋은 노래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이따가 꼭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노래하는 법을 잃어버린 새입니다. 노래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대요. 우리 바다님들 꿀빨이 새라고 들어보셨어요? 호주에 사는 멸종 위기에 있는 새래요. 이 새는 원래 어른 새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라야 한대요. 아기가 어른이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새들도 어른 새의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 꿀빨이 새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대요. 그래서 아기 새들은 어른 새의 노래를 들을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노래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참새가 어떻게 하죠? 짹짹짹 그러나요? 그런 아닌가? 까치 칵칵칵칵 그러나요? 암튼 그런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새 소리를 듣고 너무 불쌍하죠. 다른 새 소리를 듣고 흉내내기를 시작해서 와 이를 어쩌나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호주에 있는 국립대학교 연구진이 야생에서 자란 어른 새의 목소리 예전에 막 그 노랫소리를 녹음을 해서 어린 새들에게 딱 들려주니까 어린 새들이 다시 이제 자기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사람으로 치면 말하는 방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었던 그런 아이들. 예전에 영화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늑대소년인가? 그쵸? 그런 것처럼. 어미새의 노래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으니까 말하는 방법을 못 배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이제 언어를 찾은 셈이니까 와 이건 정말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승재 경청 제1의 빛의 노래 해피띵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요. 호주에 산다는 꿀빨이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른새한테 노래를 배워야 되는데 그 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아기들이 노래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녹음된 소리를 들려줬다라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말하는 방법, 인사하는 법, 아니면 심지어 젓가락질하는 방법까지도 누군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인사하는 방법을 배우겠다. 자, 앉아봐.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처럼. 와, 그런 걸 알려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새들 봐요. 알려주는 어른이 없으니까 다른 종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와, 그래도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내서 아이들이 다시 노래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저 다시 올까요? 최유리가 부릅니다. 세상아 동화처럼.

생선님이 내는 퀴즈도 맞추고 선물도 타고 우리 바다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거리에 이 꽃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 꽃잎이 이렇게 여러 겹으로 풍성하게 퍼져있는 그 꽃 있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을 전할 때 드리는 그 빨간색 꽃. 어버이날 아침에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기도 하고요. 편지랑 같이 전해드리기도 하고 요즘은 꽃바구니로도 많이 드리고 일주일 후가 되면 스승의 날이죠. 존경했던 선생님께도 드리는 바로 그 꽃. 그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생선물리의 퀴즈였습니다. 정답 너무 쉽죠, 그쵸? 바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의 메시지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르세라핌의 노래 피어나.

르세라핌의 피어나 듣고 왔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 퀴즈는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모르면 안 되죠. 어버이날 아침에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는, 스승의 날에도 선생님께 드리는 그 꽃!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글자. 카네이션 맞습니다.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장미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주게 되었는지 모르시죠? 이거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아는 체 하기 쉬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어머니의 날에서 시작이 됐대요. 미국의 5월 10일이 어머니날, 엄마의 날이라고 있거든요. 이 어머니의 날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안나 자비스라는 사람인데, 이 안나의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카네이션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안나가 어머니를 기리는 행사에 항상 사람들한테 카네이션을 나눠줬다고 하네요. 그 일을 계기로 카네이션이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야, 그거 미국 거기 그거 몰라? 막 이렇게. 응? 오늘 정답 카네이션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네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이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 꼭 확인해 보시고요.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노래 한곡 듣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코너, 케이신인과 함께하는 코너, 이 노래를 들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비치의 노래 들을까요? 받는 사랑이 주는 사랑에게.

0: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버이의 그 희생, 정성, 사랑을 기억하는 어버이날이죠. 우리 부모님한테 카네이션과 함께 전해드리면 참 좋을 노래 같이 만나봅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이분은 부모님이랑도 친구처럼 아주 살갑게 친하게 지낼 것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 케이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0: 네. 사골곰탕 같은 분이라고 저번 주에 이야기하셨잖아요.
1: 네.

0: 선물 드리거나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꽃다는 거는 초등학생 때 하나 색종이로 해가지고
0: 만들어 와가지고 그쵸, 학교에서 그쵸. 만들어 와서 드리고 하는데 이제 꽃을 달아드린 적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1: 그랬구나. 항상 어버이날 되면 좀 짠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케이시님은 되게 네. 애교 많고 그런 사랑스러운 딸일 것 같은데 친하세요?
0: 친해요. 그래서 너무 친해서 저는 맨날 전화하거든요. 지금 같이 살진 않으니까 맨날 밤에 맨날 전화해요. 오늘 하루는 어땠고 엄마 아빠 하루도 듣고 맨날 전화하는 게 이제 약간 습관처럼
1: 진짜?
0: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애교 많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좀 친구 같아요.
1: 아빠한테도 야. 그러세요?
0: 네네네. 막 아니, 이랬다 그러면 막 이랬다.
1: 엄마
0: 막
1: 아빠가 같이 사시고 오빠랑 둘이 또 따로 사시고 오, 그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0: 왜냐면 이제 본가가 청주에 있고
1: 청주라서.
0: 서울에서 이제 오빠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1: 아 그러시구나.
0: 이렇게 찢어졌어요. 네.
1: 맞다. 그러다가 두 분은 언제 찢어지는지 아시죠?
0: 네.
1: 한 명이 결혼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들어갈래요. 저는 같이 방 한 칸만 내주면 그 신혼집에 같이 들어가고 싶다.
1: 진짜로 진짜로?
0: 하고 싶어.
1: 그러면 그 뭐라고 부르지? 그 올케 언니라고 부르나?
0: 올케 언니? 새 언니?
1: 예, 새 언니한테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낼 그 좀 자신 있으세요?
0: 자신 있어요. 저는.
1: 아니 지금 그러면 오빠가 네.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없어요 지금? 그럼 어떡해?
0: 생기면 이제
1: 그러면 가장 친한 친구를 네. 오빠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지.
0: 안 돼, 안 돼.
1: 왜요?
0: 친한 친구가 불쌍해. 이게 사람적으로 좋은 거랑 남자로서 좋은 거랑 다르잖아요.
1: 남자로서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0: 남자로서는 오빠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근데 그냥
1: 사람적으로는 되게 좋죠.
0: 사람적으로는 좋아. 근데 아유 얘가 남자로서 괜찮을까 싶은 거지 그냥.
1: 그게 뭐가 달라요? 사람이 좋으면 남자로서도 좋은 거고 사람이 좋으면 여자로서도 좋은 거지.
0: 약간 뭔가 이제 이제 가정을 책임지거나 여자를 이제 같이 막 뭔가 리드하고 뭔가 이런 스타일인가 싶은 거지. 몰라. 몰라. 걔 아, 연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1: 왜 가만히 있는 오빠 지금 장갑길을 다
0: 아니,
1: 막아놔요.
0: 아니 약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이 친구의 아니 이 오빠의 연애를 내가 굳이 우액 약간 안 생각해 보고 싶어.
1: 아 우액이에요?
0: 뭐 사랑하는 거 어쩌라고 나 안 듣고 싶어 약간 이런. 약간 너무 친하면 오글거리잖아요. 아 너무 싫어.
1: 아 상상도.
0: 애교 부리고 막 이런 거 안 보고 싶어.
1: 애교 안 부리고 이렇게 쫙 이럴 수도 있죠.
0: 아니 나는 대토 이렇게 그것도 꼴보기 싫을 것 같아. 뭐야 자기가 뭔데 막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 아 웃겨라. 오늘은 율무는 어땠어요? 어버이인 그 케이시님한테 좀 이렇게 약간 평상시랑 다르게 꼬리를 더 살랑살랑 흔들다거나 애교를 더 많이 부른다거나 어버이날인 걸 아는 눈치였어요 모르는 눈치였어요?
0: 어떻게 알아요 얘가. 근데 약간 율무가 제가 원래 막 강아지들 엄마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걔랑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가 막 이런 스타일 아닌 것 같고 친구예요. 친구.
1: 친구처럼?
0: 네 친구.
1: 되게 수준이 딱 맞나 보다 그쵸?
0: 이렇게 인성 논란. 케이시 수준 이렇게 강아지에 케이시 수준은 개와 같다 이렇게 정승대 인성 논란 이렇게.
1: 아 정말
0: 잘 맞죠. 제 베프니까요. 네.
1: 부모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오늘 같은 날 부모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를 선곡해 오셨는데 첫 번째 노래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0: 네.
1: 예.
0: 첫 번째 노래는요. 예. 볼 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라는 곡이에요.
1: 이 노래는 어떤 분위기예요?
0: 뭐랄까? 약간 이미 힘든 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땐 그랬지 그땐 진짜 그만큼 힘들었지를 약간 회상하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1: 사춘기에게 그랬으니까 좀 부모님들에게 택택거리고 짜증 많이 내고 이런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그쵸?
0: 막 중간에 그리고 막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막 이런 게 있어요.
1: 아 부담감도 있고
0: 근데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춘기 때도 그렇고 뭔가 그 관심이잖아요. 부모님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나조차도 뭔가 내가 잘 될까 이런 거에 막 고민을 너무 많이 할 때는 누가 관심 가져주는 게 고마워야 되는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응원이 막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1: 케이시님도 그랬어요? 부모님의 관심이 좀 부담스럽고 예전에 사춘기 때를 한번 떠올려보면?
0: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다 알고 싶어 하시고 이런 것들이
1: 그게 너무 그렇지.
0: 근데 막 나는 다 말하고 지금은 다 말하거든요. 막 모든 걸 다 얘기해요. 근데 그때는 아니 뭐 엄마가 뭐 알면 말하면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할
1: 꼭
0: 정도로
1: 그렇게 돼. 그 나이 때는 친구들과 그 동맹이
0: 맞아요.
1: 너무 강해서 부모님은 뭐 알지도 그러니까. 못하면서 왜

0: 관심을 가져.
1: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쵸? 그렇게 돼버려요. 돼. 그래서 오늘은 누구랑 놀았어? 아니 뭐 내 친구들 엄마가 다 알아? 뭐 이름 대면 다 알아? 이렇게 돼버려요. 누구랑 놀았는지 뭐 어떡할 거야?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엄마는 있어요.
0: 또 아니 알고 싶으니까 그렇지. 어. 누구랑 친한지 이렇게 이제 뭐 물어보는데.
1: 요즘은 이제 아예 밖에서 아예 사진을 맞아. 찍어서 막 보내줘요. 얘는 엄마 기억나지? 얘 내 친구 누군데? 그럼. 나 오늘 얘랑 놀았어. 이런 보내줘요 이제는.
0: 아 진짜. 네네. 아, 지금 사춘기를 한창 겪고 계시는 우리 바다님들이 막 공감하면서 또 사춘기를 지나온 우리 어른 바다님들은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시님이 골라오신 첫 번째 곡 볼빨간 사춘기가 부릅니다. 나의 사춘기에게

0: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저이 노래 안 해요. 보니까 들어보니까
1: 진짜요?
0: 와, 이 노래를 언제 들었었지 생각해 보니까 학생이 나한테 불러줬어요. 예,
1: 불러줬어요.
0: 그때가 2020년 2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이었는데 마지막 저거 아시잖아요. 구름 아래 소극장 아시잖아요.
1: 아,
0: 예,
1: 네네네네.
0: 홍대 소극장.
1: 네네네.
0: 거기에서 학생들 다 데리고 무료 강의 했었던 마지막 날이었는데
1: 오.
0: 그때 야, 이제 제가

0: 내가 또 주책 없이 매일 노래 불러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니네가 나한테 좀 노래해줘.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걸 개사해서 이 노래를 막 거의 막 눈물 흘려가면서 노래 불렀었던 게
1: 너무
0: 기억이
1: 감동이었겠다.
0: 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 바다님들 나이 때이 노래에 대한 공감이 참
1: 맞아요.
0: 많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1: 맞아.
0: 그쵸? 그때 듣고 저는 원곡 언어를 처음
1: 진짜.
0: 들어봤었던.
1: 안 그러고
0: 그때가고.
1: 싶은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0: 맞아.
1: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툭 나가는 그냥
0: 있나 보다.
1: 공부하셨으면 좋겠다고
0: 그쵸?
1: 생각하셨나 봐요.
0: 그쵸?
1: 네.
0: 그러니까.
1: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응원 엄청 많이 한다고 느꼈던 게, 지금은 엄청 지지해주시고, 뭐랄까, 아빠나 엄마 차에 타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제 노래가 계속 나와요.
0: 그럼
1: 그러니까
0: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1: 플레이리스트에 저밖에 없으신 느낌인 거예요.
0: 그럼
1: 네, 그래서
0: 당연하죠.
1: 처음에는, 아유, 뭐 맨날 내 노래만 들어, 다른 노래 들어, 맨 처음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 더 좋은 노래들을 더 많이 내서 이 플레이리스트를 또 가득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0: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녹음하는데 찾아오거나 그러지는
1: 한 번도. 근데 이제 콘서트 때는
0: 콘서트
1: 오시,
0: 때는 오시죠.
1: 콘서트 때는 이제 와서 보시고 가는데, 이제 약간 또 그래요. 저희 엄마가 너무 잘했어,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긴 조금 뭔가 음향이 뭔가 안 좋았다거나, 뭐
0: 진짜?
1: 오늘 의상은 예쁜데, 막 약간 이런 아쉬운 걸 얘기하시는 편이에요, 저희 엄마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저는 그런 피드백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관객 입장에서 피드백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또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근데
0: 그렇지.
1: 또 그러면서 또 속상하긴 해요. 다 고생했다
0: 그쵸.
1: 한마디 해주시면
0: 그러니까
1: 되는데.
0: 그거를 왜 그러시?
1: 많이 싸워요, 그래서.
0: 그
1: 많이 싸워.
0: 진짜.
1: 아직도 많이 싸워. 아니, 그냥 고생했다고 한마디 하면 되지! 누가 평가해달래? 약간 이렇게. 아니, 뭘 한다고는 아닌데, 처음에 엄마, 어땠어? 진짜 현실적으로 말해줘. 이래요. 그럼 엄마가, 아니야, 다 괜찮았으니까. 아니야, 진짜 말해봐, 말해봐. 이래서
0: 그러니까 그렇지.
1: 엄마가 말하면 이제 듣다가,
0: 또 속상해.
1: 아니, 뭐, 거기까지
0: 섭섭하고.
1: 그렇게 다 얘기하래. 약간 이런 느낌.
0: 응원받는 느낌의
1: 맞아요.
0: 이적의 하늘을 날리다. 또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어요?
1: 그리고 이거는 완전 눈물 버튼이에요. 김진호 선배님의 가족사진, 이
0: 이거
1: 노래 아세요?
0: 알죠?
1: 그러니까 내가 커버린 것만, 커버리고 내가 늙은 것만 생각하지, 그만큼 부모님도 더 나이가 드셨는데, 라는
0: 맞아.
1: 생각을 하면서 진짜 눈물 나는 노래예요.
0: 그런 느낌은 아직은 안 느끼셨죠? 부모님들 많이 약해지셨다, 늙으셨다, 이런 느낌.
1: 성격이 많이 죽으셨다, 이런
0: 아,
1: 거는 들어요.
0: 그럼 편리해진 거잖아요.
1: 편리했다기보다, 어머, 우리 엄마 여기서 바로 뭐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엄마가,
0: 마음이
1: 엄마
0: 약해지셨네?
1: 마음이 약해졌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문득 제가 멀리 여행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순간적으로, 아, 부모님이랑도 좀 다녀야겠다 싶은 게, 뭔가 나이가 더 들수록 부모님은 완전 멀리는 또못 가실 것 같은 느낌이
0: 맞아.
1: 드는 거예요.
0: 그래요.
1: 그래가지고,
0: 건강하실 때밖에 못
1: 건강하실 때
0: 가요.
1: 좀 멀리 가야겠다 해가지고, 또막 가족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랬었어요.
0: 그러셨구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왜 이런 분한테 효녀상을 안 주는 거야, 정말.
1: 그니까, 나 국민 효녀인데. 아니에요. 근데 못하는 게더 많아요, 진짜.
0: 맞아요. 우리 케이시님이 골라오신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우리 바다님들도 부모님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의 노래, 하늘을 달리다. 김진호의 가족사진.

0: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김진호의 가족사진 두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어요. 어버이날 맞이해서요. 부모님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부모님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들어보고 있고요. 우리 HNX 쓰시는 바다님이 김규리가 피처링하고 양희은 김창기가 함께한 엄마가 딸에게 공부해라
1: 아,
0: 그거죠.
1: 이건
0: 그쵸 그쵸
1: 너무
0: 너무 좋죠.
1: 치트키
0: 치트키죠
1: 이건.
0: 그쵸
1: 너무
0: 그쵸.
1: 슬퍼요. 이건 눈물 나요.
0: 맞아요. 이 노래 1부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와 케이시님은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양희은, 김창기가 부르고 김규리가 피처링한 노래죠. 엄마가 딸에게.
2: 난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K신인과 함께하는 이 노래를 들어요. 매주 한 가지 주제로 좋은 음악을 꽉꽉 채워서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노래와 함께하고 있죠, K신님?
2: 네, 부모님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있어요.
1: 맞아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뭘까요?
2: G.O.D의 어머님께.
1: 라이야.
2: 어머, 이건 어버이날의 대표적인 노래 같거든요, 저는.
1: 어머님 짜장면 싫어하시는데.
2: 왜 싫어하신대? 그 너무 짠하잖아요.
1: 짬뽕을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요?
2: 아, 그럴 수도.
1: 아무것도 그럴 수도.
2: 탕식.
1: 탕식. 탕식. 언제까지 면만 줄 거니?
2: 아니, 어? 이거 너무 탕식. 슬퍼.
1: 이게 박준형 님 있잖아요. 되게 재밌으신 분.
2: 네.
1: 그분의 경험담이었대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일터에서 잡채를 얻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금방 상하잖아요.
2: 네.
1: 근데 이거를 안 먹고 이제 아들 주려고, 아기들 주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먹어 이랬더니 엄마는 아이고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 아까 좀 먹긴 먹었는데 아 역시 난 별로더라.
2: 진짜? 짠하잖아.
1: 맞아. 그래서 원래는 가사가 이거였대. 어머님은 잡채를 싫다고 하셨어. 그런데 그 우리의 그 박진영 님이 준.
2: 이래서 리듬상
1: 리듬상 짜장면이 나을 것 같은데 준. 이래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2: 근데 어머님은 이 노래가 너무 미워지겠다. 그죠?
1: 그렇지.
2: 이걸 또 아기가 기억해가지고 이거를 또 안 해 싶어가지고 막 마음이 미워졌을 거야.
1: 그럴 거야.
2: 슬프다.
1: 케이씨님은 김밥이 최애 음식이니까.
2: 네.
1: 그러면 어머님은 김밥이 싫다고 하셨어. 네. 뭐 이런 노래 하나 만드셔야겠네. 김밥이란 노래.
2: 엄마요?
1: 응. 네.
2: 엄마가 또 싸준 건 또 아니어가지고.
1: 아 맞다. 엄마가 싸준 게 아니라
2: 사다졌어.
1: 저쪽 집에서 그치. 그거 그거 먹고
2: 사다졌어.
1: 싶다 그래서.
2: 사다졌어.
1: 그래서 엄마가 직접 싸신 것처럼 데코레이션을 다시 했다고 했잖아요.
2: 참깨 토핑 올려줬죠.
1: 어머님은 김밥을 사다 주셨어. 네. 이런 노래.
2: 슬프다.
1: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골라오신 노래는요. 부모님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뭘까요?
2: 이거는 이제 부모님께 들려드려도 네. 아실 것 같은 노래인데
1: 예.
2: 임영웅님의 이젠 나만 믿어요인데
1: 이젠 나만 믿어요.
2: 이제 나 잘 컸고 이제 나만 믿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1: 정말. 그럼 이거 야 그 미스터트롯 우승한 다음에 이 노래가
2: 그러니까.
1: 떠올랐겠다. 이제 그러니까. 진짜 나만 믿어요.
2: 그러시니까.
1: 임영웅님도 상당히 무명 시절이 길었던 걸로
2: 네,
1: 기억하거든요.
2: 맞아요.
1: 그러다가 완전 지금은 막 그냥 초 슈퍼스타잖아요.
2: 진짜 집에서도 가마 태워야죠, 알죠?
1: 가마 태.
2: 신발장에서 신발 벗자마자 이제 가마 태워서.
1: 그러니까.
2: 나는 나 같은 이제 여동생 있으면 나는 가마 태웠지. 업고 다녔지 우리 오빠면.
1: 그치. 네. 최고지 뭐 네네네. 지금. G.O.D의 어머님께 임영웅의 이젠 나만 믿어요 두 곡 듣겠습니다.

0: G.O.D의 어머님께,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두곡 들었습니다. G.O.D의 어머님께는 참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던 노래, 오랜만에
1: 맞아요.
0: 들어서 너무 좋았고, 야, 임영웅님의 이 노래 참 좋네요.
1: 그쵸?
0: 가사도 너무
1: 맞아요,
0: 좋고.
1: 맞아요.
0: 언제부터 이런 노래를 들으셨어요?
1: 이 노래는 그냥 커버도 했었고,
0: 아, 그러셨어요?
1: 네네네.
0: 그러셨구나.
1: 모를
0: 진짜
1: 수가 없죠, 이 노래는
0: 너무
1: 진짜.
0: 좋네요, 정말. K씨님의 마지막 선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마지막 선곡은요, 이제
0: 예.
1: 같이 들을 수 있는 노래를 했는데,
0: 아, 부모님과 같이 들으면 좋은 노래?
1: 아, 그래서 아이유님이 나의 옛날 이야기라는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어요. 아마 이게 리메이크 곡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0: 그래요?
1: 부모님도 이 노래에 대해서 아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때는 이러면서 이제 약간 도랑도랑 옛날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있을 것 같은 노래.
0: 그런 얘기하세요. 케이시님은 엄마랑 친하다 그랬으니까.
1: 네.
0: 옛날, 그러니까 내가 케이시님이 초등학생 때
1: 네.
0: 그때 막 동네에서 누구랑 놀던 이야기 뭐 이런 거 하세요?
1: 네,
0: 하시죠?
1: 해요. 그리고 제가
0: 맞아.
1: 나왔던 초등학교를 엄마가 초등학교를 거기 나오셨던
0: 아,
1: 거예요. 네,
0: 선배님이시구나.
1: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전 궁금한 게 많아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0: 아,
1: 만났는지
0: 그런 거 물어봐요?
1: 물어봐요. 그리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이런 거막 물어봐요. 왜 좋았는지 이런 거 물어봐요.
0: 어떤 점 좋았는지?
1: 그럼 엄마는 아빠 왜 좋았어?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엄마가 또 얘기해주고 막 그래요.
0: 얘기해줘요?
1: 네.
0: 솔직하게?
1: 네. 재밌어요.
0: 어떤
1: 그래서
0: 점이 좋으셨대요?
1: 아빠가 이제 뭔가, 아빠 그때 차도 있으셨고,
0: 예.
1: 아빠가 만난 지
0: 아,
1: 얼마 안,
0: 돈보고 결혼하신
1: 아니,
0: 거구나.
1: 엄마 듣고 있지? 이렇게 놀리신다니까? 이렇게 놀리죠?
0: 아니,
1: 그러니까
0: 맞잖아요.
1: 그런 게좀 막,
0: 아니,
1: 그러니까,
0: 차도 있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1: 어려서 이제 아빠가 진짜 뭔가를 이렇게 좀 뭔가 이루고 있으셨고, 바로 이르기. 엄마 듣고 있었지? 그러니까 뭔가 차도 있으셨고, 뭔가 좀 이런.

0: 끌어놓고 되게 어른스러웠대요. 네. 어른스럽기도 하고 이제 박력 있게.
1: 박력?
0: 아빠가 이제
1: 데이트. 남자는 박력이구나.
0: 아빠가 데이트 했는데 엄마가 네. 말하면 또 나한테 문자 올 텐데 네. 아빠가 데이트 하는데 엄마 했대요? 손을 덥석 잡았대.
1: 어머, 어머 박력.
0: 박력. 엄마가 또 인기쟁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가 또.
1: 왜 이랬어요? 이랬대요?
0: 아니요, 데이트 하던 중이니까 이미 사귈 때 데이트 한 거였는데 약간 그리고 아빠가 되게 좀 듬직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듬직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듬직해서?
0: 응, 듬직하고 착하고 약간 그런 게 좋았나 봐.
1: 차도 있고.
0: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그러니까 뭐랄까? 이뤄낸 것 같아서 뭐랄까?
1: 그러니까.
0: 이 사람이 뭔가 아유,
1: 고생 안 하겠네. 다 이뤘네
0: 아니,
1: 그냥.
0: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1: 아. 그러니까 뭐든 나 하나는 우리 가족은 충분히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되게 강하신 분이구나라는 네, 생각에서
0: 그런 생각?
1: 아, 그러시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케이시 님은 우리 첫 만남 때 기억나세요? 이상형을 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0: 성실한 사람.
1: 성실한 사람.
0: 비슷하네. 비슷한 거잖아요.
1: 성실한데 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0: 아, 근데 그러면 성실하게 일해서 차를 사겠죠.
1: 아, 엄마랑 좀 다르시네. 엄마는 차가 있음 다음에 선차 후 사랑.
0: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는
1: 후차.
0: 아빠는 엄마가 봤을 때 엄청 어른처럼 느껴졌다 이거지. 저 사람 차도 있고 뭔가
1: 그러니까 차가 없어도 어른처럼 느껴지십니까? 케이시님?
0: 아니 그럴 수 있죠 저는.
1: 아 네. 그러시구나. 엄마랑 좀 다른 모습. 네,
0: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근데 지하철 타고 가셔도 어우 저분 성실하시다 싶죠.
1: 아, 나 너무 재밌어 정말. 아니 이런
0: 엄마
1: 걸
0: 듣고
1: 보통...
0: 있지 이렇게 일한다니까
1: 내가. 케이시님 내가 이렇게 짓궂게 일부러 하더라도 네. 이걸 다 받아주니까 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0: 토라질 순 없잖아요 방송하고 있는데 흥! 말하면서 저 이제 말 안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1: 난 너무 즐거워 진짜.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바다님도 알 거예요. 저의 인성에 대해서는 원래 알고 계시니까 참 이렇게 하기도 힘들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짓궂게 하기도.
0: 그러니까요.
1: 하지만 우리
0: 제가
1: 바다님들
0: 얼마나 만만하면은 만만히 콩떡이어서 제가 말랑말랑 찰떡 콩떡이어가지고
1: 무슨 말씀이세요.
0: 장난이에요.
1: 좋아요. 우리 아이유님. 아이유님이랑 음색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0: 처음 들어요.
1: 진짜? 네네네. 저는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데 아이유님이랑
0: 진짜요?
1: 음색이 되게 비슷하시다라는 생각.
0: 영광이죠.
1: 부모님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0: 아이유의 노래, 나의 옛날 이야기 들었는데, 이 노래, 아우, 첫 소절 듣자마자, 아, 조덕배님
1: 그쵸?
0: 노래구나. 조덕배님이라고 목소리 되게 유니크하신 분 있어요. 요들,
1: 몰랐어.
0: 우리나라의 요들송을 창시하신.
1: 오, 유리.
0: 쓸쓸함을 이렇게 하라고, 쓸쓸함을 이렇게 부르세요. 아, 진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1: 거짓말.
0: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1: 아니, 누가
0: 아니,
1: 쓸쓸함을
0: 진짜라니까. 나, 아니, 진짜. 쓸쓸함을 뭐라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진짜.
1: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0: 했습니까? 막 이렇게 부르세요. 진짜예요.
1: 잠깐 찾아볼게요.
0: K씨님의,
1: 네.
0: K씨님의. 아,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한번 듣고 가볼까요? 정말
1: 억울해하신다.
0: 진짜라니까요.
1: 진짜 진짜.
0: 너무 억울해서.
1: 네.
0: 잘 들어보세요.
1: 네.
0: 저의 먼저 따라하는 거, 성대모사.
1: 네.
0: 쓸쓸함을, 이거.
1: 네. 설마 진짜? 기타 소리 너무
0: 너무
1: 좋다.
0: 좋지.
1: 이 만지는 소리도 나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손가락 소리. 쓸쓸하던 그
1: 아이.
0: 골목을
1: 아이.
0: 당신은
1: 오, 너무
0: 기억하십니까
1: 잘하시는 걸.
0: 지금도? 아니, 내가 못한다 그랬어요?
1: 아니,
0: 뒤집는다 그랬지?
1: 누가 셀셀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오해할 뻔했네.
0: 아, 지금 약간, 야, 약간 뒤집으셨잖아요. 사랑한다.
1: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아유.
0: 너무 좋죠?
1: 우리 바다님들 진짜 오해하실 뻔했네. 그냥 생선님의 노래 스타일이었어요, 그건.
0: 아,
1: 누가
0: 좋습니다.
1: 셀,
0: 아.
1: 셀. 난 따라도 못하겠어.
0: 이거 한번 진짜 한번 집에 가서
1: 네, 연습해요?
0: 아니
1: 혼자요, 제가? 그때가 딸꾹질 나올 것
0: 너무
1: 같아요.
0: 좋아요, 정말.
1: 아, 진짜 너무 좋네요.
0: 이렇게 해서 우리 K씨님의 선곡 6곡은 모두 다 만나봤고요. 바다님들이 골라주신 노래도 한번 같이 들어볼 텐데 첫 번째 노래부터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와, 이 노래 아실
1: 아.
0: 거예요.
2: 참 당신을 만났죠.
1: 사기예요, 이거.
2: 끝나자마자
1: 바로.
2: 울었죠.
1: 어휴.
0: 라디의 노래입니다. 엄마.
2: 기뻐서 그랬는지
1: 만나자마자
2: 슬퍼서
1: 울었대요.
2: 그랬는지
1: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원래 울잖아요.

0: 이 엄마라는 단어가 이미 좀 슬퍼. 그죠?
1: 아, 엄마 그러면 완전 슬프죠. 그러니까. 제일 슬픈 단어 아닐까?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0: 아버지한테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노래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도 했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렇긴 해.
0: 싸이의 노래 아버지.
1: 엄마는 먹먹한 느낌이라면 아버지는 약간 쓸쓸한 느낌이야. 혼자 가정을 이제 또 살려냈으니까.
0: 아빠 그러면 쓸쓸함이 먼저 떠오르세요? 자동차가 먼저 떠오르세요?
1: 에헤, 엄마! 엄마 이거 봐! 엄마한테 바로 이를 거야.

0: 어우, 싸이의 노래 아버지까지 한번 들어보셨고, 야, 이 다음 곡은 정말 좋은 노래인데 가정의 달의 찰떡이라면서 바다님들이 골라주신 노래예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1: 어떻게 전할까 널 향한 내
0: 이 리버브 없이 시작하는 게 난 너무 좋아.
1: 말로는 부족해.
0: 귀에다가 대고 불러주는 것 같잖아요.
1: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노래해.
2: 저도 진짜 좋아하는 노래.
1: 겁이 많고
0: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정말?
2: 나.
0: 똔또예요. 케이씨의 노래 진심이 담긴 노래.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2: 진짜 이거 직접 작사했는데 제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해요.
0: 잘 들어오겠다.
2: 아, 헤이 선생님 지금 감성이잖아요. 선생님. 야, 뭔가 좋아하면 좋아한다, 고맙다, 뭐 사랑한다 표현을 못해서 그냥 이 노래로 표현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만든 노래예요.
0: 정말. 네네네. 너무 좋아.
2: 말로 못하니까 노래로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0: 어쩜 이렇게 노래 잘해? 그쵸?
2: 아니에요.
0: 저의 아주 오래된 플레이리스트 곡이에요.
2: 어, 진짜요? 네,
0: 한참 전부터 저희가 케이씨님을 만나기 전부터.
2: 이땐 약간 진심이라는 단어에 좀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뭔가 사랑하고 진심으로 임하자 약간 이런.
0: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난기가 여만큼도 안 들어가 있잖아 목소리에.
2: 맞아요.
0: 이 목소리로.
2: 아니 선생님도 강의할 때는 진지하게 하잖아요. 그런 거지. 본업 모먼트. 넘어갈게요.
0: 이 다음 노래도 와 되게 좋은 노래입니다. 말 그대로 5월의 노래죠 뭐.
2: 어머. 어 어린 왕자.
0: 가족이라는 노래예요.
2: 네 이승환님.
0: 조덕. 이승환님 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창법 특이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쵸?
2: 맞아요. 음성이 정말 젊으세요. 뭔가 소년 같으세요.

0: 와, 5월에 뭐 노래죠 뭐. 이승환님의 가족이라는 노래까지,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전 너무 행복해요. 케이씨님이 일주일 내내 정말 그 다른 일 못하고 이 추천곡 다 선곡해 오시고, 우리 그러니까. 바다님들도 일주일 내내 추천해 주시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항상 네. 행복하게 저는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케이씨님한테 숙제를 내드리려 그랬었거든요. 혹시 네, 네. 엄마한테 사랑한다,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1: 아니, 해본 적은 있어요.
0: 헉, 대박이다.
1: 근데 자주는 안 해요.
0: 사랑해 이렇게?
1: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알라뷰.

0: 하는 말이
1: 나도
0: 난 잘 안 돼. 그래서
1: 나도 안 돼.
0: 막 알라뷰 막 이렇게 그냥
1: 나는 알라뷰도 안 해봤어요.
0: 알라뷰 약간 이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1: 해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0: 뭔가 그 말을 하려고 하면 뭔가 머리끝부터 막 땀이 나. 뭔지 알지? 머리 꼭대기부터 땀이 나.
1: 나는 영원히 못할 것 같아.
0: 해야지 근데 뭐
1: 해야 돼요?
0: 텍스트로는 해요. 그래 텍스트 이제 문자
1: 텍스트로는 하지.
0: 그러니까 말로는
1: 사랑한다는 말.
0: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게?
1: 아 어렵죠, 그렇죠. 네. 언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0: 아, 예? 또 한 1년에 한 번 하겠죠 뭐.
1: 1년에 한 번을 하세요. 그래도 네, 알라뷰 말고 사랑해 엄마 이렇게.
0: 아 선생님도 못하는 걸 제가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강제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 할 것 같으신가요?
0: 하죠. 네. 어버이날 기념으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1: 저는 못할 것 같아요.
0: 아니면 그냥 쓱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전화 끊을 때쯤.
1: 해랑사 그럴까? 해랑사.
0: 진짜 그때 진짜
1: 마음 해랑사
0: 그건 좀 찌질하다.
1: 해랑사
0: 할 거면 대대로 빡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해야죠.
1: 그럼 어떡해
0: 한번 그래도 해야죠. 해야 되는 것 같아.
1: 그러면 다음 주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꼭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하는 장면을 저희가 틀어드리면 되니까 이걸로 녹음을 좀 해주실래요?
0: 아니,
1: 그래서 엄마 반응까지.
0: 죄송해요. 진짜
1: 못하죠.
0: 아니 노력은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녹음까지 해요.
1: 아니 제가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0: 아니 나의 저기를 나의 신뢰하셔야죠 그냥.
1: 아 그냥 무작정.
0: 그냥 저를 믿으세요.
1: 아 케이 씨의 인성을 딱 보고.
0: 네 그냥 믿으세요. 그럼, 그럼 제가 했다 안 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시도했는데 안 됐다 요거까지 말할게요.
1: 시도했는데 안 됐다. 결국은 해랑사로 했다. 해랑사
0: 안 해. 아 그렇게. 나는 해랑사로는 안 해. 아, 그건 할 안 거면 해. 제대로 하지. 아. 네. 이게 못하니까 그쵸 숙제를 내기도 좀 그렇죠.
1: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나도 못하는 걸 어떻게 숙제로 내줘요.
0: 어려워. 해보자 우리 진짜 해보자 어려워요. 해보자 얘들아 해보자.
1: 우리 바다님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아이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만나야 해요.
0: 오 벌써 끝났어요.
1: 어떠셨어요? 오늘 어버이날 특집이었는데
0: 약간 또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존재잖아요. 예. 가족이 늘 있고 이러니까 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이런 걸 또 주제로 얻고 또 다시 생각하면 또 너무 미안하고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잘해줘야지 이러고 아마 또 이 문을 나가면 아 왜? 또 이럴 거예요. 또
1: 맞아요.
0: 뭔지 아시죠?
1: 맞아요.
0: 그래도 늘 따뜻한 딸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짙게 들었어요.
1: 아,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0: 좋아요.
1: 조심해서 사랑한다는 말 전하기 위해서 씩씩하게 걸어가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바다님들의 추천곡 중에서 몇 곡 듣고 오겠습니다. 라디의 엄마, 싸이의 아버지, 케이시의 진심이 담긴 노래.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정승재의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 바다님들이 어떤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950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생선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생선님 라디오 방송이 유튜브에 뜨길래 헐레벌떡 처음 경청에 들어오게 되었네요. 고등학교 때 생선님 수업 들었던 추억이 있는 이제는 대학교에 들어간 26학번입니다. 이 방송 대학생이 들어도 괜찮죠? 이제야 느끼는 건데요. 학생 시절에 공부하면서 느꼈던 걱정들 다 불필요하다는 생각 이렇게 드네요. 불필요하대요. 맞아요. 걱정 너무 많이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게 공부한다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청 들으시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 자신의 길을 믿고 걱정 없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올게요. 신청곡 하나 남겨봐요.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대학생 당연히 들으시고요. 학부모님들도 들으시고요.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지만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모든 분들, 심지어는 맞아요.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까지도 많이 듣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종종 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때문에 불안한 바다님들 정말 많거든요. 우리 목요일 날 윤혜정 선생님과 하는 해정승제 크로스 보면 공부에 대한 불안이 엄청 많다라는 거알수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보내주신 이 9506님 사연으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맞아요. 너무 인상 깊은데요. 이 얘기. 학생 시절에 공부하면서 느꼈던 걱정들 다 불필요하다.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게 공부했다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맞아요. 결과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그 생각 가지면서 불안하지만 꿋꿋이 이겨나가는 거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을까요? 원 리퍼블릭의 노래입니다. I ain't worried.

9506님의 신청곡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같이 듣고 왔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가수들도 영어로 많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룹인지 외국 그룹인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미국의 팝 락 그룹이라고 하죠. 원 리퍼블릭의 노래였습니다. 되게 좋네요. 빠르고 신나고요. 다음 신청곡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2754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짧고 굵은 사연입니다. EBS 스페이스 공감에도 출연한 신인류의 정면 돌파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얼마 전부터 스페이스 공감 우리 공개 방송 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방청객들도 많이 복도에서 보이고 막 그러던데 신인류 3인조 인디 락 밴드 멤버 3명이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는 한국 락밴드입니다. 가사는 좀 시적인 듯 하면서 순수한데 멜로디는 또 되게 다정하고 그래서 요즘 인디씬에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밴드라고 하네요. 작년에 첫 정규 앨범 빛나는 스트라이크를 발표했대요. 그 앨범이 제23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얼터너티브 락 음반 상까지 받았대요. 어떡하면 좋아요. 되게 실력 있는 그룹인가 봐요. 그쵸? 저희 경청에서도 신인류의 노래 꽤 많이 틀어들었었는데 신청해주신 노래 정면 돌파가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라고 합니다. 어떤 곡인지 지금 같이 들어볼까요? 신인류가 부릅니다. 정면 돌파.

정승재의 경청 5월 8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어버이날 우리 바다님들도 또 바다님들의 부모님들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을 만드셨길 바라고요. 곧 시작되는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도 좋을 텐데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는 루카스 그레이엄의 Love Someone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바다님들 오늘 하루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코 잘 자요. There are days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

0: 하고요. 아래 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 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팝음악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 마이클이 흥행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요, 평가에서는 극명하게 또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객들은 극찬을 보내며 만족을 했고요, 평론가들은 실제 마이클 잭슨을 이 영화를 통해서 너무 과하게 미화를 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며 비판하고 있죠. 팬과 비평가의 견해차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마이클은 이 전기 영화 장르가 사실에 어디까지 충실해야 하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또 던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 마이클의 제작사인 라이언스게이트는 후속편 제작을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이번 영화가 1988년까지의 시기만을 다뤘기 때문에 이후 시기의 장점을 또 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윤리적 부담 때문에 결국 필름을 잘라내야 했던 지금의 딜레마를 후속편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5월 8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의 Bad. 87년도 발표한 이 곡. 이번 정기 영화 마이클 OST에도 담겼습니다. 팝 황상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예전에 그 저 생각이 나네요. 정기 영화였죠. 일반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재즈 뮤지션 돈 셜리 그리고 토니 벨라롱가 나이트클럽의 이 보안을 담당하던 사람과의 우정을 담았잖아요. 이 영화 저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인생 영화 꼽으라면 아마 20편 안에 꼽힐 것 같은데 여러 번 봤고 그 영화 나온 다음에 그 토니 벨라롱가 그 가족들이 말이 많았죠. 영화 제목은 참고로 그린북입니다. 이야기를 안 했군요. 그러나 저는 가족들이 웬만하면 토니 벨라롱가가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덜 무식해 보이고 덜 거칠고 뭐 그렇기를 바랬을까? 뭐 그들이 왜 실제로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허구의 요소가 좀 청

평가가 될 거라면 재밌게만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그 문제적인 요소들을 너무 덜어내는 것도 왜 병원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소독약 냄새 나는 거. 영어 단어는 sterilize라고 하죠. 오늘 기사 원문에도 sterilize 그러니까 소독해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비평가들은 마이클 이 영화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영화를 통해서 그 과거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누락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탁해 주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해봅니다. 영화를 봐야 되겠죠?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근데 아무튼 마이클 파팡상제님의 삶에 대해서 가혹하게 다뤘을 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화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 말이죠. 그 애초에 단편으로 끝날 생각으로 제작사는 이걸 접근하지 않았답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소재가 있다. 이 단일 영화로만 생각된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그 이후에 이게 풀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만회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코멘트죠. 그리고 제작사 라이온스게이트 측에서는 아주 또 강하게 비평가들의 반응은 다소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라고도 이야기했답니다. 그렇구나. 어느 쪽이 뭐 옳다란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각각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정기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 윤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꼭 정리가 돼야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죠. 또는 EBS 반디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음악 두곡 듣고 오죠. 2014년 한국에 개봉된 미라클 벨리의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에서 프랑스 아티스트 루안이 부르는 주볼, 나는 날아간다. 먼저 듣고요. 이어서 넷플땡 이 플랫폼 OTT에서 소개된 영화죠. 한국어 제목 자기 앞에 생. 이탈리아의 라우라 바우지니가 부르는 EOC 나는 그래. 이렇게 두곡 영화 음악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2014년 영화 La Famille Bélier, 한국어 제목 미라클 벨리의 사운드트랙에서 프랑스 아티스트 루안이 부른 주볼, 나는 날아간다 먼저 들었고요. 2020년 넷플릭스 작품 자기 앞에 생에 사용된 음악 라우라 바우지니의 EOC 나는 그래였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4년 제67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인어공주와 함께 제2의 황금기를 연 디즈니메이션은 이 뮤지컬 요소를 도입한 플롯 덕분에 스코어 주제가 양부문을 석권하는 사례를 몇 번 낳았죠. 그런데 1994년 오스카도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스 지머와 엘튼 존의 이름만으로 역사적인 크레딧을 쓴 장편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이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두 부문 모두 수상했습니다. 한스 지머의 메인 테마 Circle of Life 그리고 엘튼 존, 팀 라이스가 각각 작곡 작사를 맡은 주제가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에서 기음악 기행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1994년 제67회 수상작 살펴봤습니다. 디즈니메이션 더 라이온 킹이 스코어 주제가 부문 모두 수상했다고 소개를 했죠. 먼저 한스 지머의 Circle of Life였고요. 피처링 보컬의 카멘 트와일리 그리고 레보 M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칸 코러스였습니다. 이 작품으로 한스 지머가 그렇군요. 생애 첫 오스카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주제가 수상작은 작곡과 노래의 엘튼 존 그리고 작사의 팀 라이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이 영화 내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이 노래를 불렀죠. 엔딩 크레딧과 싱글 발매 버전은 엘튼 존이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히트를 기록했죠. 자, 이어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가운데 세 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오리가 그의 음악 먼저 듣습니다. 프린세스 아레테 크라스노 솔세. 러시아어는 어렵군요. 크라스나 솔은체 이렇게 발음 대충 맞춰봅니다. 붉은 태양이란 뜻이고요. 애니메이션 아리테 공주의 주요 삽입곡이고요. 이 작품, 이 음악은 뭐 기동전사 건담 5편, 강철의 연금술사 등의 음악을 담당했던 센주 아키라 거장이 작곡 편곡을 담당했습니다. 러시아 가사는 예 맞습니다. 물론 오리가가 직접 썼고요. 이어서 화요일에 소개한 프랑스의 벤자몽 미올레이, 그가 2009년에 발표한 동명의 음반의 타이틀곡입니다. La Superbe, 찬란함, 도도함. 제 기억하는 게 맞다면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절치부심의 결과물, 그러니까 음반사와의 계약이 연장이 안 되고 이른바 방출되고 나서 보여준 음반, 그 음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평단의 극찬은 물론이고 아주 상업적으로도 예 다시 한번 실력을 증명한 벤자민 비올레이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인생이 그냥 멜랑콜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태생적으로 그 멜랑콜리를 벗어날 수 없어. 예, 뭐 이런 느낌이 있네요. 세 번째 브라질 아티스트. 아, 전 이번에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좀 경이롭더라고요. 그 마지막 행보까지 91살까지 또 음악을 놓지 않았던 그 행보도 그렇고 80대 나이에 발표한 그 아방가르드 작품들도 그렇고 오늘은 91세의 나이로 타계한 후에 23년, 그러니까 22년 돌아가셨는데 23년에 발표된 사후 앨범 No Tempo da Intolerancia의 수록곡으로 골라봤는데요. 타이틀곡이네요. 관용 없는 시대. No Tempo da Intolerancia 라는 곡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쉽지 않은 주제를 또 치밀하게라고 해야 되나? 치밀하고도 의도를 다분히 강하게 또 가지면서 이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뭐 브라질과 남미 아티스트를 소개하면서 그 시기에 이런 메시지를 담는 아티스트가 참 많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놀라기도 하는데 시절이 이렇게 좀 나아지는 듯 뭐 표면적으로라도 개선이 된

근데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놔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행위를. 하지만 에우사 소아레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놓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위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세 곡입니다. 함께 듣고요. 이어서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앙리 살바도르가 부르는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입니다. 앙리 살바도르가 1958년에 발표한 곡으로 이 세상의 어머니에게 바친 찬가입니다. 리메이크인데요, 이탈리아의 마리노 마리니가 1957년, 그러니까 1년 전이죠, 발표한 곡 La più bella del mondo,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원곡입니다. 프랑스어 가사로 옮기면서 앙리 살바도르는 여자를

마멍 엄마로 바꿨네요. 낭독하겠습니다. De tes beaux cheveux blancs, tu es 바로 당신입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누구도 당신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 당신이 날 가지셨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품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광경도 어머니, 당신의 희끗희끗한 머리만큼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어머니,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당신이 두 팔 벌려 날 품에 안을 때 벅찬 행복을 느낍니다. 어머니,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당신의 아름다운 눈엔 사랑이 넘치고 그런 당신 덕에 난 이 나이에도 행복한 어린 아이가 된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누리는 꿈이었죠. 그러나 꿈이 사라진 후에도 어머니만큼은 늘 내 곁에 계시네요. 어머니, 바로 당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세상이 다 무너져도 어머니 당신만큼은 곁에 있어 주시네요.

있습니다. 그의 1958년도 음성으로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마리아노 버전으로 많이 익숙하셨을 텐데 오늘은 덜 성악적이면서 뭔가 귀속말 하는 것 같죠? 앙리 살바도르의 전매특허인 것 같아요. 따뜻함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순서 오늘은 DJ 선곡 율디 앨범 반장이죠. 아, 어버이날 스페셜로 준비하진 못했네요. 브라질의 재즈 아티스트, 피아니스트 탄야 마리아의 1983년 음반에서 Come With Me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의 작은 섬 어불도. 초등학교를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없어서 33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공동 육아방이 만들어진 건데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작은 공간이지만 장난감과 책, 이유식을 만들 부엌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부모와 귀여운 손주들을 봐주시는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나 봅니다. 마을 어른들의 품에서 같이 놀고 배우며 커갈 어불도의 아이들. 땅끝 섬마을에서 우리의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이탈리아의 칸타우토레, 즉 싱어송라이터 전통에서 추앙받는 작가 파브리지오 데안드레의 75년도 발표곡이었습니다. Le storie di ieri, 어제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오늘의 2부 순서 DJ 선곡 열디의 앨범 반장 함께 하시죠.

매일 2부 새 음행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열죠. 사적인 해설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 이올디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올라온 리뷰 몇 개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카보베르데 서아프리카의 섬나라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아틀란틱 뮤직 엑스포,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자매 페스티벌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연속돼서 진행되는 크리올 재즈 페스티벌, 올해 라인업에서 제가 여섯 곡을 골라드렸었죠. 7837님 익숙한 숫자 문자 번호 보이네요. 아코디언 드럼 조합은 처음 들어보는데 신선하다 라고. 예, 제가 포르투갈의 듀오였죠. 그 아티스트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어 표현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둘 뿐이야 왜냐하면 이런 거였죠. 노이스 보이스, 노이스 보이스. 예, 노이스 보이스였죠. 예, 좋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포르투갈의 이 듀오가 흥미로웠나 보네요. 특이한 구성이라서 그런지 혼성 듀오, 여성분이 아코디언이고 드러머 남성분. 특이한 구성에 설득력에 빠져든다. 7108님께서 페스티벌 라인업 짜는 거는 마치 로또 당첨되면 어디에 돈을 쓸지 구상해보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멋진 라인업으로 페스티벌에 색깔을 입혀주신 선곡 잘 듣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페스티벌을 가야 되는데 다 볼 순 없으니까 무엇을 보고 어디로 이동해서 이 스테이지에선 또 요거를 보고 개인적 동선 짜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패키지로 구매를 해도 사실 그 열, 출연팀이 한 20팀이라 하면 그거 한잘 봐야 다섯에서 10팀이잖아요. 그런 거네. 와, 20팀이나 볼수 있어 라고 덤볐다가 그거 다볼수 있는 사람은 정말 슈퍼히어로급 체력이겠죠. 유영주님께서도 글 주셨네요. 앨범 반장 페스티벌 잘 누리고 감상했습니다. 예, 사실 아프리카까지 날아가려면 엄두가 안 나죠. 이런 식으로라도 저는 저의 호기심 해결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카보베르데이의 페스티벌 분위기 알으셨다면 다행이네요. 오늘은 캐나다의 아티스트들을 좀 소개하는데요. 북아메리카, 뭐, 딱두 나라죠. 미국, 캐나다. 그, 좀 특이해요. 어떻게 보면 붙박이처럼,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거기에 이렇게 탁 있었던 그런 어떤 구조물처럼, 그리고 그 자연적인 특성과 그 광활함, 어마무시하게 큰그 땅덩어리, 여기와 연관되는 그 신세계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떠올리면은 항상 그 포크 뮤직이 떠올라요. 예. 어떻게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포크 음악을 많이 들어본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뉴욕을 중심으로 그 원재료를 가공한 그 이후, 뭐, 레볼루션 세대겠죠. 60년대 사회적 그런 운동. 밥 딜런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고, 그 이전에 뭐, 또 있잖아요. 순수 퓨어리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북미 대륙의 그 순수한 그 사람들의 음악, 포크의 음악. 그런 거에 좀 집중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처에 작은 뭐 도시를, 마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음악을, 상업성을 배제한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이제 60년대 이후로 라디오가 발전해서 그렇구나. 그런 미디어의 발전으로 이게 전국구가 된 거죠. 밥 딜런으로 핵폭탄급 확산이 된 거네요. 예. 말을 하다 보니까 왜 이게 붙박이처럼 포크 음악이 북미 하면은 일단은 떠올려지는 건가. 그러면서 우리 월요일 날 정말 음악적으로 박식한 한태인 군과 이야기하면서도 컨트리 장르나 그런 루트, 포크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저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청자들은 그게 아메리카나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잖아요. 캐나다는요? 캐나다는 약간 그래서 약간 좀 변방은 절대 아니고 캐나다가 미국 할리우드나 또 이런 음반 쪽으로 수혈을 많이 해줬잖아요. 캐나다에서 국경을 넘어 저쪽으로 간 사람들도 많고.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제가 뭐 캐나다에 너무 뭐 애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덜 알려졌고, 그다음에 왠지 그 환상은 좀더 진정성이 있을 것 같다. 상업적인 어떤, 그러니까 좀 무식한 편견이죠.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왠지 덜 소비된 면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캐나다의 고든 라이트풋,

이라는 작가를 소개합니다. 저도 뭐 10대 어린 10대 시절에 라디오에서 에어플레이 되는 그의 히트곡으로 만나본 게 전부이지만 말이죠. 그뭐 아시려나? 그 미국 라디오에서는 정말 틀면 나오는, 그러니까 주로 라이트 FM 그런 편성을 주로 하는 그런 편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던 라디오국에서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You Could Read My Mind라는 곡, Carefree Highway, Sundown 뭐 이런 노래로 좀 유명하긴 한데요. 아, 그리고 오늘 70년대로 제 마인드가, 제 정신이 흘러간 이유는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특별하게 또 김학선 씨를 모셨잖아요. 좀 구닥다리 음악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예전 음악을 우리가 좀 기피하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는데, 또그 다음 날에 또 박정영 씨가 나와가지고 70년대 녹음된 탁월한 음반들 소개했잖아요. 오늘은 75년 앨범으로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이 앨범이 좀 특별한 이유는 자신이 한창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던 70년 무렵에 발표된 그런 주요 곡들을 75년이 되어서 왜 그랬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75년의 사운드를 그또 이점을 새로 녹음, 활용해서 새로 녹음하고 싶었다. 이미 발표된 곡을 재녹음하는 그런 시도, 그리고 나름 베스트를 발매하면서 더블 사이드 중에서 한쪽은 재녹음이고 한쪽은 원래 버전 중에 출인, 베스트 음반으로 새로운 아티스트를 만나는 방법은 저도 어릴 때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아, 그럼 좋은 엑기스만 모아놓은 베스트를 일단 사자, 일종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리고 개별 앨범들을 또 나중에 구매해서 듣는. 근데 베스트를 이런 식으로 커리어 후반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또 음반을 구성해서 낸걸 보니까 진짜로 다시 녹음하고 싶었던 열정이, 욕망이 컸나 봐요. 일일이 다 비교해서 이 수많은 곡들을, 재녹음한 곡들을 다 들어보진 않았는데, 일단 재녹음하면 노래가 가장 달라지겠죠? 예, 목소리도 변하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뭐니까 까다롭게. 아,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 마이클 잭슨 전기 영화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잭슨과 연관된 그 스캔들, 그걸 이제 싹 정리해서 빼버렸다. 예, 그 얘기가 오늘 일부 오프닝에 소식으로도 전했는데, 아, 그게 요즘 이야기라면,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EBS 13번 TV에서 밀러스 포만 감독의 아마데우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지? 뭔가 기념하나? 근데 갑자기 1시간 반 분량으로 일부, 아마데우스 일부 이렇게 편성이 된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이게 그러면 디렉터스 컷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면서 찾아보니까 180분 분량의 밀러스 포만의 디렉터스 컷이 있더라고요. 2000년 초반에 나왔다고 하는데, 84년도에 나온 이 스튜디오 버전의 아마데우스는 그거보다 한 20분 정도 짧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를 보면서도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내 기억이, 난 이거를 그 어린 시절에 그 미국 교육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방영을 해주는 거를 제가 VHS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과장 좀 보태서 대사를 거의 알아요.
주요 장면의 그 펀치라인들 같은 대사들을 아는데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일부에서 어?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야, 나도 많이 늙었나 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런 장면 없었는데 확실해지더라고요. 근데 양쪽이더라고요. 그 디렉터스 컷에 대해서 밀러스 폰만 본인이 가장 그 방어적이었고 이렇게 이게 내그 의도와 부합한다. 180분 분량에 이것이 나의 그 원래 작가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뿐이 없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전체적인 의견은 아, 왜 84년에 그것들이 누락되고 발표가 됐는지 알것 같다. 근데 저는 판단을 아직 유보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마이클 잭슨 얘기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덜어낸 아마데우스에서 덜어진 빼 누락된 부분은 어쩌면 예 글쎄요. 근데 오늘 골든라이트풋의 히트곡 아까 제가 뭐 썬다운이니 If You Could Read My Mind니 Carefree Highway니 이 라디오에서 에어플레이를 집중적으로 봤던 이 곡들은 가장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중과 그리고 게이트키퍼들, 뭐, DJ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 통속적으로 이게 연결고리가 충분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뭐, 통속성이라는 거를 제가 하등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세월이 증명하는 거는 사람들과 세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연결이 됐느냐. 그게 남는 거구나. 뭐, 모르겠어요. 작가가 뭐, 작가주의의 그 주요한 부분이 굉장히 그 개인사적인, 사소한, 아니면 뭐, 좀더 고차원적인, 그래서 관조하면서 시대의 어떤 거를 이렇게 대서사시를 쓰는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골라온 골든 라이트풋의 또 레파토리 중에는 캐나다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뭐 커미션 받은 의뢰받은 작품도 있어요. 그 광활한 캐나다 땅덩이를 관통하는 그 심장의 그 혈관 같은 이 철도를 건설하는 그 역사를 그 서사를 트릴로지 3부작이라고 쓰면서 7분이 넘는 곡을 썼는데 물론 사람들 얘기죠. 국가 부흥을 위해서 희생된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 영광과 그 이면, 뭐 이런 주제고, 그 다음에 뭐 나는 딴따라이로소이다라는 선언 같은 민스트럴, 그러니까 음유시인이죠. 방랑시인, 뭐 이런 주제를 정해서 그런 약간 중세적인 느낌의 곡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Sundown, If You Could Read My Mind, Carefree Highway는 인간의 가장 그 원초적인 욕망?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인데 허락되지 않은 사랑. 실제로 고든 라이트푸트가 왜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는가가 그 줄거리가 된뭐 그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매일매일 매순간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서사로 통속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연결이 된다. 그래요. 밀러스 포만도 이 통속하고자 해서 아마데우스, 월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그 아내가 어쩌면 남편의 그 똥꼬집을 꺾고 이 왕실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심지어 어떤 일도 하려고 했느냐를 보여주면서, 예, 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무튼, 재밌었어요. 예, 디렉터스 컷도 괜찮았는데, 마이클 잭슨의 사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는데 변태성? 이런 것도
조명이 안 된다면 완전

한 이야기가 구성될까?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이야기라는 게 있을까? 이 작가들이 써내는 뭐에 기승전결 해가지고 한 편으로 다 완성하는. 그래서 이 10부작, 14부작, 20부작 막 이런 OTT물이 더 요즘 대세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네요. 짧을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캐나다의 그 루츠 컨트리 포크 씬에서 요즘 제가 제일 좀 좋아를 하는 The Bros Landreth, 형제 두 사람의 음반이랑 또 여성 아티스트, 요즘 또 젠지 여성 포크 루츠 캐나디안 아티스트들의 두곡좀 환기하는, 뭐 70년대 사운드에서 21세기 요즘 사운드로 환기하는 그런 두 곡까지 총 8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율디 앨범 반장 7곡을 일단 들어봤는데요. 메인 디쉬는 고든 라이트풋의 75년도 더블 LP였고요. 골드 골드라는 더블 음반에서 제가 추린 6곡 먼저 듣고 이어진 곡이 보너스였죠. 캐나다의 요즘 대세인 컨트리 루트, 컨트리 포크, 락 아티스트 The Bros Landreth 형제의 음반에서 2013년 음반에서 Our Love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추가로 준비한 보너스 곡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보다 먼저 주말 안내 해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용 PD가 소개하는 세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는

세계 음악인 열전이죠. 세 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 세 명이 전한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The Bros Landreth와 또 차세대의 여성 컨트리 포크 아티스트 마리엘 버클리가 함께 부르는 듀엣곡입니다. Goodbye라는 2020년 발표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 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3: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이비에스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아, 今天是学心理学吗? 别提前活在明天.
1: 그러니까요.
2: 别提前.
1: 别 하지 마세요. 提前 앞당기다. 그러니까 앞당기지 마세요. 活 살다. 언제? 活在明天. 내일 살 것을, 그러니까 즉 내일을 앞당겨 살지 말라는 얘기죠.
2: 不要担心未来的意思.
1: 네, 맞죠. 就今天好好过.
2: 今天更重要.
1: 今天更重要.
2: 对.
1: 为了明天不要错过今天喽.
2: 对, 你说的对啊. 错过今天了.
1: 对.
2: 那不都是遗憾吗?
1: 很遗憾.
2: 明天还没来, 但是今天已经过去了.
1: 那明天怎么办? 明天也是.
2: 明天也是今天。对，明天也是今天。所以这样的话，一直没有好日子。一直错错。哎，白活了。白活了，对。所以这个我们别提前活在明天了。
1: 세단해보겠습니다. 앞당기다.
2: 提前.
1: 提前 살다.
2: 活.
1: 活. 평생 배우다.
2: 活到老，学到老.
1: 아, 참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活到老，学到老. 힘겹게 산다.
2: 活得累.活得累.
1: 活 살다고 累 힘들다. 그래서 힘겹게 산다. 活得累. 즐겁게 산다.
2: 活得开心.活得开心.
1: 요리 음식.
2: 菜.
1: 菜. 차갑다, 서늘하다, 식다.
2: 凉.
1: 凉. 이 凉도 차갑다도 되고요. 서늘하다도 되고요. 무언가 음식이나 사물이 식다도 됩니다. 뜻이 다 달라요. 차갑다, 서늘하다, 식다. 그래서 량 그때그때 다릅니다.
2: 그래서 완전 三个意思.
1: 네, 맞죠. 소위 강자에 워먼 쉐더시 요리 차이. 소위 제가
2: 커먼 리뷰.
1: 그는 셋 第三个意思.
2: 네.
1: 차이 량러. 정신이 나가다.
2: 走神.
1: 走神.
2: 儿화 비교 常용 走神.
1: 네, 走神. 머리 두뇌.
2: 脑子.
1: 脑子. 돌다, 맴돌다.
2: 转.
1: 转. 빙빙 돌다.
2: 转圈.
1: 네, 转圈. 방금 선생님 이제 얼화 이제 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转圈. 처리하다.
2: 处理.
1: 处理. 산더미처럼 쌓인 것.
2: 一大堆.
1: 一大堆. 一大堆. 堆가 쌓이다, 쌓이다. 차곡차곡 차곡. 一大堆. 처리하다.
2: 半.
1: 半. 일을 처리하다.
2: 办事.
1: 办事啊. 업무를 보다.
2: 办公.
1: 办公. 办公.

0: 수속을 밟다.
1: 반手续.
0: 반手续. 手续. 수속이죠. 그래서 반手续. 놓다 두다.
1: 放.
0: 放. 수심에 찬 얼굴 우거지상.
1: 아, 愁眉苦脸. 脸好苦啊.
0: 그렇습니다. 표정만 봐도 뭔가 걱정이.
1: 아, 好苦啊.
0: 네, 걱정이 있어요. 愁眉苦脸. 순조롭다, 잘 풀리다.
1: 순리.
0: 아, 순리야, 순리. 고민, 걱정, 번뇌.
1: 烦恼.
0: 번뇌죠, 烦恼. 쓸데없이 괴롭히다, 들볶다.
1: 折腾.
0: 折腾, 折腾. 谁折腾你啊? 折腾. 알아차리다, 깨닫다.
1: 发现.
0: 发现. 알아버렸어요. 스트레스.
1: 야리.
0: 야리. 낭비하다.
1: 浪费.
0: 浪费. 시간.
1: 时光.
0: 时光. 순조롭다.
1: 顺.
0: 顺. 어쩌면 아마도.
1: 说不定.
0: 说不定. 따라가다, 쫓아가다.
1: 跟着.
0: 跟着.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菜都快凉了，你怎么一直走神，在想什么呢？
3: 哎，
2: 脑子里一直在转明天要处理的那一大堆事。转也得明天办，今天就放了它吧。你今天愁眉苦脸的，明天就能顺利了？好像也不能。那就别用明天的烦恼来折腾今天的自己。
0: 该吃吃，该休息休息。你这么一说，我才发现，我一直在用明天的压力浪费今天的好时光。这就对了嘛。再说，今天过顺了，明天说不定也跟着顺了呢。음식 다 식어가는데 왜 계속 넋놓고 있어? 무슨 생각해?
1: 菜都快凉了。 你怎么一直走神儿？在想什么呢？
0: 그러니까요. 菜都快凉了，快什么了？ 이것도 이제 많이 쓰여지는 고정 격식 중에 하나죠. 곧 뭐뭐가 된다. 凉 여기서는 이제 식다죠. 그래서 菜 음식이
1: 快凉了。这个常用啊。对，在家里也是，叫家人来吃饭，快来快来，菜快凉了。
0: 그렇죠. 음식은 除非是那种一些凉菜之外。 应该热一点才有味道，热才好吃。 그러니까 이제 차에 떠凉了 이런 말도 많이 쓰지만, 趁热吃，哦，听起来，大热天某，大热天某，啊，对对，啊，요거거의식당에서아니면집에서도没错，嗯，听起来很温暖的一句话，吃吃吃吃，趁热吃，嗯，凉了不好吃，嗯，哎，그러니까菜都快凉了，你怎么一直走神儿？就我们这里말씀하신대로。 약간 얼화로 조셔. 에왜 딴 생각하고 있어? 계속 딴 생각만 해. 조셔. 짜샹샹마나. 무슨 생각해? 오. 에이, 내일 머릿속에 내일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이 계속 맴돌아서.
1: 아이, 나즈리 이즈자전 明天要处理的那一大堆事.
0: 그러니까 나즈리 머릿속에 뭐가 있죠? 이즈 계속해서 짜이전 빙빙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明天要处理的, 내일 처리해야 될 不是一件事情, 一大堆事.
1: 像山一样, 一堆.
0: 내일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 小山, 小山.
0: 要处理的那一大堆事, 그 수많은 일들 생각나. 맴돌아도 내일 해야 하니까 오늘은 그냥 놔둬.
1: 转也得明天办. 今天就放了它吧.
0: 그러니까요. 转. 막 빙빙빙 돌아요. 그 처리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맴돕니다. 转. 也得. 아무리 맴돌아도 得 해야 됩니다. 明天办. 내일 처리해야 될. 今天就放了它吧. 오늘은 그냥 놔줘. 그냥 편안하게. 放了它吧. 오늘 울상 짓고 있으면 내일 일이 잘 풀리니?
1: 你今天愁眉苦脸的. 明天就能顺利了.
0: 그러니까요. 이 처음에 고련. 에이, 우거지상하고 왜 그래? 이렇게 인상 쓴다고 되니? 진텐 처음에 고련다. 明天 지우는 순리라. 그렇다고 내일 순조롭게 일이 술술 잘 풀려? 아, 보이딩. 그렇죠? 明天 지우는 순리라. 그럴 순 없겠지.
1: 好像也不能.

0: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 菜都快凉了，你怎么一直走神，在想什么呢？
0: 사람이 정말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야.
2: 人真正能把握住的只有当下这一刻。
0: 그러니까요. 真正, 진정으로 把握住的, 잡을 수 있는 거, 붙잡을 수 있는 거, 只有当下, 지금 현재죠. 这一刻. 마음을 현재에 두어야 비로소 차분해져.
2: 把心思放在现在，心才能静下来。
0: 당연, 바신스 마음이죠. 放在现在, 지금에 둬야지 신, 마음이 才能 静下来, 차분해집니다. 오늘을 성실히 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2: 今天过得踏实比什么都重要。
0: 过得踏实, 성실하게, 안정적으로 今天过得踏实比什么都重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느낌대로 말해요.
3: 跟着感觉说.
0: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 공연한 걱정을 하다.
3: 杞人忧天.
0: 杞人忧天. 옛날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하늘이 무너지면 걱정을 해야죠. 그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小张请了一天假.
3: 아, 那进度跟不上怎么办呢?
0: 就这一天, 能有多大影响?
3: 아, 你说的也对，是我杞人忧天了。
0: 그러니까요. 아, 一天嘛.
3: 아, 一天就难道就失败了吗？就进度不行了吗？
0: 只有一天, 이거랑 부在.
3: 没问题.
0: 네, 没问题. 단어 보겠습니다. 휴가를 내다.
3: 请假.
0: 请假. 진도.
3: 진도.
0: 진도. 따라가지 못하다, 미치지 못하다.
3: 跟不上.
0: 跟不上. 영향을 주다.
3: 影响.
0: 影响. 오늘 배운 내용은 중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3: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이건 잘안 보면서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죠. 아, 그뭐 토익 뭐 이러면서 예, 그런 친구는 도움이 안 됩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알았죠? 애정을 갖고 지금 힘들게 힘겹게 200번까지 푸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상처 주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거 저도 힘들어요. 이게 제 시간에 풀고 여러분 다 배워서 우리 시험 후기 할때 우리 이 같이 고통을 나누는데 이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 체험이고 힘든 일인데 그걸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재 53쪽에 147-8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포스트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랬고요. 그다음 148번 이 Fresh Harvest Foods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제공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은 Fresh Harvest Foods의 밑줄을 그어주시고 147번은 The Primary Purpose 요걸 밑줄을 그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물어봤죠.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만점과에 많이 가르쳐 보면 975막 이런데. 주제 목적을 틀려요. 이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이 주제를 파악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의외로 고득점자도 많이 틀려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Daniel Market Watch. 이렇게 됐고요. 12월 8일. As grocery prices continue to climb. 이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름에 따라 an increasing number of consumers. 계속 늘어나는 수의 소비자들이 are switching away from famous national labels 여기서 끊어읽기 유명 전국 브랜드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브랜드 유명한 건 비싸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and choosing private supermarket brands instead 그 대신에 좀 프라이빗한 슈퍼마켓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해가 가죠? 예, 너무 비싼 브랜드 말고 조금 덜 유명하지만은 이제 이 지역 브랜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Many of those store brand products 이런 그 상점 브랜드 제품 중에 상당수가 are produced by fresh harvest foods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선 주제가 나오는데요. 뒤에도 지금 Fresh Harvest Foods를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기울이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요. 아직 주제가 안 나왔어요. 그냥 소개만 좀 나왔을 뿐이지 지금 도대체 하려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읽고는. 그래서 이 147번이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풀어봤는데 147번 어려웠으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지금 요첫 패러그래프만 읽고 풀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못 풀어요. 지금 여기까지 읽고도.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Fresh Harvest Foods는 Supply Goods, 상품들을 공급합니다. To several of the largest supermarket chains across the country. 이 나라 전역에 가장 거대한 큰 그런 슈퍼마켓 체인점 몇몇에 이런 식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뭘 공급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Its offerings include 그 이곳이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걸 포함합니다. Ready to eat meals, 미리 준비된 먹도록 준비된 식품, condiments. 조미료, dairy products, 낙농식품, snack food, frozen items, 냉동식품, drinks, 음료, and many other grocery products. 또 많은 다른 식료품. 자, 다양하게도 파네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먼저 풀려요. A번, it produces many different kinds of grocery items. 그래서 A번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147은 어떻게 된 거냐? 더 읽어보시죠. The company has reported consistently solid earnings. 이 회사는 일관되게 튼튼한 수익을 보고해 왔습니다. Over the past several quarters, 지난 몇분 기간에 걸쳐서. Given the growing demand for private label grocery brands. 자, 이제 여러분 그 주제 파악 문제가 두괄식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미괄식이 나와요. 꼬리 밑자를 쓴 거예요. 그래갖고 끝에 주제가 나오는 이 기분이 최근 시험의 정답으로 파트 5에도 나왔죠. Considering의 뜻이죠. 그래서 점증하는 그런 이 프라이빗한 라벨 이 식료품 브랜드의 수요를 고려해 볼 때, Fresh Harvest Foods의 shares 드디어 나왔어요. 이 주식이 may provide attractive investment returns. 매력적인 투자 소득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During the next year, 내년에. 결국 여기 주식 사라. 이런 얘기죠.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147번의 정답이 B번입니다. To suggest buying shares of fresh harvest foods. 이런 문제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오니까 여기 만들어 드린 겁니다. 우리 자료는 정말 시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드려요. 이 유경민 선생님 잘 듣고 계시죠? 가끔 인천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인데 이번에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요. 우리 토익킹 특강하는데 거기 또 놀러 오시면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47-8 함께 들어볼까요?
1: Daniel's Market Watch, December 8th. As grocery prices continue to climb, an increasing number of consumers are switching away from famous national labels and choosing private supermarket brands instead. Many of those store brand products are produced by Fresh Harvest Foods. Fresh Harvest Foods supplies goods to several of the largest supermarket chains across the country. Its offerings include ready-to-eat meals, condiments, dairy products, snack foods, frozen items, drinks, and many other grocery products. The company has reported consistently solid earnings over the past several quarters. Given the growing demand for private label grocery brands, Fresh Harvest Foods shares may provide attractive investment returns during the next year. Daniel Park.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파트 7의 날이죠. 7을 잘해야 공부를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질문에 대답을 해드렸지만 5, 6를 빨리 풀고 75분 중에 한 15분 이하에 이 5, 6를 풀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한 60분 이상 남겨놓고 7을 시작해야 제 시간에 풀까 말까 합니다. 이게 요즘 그 7 시간 안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안 본 친구랑 대화하지 마요. 영어 회화는 잘하는데 이 저 토익

0: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149번 같이 볼까요? 이 기사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메인 오브젝티브의 밑줄. 그리고 150번 스코어맥스 토익 앱에는 결국 왜, 여기서는 이제 why가 중요하네요. 왜 스코어맥스 토익 앱이 이 리뷰에 포함되어 있냐. 이게 저 포함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들어갔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Why Scoremax Toy Gap Included? 여기서 이제 was 수동태인 게 중요해서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151번 이 리뷰의 어떤 특징이 독자들이 앱들을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문제입니다. What feature? 그래 놓고 compare 이런 것들을 이제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EduTech Review Intensive Toic Study Apps 집중 토익 연구 토익 공부 앱 이렇게 나왔어요. After collecting feedback from readers 독자들로부터의 의견을 모은 후 through a survey conducted 6 weeks ago 6주 전에 시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이 독자들로부터의 의견을 모은 후 The Editorial Team of EduTech Review EduTech Review의 이 편집팀은 decided to analyze the most widely used intensive TOEIC preparation apps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 집중학습 TOEIC 준비 앱을 분석 보기로 결정했어요. Currently available for smartphones. 현재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한 All the learning apps, 모든 이 학습용 앱들은 included in our evaluation. 이것도 which are included in our evaluation. 이렇게 된 거예요. which는 안 써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 평가에서 포함된 이런 앱은 have been available for at least 4 years, 적어도 4년 동안 쭉 구입 가능한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구입 가능한 것은 검증된 제품인 거죠. 근데 except for는 매우 중요해요. 그 뒤에 답을 줘요. except for Bright Path Learning's 다음과 같은 거 빼고 Bright Path Learning사의 Scoremax 토익 앱을 빼고 근데 이거는 저 그럼 4년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왜 집어넣냐? 그게 아까 왜 여기 그 평가에 포함됐냐가 문제였죠. Nonetheless, though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chose to review Scoremax를 검토하기로 리뷰하기로 택했죠. Because 왜냐하면 its recent launch 최근에 이 제품의 출시가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에요.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이 어학학습 커뮤니티에. 그러면 이 앱은 4년은 안 됐지만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150번 정답이 B번이 되죠. It recently received major attention after its release. 출시 후에 최근에 아주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관심사인데 포함시켜야죠. 그래서 B고. 지금 정도 읽어보면 149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앱들을 서로 비교하려는 게 이 글의 목적이죠. B번, to analyze and compare several TOEIC preparation apps. 그래서 몇 가지 그 TOEIC 준비, 학습 준비용 앱을 분석하고 비교하려는 게 바로 이 글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갈씩 머리 두자 써서 앞부분에 주제가 나왔죠.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 어려운 거예요. 147번, 그게 미괄식으로 끝까지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죠? 그런 문제 주의하세요. 최근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149B로 풀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죠. Furthermore, 더욱이 Bright Path Learning사는 has previously released several well-regarded digital study tools. 몇 가지 아주 존경받는, 인정받는 디지털 공부 학습용 툴을 출시했죠. 그리고 and Scoremax는 builds upon those earlier products. 바로 그 이전 제품을 토대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In this issue, 이번 호에, 우리 잡지 이번 호에 EduTech Reviews의 specialists, 이 EduTech Review의 전문가들이 assess 8 토익 스터디 앱스 8개의 토익 스터디 앱을 평가합니다. Outlining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each. 각 앱의 장점과 한계, 제한, 한계를 아웃라인해서 설명해 드리죠. The apps are also assigned numerical ratings. 자, also 들어간 문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앱들은 또한 번호로 하는 그런 등급, 숫자상의 등급을 배정받습니다. So readers can easily compare them. So that 구문이에요. 이게 so가 so that과 똑같아요. So that can. 독자들이 이 앱들을 결국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점수로 이거 몇 점, 저거 몇 점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With categories, 그 범주가 ranging from excellent to needs improvement. 뛰어남에서부터 개선이 필요함에 이르기까지 이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왜 매겨놨어요? 이 독자들이 이걸 잘 그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게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리뷰의 어떤 특징이 바로 앱들을 이제 비교하는 데 도움을 주냐? C번이죠. Numerical scores that show the rankings of the apps. 앱의 랭킹을 보여주는 그 숫자로 제공되는 스코어예요. 바로 C번이 여기서 정답임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다 푼 거예요. 마지막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 때는 읽지 마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연습은 한 문장 한 문장 다 소중하니까. The goal of the review, 그 리뷰의 목적은 is to help learners, 학습자들이 select the most suitable mobile application, 모바일 앱이죠 결국. 가장 적절한 모바일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For improving their TOEIC performance, 그들의 TOEIC 수행 능력을 점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 149에서 151 함께 들어볼까요?
1: EduTech Review Intensive TOEIC Study Apps. After collecting feedback from readers through a survey conducted 6 weeks ago, the editorial team of EduTech Review decided to analyze the most widely used intensive TOEIC preparation apps currently available for smartphones. All the learning apps included in our evaluation have been available for at least 4 years, except for Brightpath Learning's ScoreMax TOEIC app. Nevertheless, we chose to review ScoreMax because its recent launch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urthermore,

0: Brightpath Learning has previously released several well-regarded digital study tools, and ScoreMax builds upon those earlier products. In this issue, EduTech Review specialists assessed 8 TOEIC study apps, outlining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each. The apps are also assigned numerical ratings, so readers can easily compare them, with categories ranging from excellent to needs improvement. The goal of the review is to help learners select the most suitable mobile application for improving their TOEIC performance.
1: 여러분, 내일도 토익 시험이죠? 5월 10일과 5월 31일에 5월 토익이 있어요. 저는 둘 다 풍문 고등학교에서 봅니다. 같이 시험 보시는 분은 함께 참여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4, 5월 김대균 토익킹 토익 만점 강의 노트 계속하고 있죠. 우리 is yet to, has yet to 지난 시간에 했고 not yet, yet이 중요해요. The report is not yet ready. 아직 그 보고서가 준비 안 됐습니다. I haven't finished the last task yet. 아직 그 마지막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어요. Not yet. 알죠? Have you submitted it? Not yet. 제출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Not yet을 함께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집합적 표현 정리를 우리가 해봤죠. A number of employees are absent today. 이럴 때는 a number of 복수명사고 복수주어여서 are가 맞습니다. A variety of products are available. 다양한 제품들이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a range of options are offered. 다양한 그런 옵션들이 제공된다. 이 are 자리에 is 쓰면 큰일 나요. 알았죠? 진짜 주어가 복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the number of는 단수 취급한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buying his child a gift for Children's Day.
1: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관련한 선물 고민이었죠? 가보겠습니다.
0: Okay.
1: 어린이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7살짜리 우리 딸이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자, 아이들의 날이 겨우 하루 떨어져 있어.
0: Children's Day is only a day away.
1: 그리고 난 여전히 감이 없어.
0: And I still have no clue.
1: 무엇을 내 7살짜리가 원하는지.
0: What my 7-year-old wants. Children's Day is only a day away, and I still have no clue what my 7-year-old wants.
1: 네, have no clue는 have no idea랑 비슷하게 전혀 모르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죠, 그렇죠?
0: That's right.
1: 그리고 물론 이제 my 7-year-old daughter이라고 써도 되지만 daughter 빼도 그냥 7살짜리 아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0: yeah,
1: 그렇죠?
0: That's right.
1: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하루는 공주가 되고 싶어 하다가 다음 날엔 우주 비행사가 되려고 훈련을 하네. 자, 하루는 그녀는 공주가 되고 싶어 해.
0: One day she wants to be a princess.
1: 그리고 그 다음 날
0: And the next day
1: 그녀는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어.
0: She's training to be an astronaut. One day she wants to be a princess and the next day she's training to be an astronaut.
1: 네. So one day 한 다음에 문장 쓰고 and the next day 문장 쓰게 되면 이때 이랬다가 저때 저랬다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0: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써도 될 것 같아요.
1: 갈 때 같은 느낌.
0: One day she's nice, the next day she's mean.
1: 자, 세 번째는요. 아내랑 내가 맞벌이라 요즘 아이들 유행을 잘 몰라. 자, 내 아내와 내가 둘 다 풀타임으로 일해서
0: Since my wife and I both work full-time
1: 우린 약간 접촉에서 벗어나 있어.
0: We're a bit out of touch
1: 무엇에 아이들이 빠져 있는지에 대해
0: With what kids are into
1: 요즘에
0: These days, since my wife and I both work full-time, we're a bit out of touch with what kids are into these days.
1: Is out of touch가 어떤 뜻이었죠, 느낌이?
0: It means that you don't know what the current trends are.
1: 요즘 유행을 잘 모르는 거네요.
0: Yeah.
1: 진짜 현실과의 터치가 떨어져 있다.
0: Yes,
1: right.
0: That's right.
1: okay. 자, 그리고요, 여기 what kids are into라고 돼 있는데 I'm into something이라고 하면 어디 인가에 빠져 있다, 심취해 있다, 뭐 너무 좋아한다 정도 뜻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Alright. 자,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문장은요.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Children's Day is only a day away, and I still have no clue what my 7-year-old wants. One day she wants to be a princess, and the next day she's training to be an astronaut. Since my wife and I both work full-time, We're a bit out of touch with what kids are into these days. Every toy lasts about a week before it ends up on some resale app. At this point, I'm just investing in curiosity and hoping something sticks. Hashtag Children's Day.
0: On Tuesday, we take a look into the moment where the dad gives the gift to the daughter.
1: 맞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받고 뭔가 퉁명스러운 딸이었어요. 자, 가봅니다. 우리 딸 주려고 아빠가 뭘 샀게? 마유 바비 인형. 이거 사려고 동네를 싹 다 뒤졌어. 자, 추측해봐.
0: Yes.
1: 뭘 내가 샀는지 널 위해.
0: What I got for you.
1: The Mayu Barbie.
0: The Mayu Barbie.
1: 난 그 전체의 이웃 동네를 찾아다녔어.
0: I searched the whole neighborhood.
1: 그걸 위해.
0: For it. Guess what I got for you. The Mayu Barbie. I searched the whole neighborhood for it.
1: 네, 여기서 지금 보면 search 했다라고 하는 거 자료만이 아니라 실제로 뒤져봤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0: Yes, that's right.
1: Right.
0: Yeah, we use it a lot nowadays for things online.
1: Right.
0: But you can use it for, you know, actually like looking for something.
1: 아,
0: right?
1: 실제로 찾아다니는 것도 된다라는 거였고요. 아, 여기서 whole neighborhood이라고 했는데 entire 써도 괜찮을까요?
0: Absolutely. The entire neighborhood도
1: 네.
0: 좋습니다.
1: 전체 여기저기 다 다녔다. 결국에는 이제 파는 곳을 찾아다녔겠죠, 그렇죠?
0: Yeah.
1: 자, 두 번째는요. 아빠, 요즘 누가 이런 걸 가지고 놀아요? 이거 굉장히 슬픈 문장이죠. 자, 아빠.
0: Dad.
1: 누가 심지어 놀아요?
0: Who even plays
1: 이것과
0: with this
1: 더 이상
0: anymore? Dad, who even plays with this anymore?
1: I do. 자, 여기서 play with는 사람과 아이들이 논다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장난감 등을 가지고 논다, 물건 가지고 논다라고 할 때

0: 표현을 쓸 수가 있었죠.
1: That's right. Play with their toys.
0: 음흠. 그리고 어떤 기계를 조작하는 거, 대충 조작해보는 것도 mm-hmm. play with가 되겠습니다.
1: For example, you get a new phone. Mm-hmm. Right? 처음에 너무 신기하잖아요.
0: 다 눌러보는
1: so
0: 거죠.
1: So you play with the phone.
0: Yeah.
1: Yeah.
0: 자, 세 번째 문장은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인 줄 알았는데 봐, 옷도 갈아입힐 수 있어. 자, 난 생각했어.
1: I thought.
0: 그게 너의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라고.
1: It was your favorite doll.
0: 봐, 그녀는 심지어 옷들을 바꿀 수 있어.
1: Look, she can even change outfits. I thought it was your favorite doll. Look, she can even change outfits.
0: 네. 여기서 even을 넣음으로써 심지어 이것도 된다. 그러면서 extra features를 뭐 어떻게든 어필하려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오, 좋아요. 그래서 right? 이런 단어는 약간 광고에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Yeah. 옷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1: It can even transform into a dinosaur.
0: 오, 그렇죠. So even do 하게 되면은 뭔가 심지어 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손형작, 입형작 해보세요.
1: Let's take a listen.
2: Guess what I got for you? The Mayu Barbie. I searched the whole neighborhood for it.
3: Dad, who even plays with this anymore?
2: I thought it was your favorite doll. Look, she can even change outfits.
3: It's so last year. It's like bringing a flip phone to school.
2: I thought you'd be excited.
3: Aw, now you're putting me on a guilt trip.
1: And on Wednesday, we wrote a letter to our mom for Parents' Day.
0: 네, 어버이날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먼저 버전이 있고 또 아버지 버전도 있었죠.
1: Mm-hmm.
0: 자, 가보겠습니다. 엄마에게 항상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자, 엄마에게.
1: Dear Mom.
0: 전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1: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0: 항상 거기에 있어준 것에 대해.
1: For always being there.
0: 절 위해.
1: For me. Dear Mom,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0: 네. 자, thank you for doing something. 전형적으로 이제 나온 케이스죠. ING 해준 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being there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 그러니까 being there이라는 게 어디 있다는 얘기인가요?
1: It means that they're always in reach, like always there when they need help, right?
0: 아.
1: 약간 근처에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왠지 우리말에서는 거기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하면 도대체 거기가 어디야 싶은데 영어에서는 약간 being there for me 이러면
1: yeah.
0: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쉽게 연락이 될 수 있는 곳 한번 이런 내 주위에 내
1: yeah.
0: 근처에 그러니까 my 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being there가
1: yeah that's right
0: 아,
1: yeah.
0: Okay.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실수하고 힘들게 배워야 했을 때도 제 곁에 있어주셨죠 자, 당신은 제 곁에 서 있었어요.
1: You stood by me.
0: 심지어 제가 실수들을 했을 때도.
1: Even when I made mistakes.
0: 그리고 힘든 방식으로 배워야만 했을 때도.
1: And had to learn the hard way. You stood by me even when I made mistakes and had to learn the hard way.
0: 네.
1: 여기서도 비슷하게 stand by me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근처에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0: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있어준 거랑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learn the hard way. 이렇게 한 거는 진짜 어렵게 힘들게 배웠다. 그래서 정말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배웠다.
1: yeah.
0: 그러니까 말썽을 부렸다라는 uh-huh. 느낌이 되겠죠.
1: Yeah.
0: 그랬을 때도 같이 있어주셨어요. 했고요. 뒤돌아보니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자, 뒤돌아보니
1: Looking back
0: 전 볼 수 있어요.
1: I can see
0: 얼마나 많이 당신이 희생했는지
1: How much you sacrificed
0: 우리의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1: To keep our family
0: 함께인 상태로
1: Together Looking back, I can see how much you sacrificed to keep our family together.
0: 네. So, keep something together 이라고 하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준다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1: 네, 이거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죠.
0: Okay.
1: Keep our team together, 오. right? Keep the...
0: 이런 건 어떨까요? Keep your, 예를 들어서 keep your feet together. 이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1: yeah.
0: 이게 모으고 있으라는 uh-huh.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1: That's a good one. Keep your feet together. 뭐 keep your hands together. 뭔가 동작 같은 거 할 때요.
0: Okay.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형용할 때도 가능하겠습니다.
1: Yeah.
0: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letter one more time.
2: Dear Mom,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ll

0: always being there for me. You stood by me even when I made mistakes and had to learn the hard way. Looking back, I can see how much you sacrificed to keep our family together. We don't always see eye to eye, but I know everything you've done came from love. No matter how old I get, I'll always need you in my corner.
1: And on Thursday, we wrote a letter to our dad.
2: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소리내 말하는 게 약간 어색하지만 사실이에요. 자, 아빠에게.
1: Dear Dad.
2: 전 당신을 사랑해요.
1: I love you.
2: 그건 약간 어색하게 느껴져요.
1: It feels a little awkward.
2: 그걸 소리내어 말하는 게.
1: To say that out loud.
2: 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1: But it's true. Dear Dad, I love you. It feels a little awkward to say that out loud. But it's true.
2: 네.
1: 선생님, 저희가 out loud를 배웠는데 이거는 정말 큰 소리로 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2: 그렇죠. out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뿜어내라는 얘기니까
1: 네.
2: 우리가 가끔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흥흥흥 거린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리를 내어 말하다라고 할 때 speak out loud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1: Yes.
2: 자, 두 번째는요. 제가 말썽을 피울 때에도 아빠는 늘 절 위에 나타나 주셨죠. 뭔가 약간 hero 같은 느낌. 당신은 나타났어요, 절 위에.
1: You showed up for me.
2: 다시 그리고 다시.
1: Again and again.
2: 심지어 제가 말썽쟁이가 되고 있을 때에도.
1: Even when I was being a troublemaker, you showed up for me again and again. Even when I was being a troublemaker.
2: 네.
1: 네, 말썽쟁이는 troublemaker라고 흔히 말합니다.
2: 그렇죠.
1: 이거는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입니다.
2: 맞아요. 그리고 쌤 여기 again and again. 이게 약간 강조인가요?
1: 맞아요. 영어로도 똑같은 단어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더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2: Do it again and again.
1: Right. 아, 이번에도 비슷한 네. 표현 뭐 day after day.
2: Right, right.
1: 배웠잖아요.
2: 두 번 나오면 당연히 강조가 되겠네요.
1: 맞아요.
2: 오케이. 자, 다음은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날마다 긴 시간을 일하셨어요. 자, 당신은 오랜 시간들을 일했어요.
1: You worked long hours.
2: 날마다
1: day after day.
2: 끝들을 만나게 만들려고 노력하며.
1: Trying to make ends meet. You worked long hours day after day trying to make ends meet.
2: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every day보다 day after day가 뭔가 그냥 날마다 하루 끝나고 또 하루 더 하루 끝나고 또 하루 더
2: 진짜 every day보다 훨씬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네요.
1: 네,
2: 힘드셨죠? 라는 것을 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letter one more time.
0: Dear Dad, I love you. It feels a little awkward to say that out loud, but it's true. You showed up for me again and again, even when I was being a troublemaker. You worked long hours day after day, trying to make ends meet. Now that I'm a husband and a father myself, I think I finally understand what you went through. Thank you for not giving up on me. I'm so proud to call you my dad.
1: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a father and a daughter.
2: 맞습니다. 어버이날 딸하고 아버지 사이의 대화였죠. 식사 와중입니다.
1: 네.
2: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아빠. 바쁘신 거 알아요. 자, 고마워요.
1: Thanks.
2: 시간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오늘 아빠.
1: For making time today, Dad.
2: 전 알아요.
1: I know.
2: 당신이 바빠온 상태인걸.
1: You've been busy. Thanks for making time today, Dad. I know you've been busy.
2: 네.
1: 뭔가 특히나 바쁜데 시간을 내는 거는 make time입니다.
2: 아, 맞습니다. 뭐 make time. 그리고 심지어 정말 쥐어짜서 시간을 내는 거는 find time도 가능하겠죠.
1: 네, 그렇죠? 맞아요.
2: So, thanks for making time today. 근데 아빠한테 thanks라고 쓴다고 이게 rude한 건가요?
1: No. Oh, not at all. Yeah. I mean, English in general is much more casual than the Korean language,
2: yes.
1: I would say. So even for older people, you don't have to say thank you. You can say thanks.
2: 아, okay. So thanks라고 쓴다고 해서 그게 꼭 뭐 무례하거나 뭐 버릇없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1: 아니에요.
2: 그렇죠? Okay. So I know you've been busy. So 여기서는 You were가 아니라 you have been busy. 이기 때문에 과거에 busy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바쁜 상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해줬고요. 두 번째로 아, 물론 내야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밀린 대화를 나누는 게

0: 매일 있는 일은 아니잖니. 자, 물론.
1: Of course.
0: 매일이 아니잖아.
1: It's not every day.
0: 우리가 앉게 되는 건.
1: We get to sit down.
0: 그리고 따라잡게 되는 건 이렇게.
1: And catch up like this. Of course, it's not every day we get to sit down and catch up like this.
0: 자, 세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아빠, 저 어렸을 때 어땠어요? 다루기 힘든 아이였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아빠, 무엇 같았어요, 저는?
1: Dad, what was I like?
0: 제가 어렸을 때
1: When I was little
0: 전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1: Was I a handful? Dad, what was I like when I was little? Was I a handful?
0: 네, 여기서 여러분들 What was I like?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땠어요? 그러면 How was I? 이럴 수도 있는데 How was I? 그러면 뭔가 일회성으로 한 거에 대해서 저 어땠어요 방금? 춤 잘 췄어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 정말 그러네요.
0: Right?
1: How was my dance? How was I in that music video?
0: Yeah, sounds like a one-time thing.
1: Yeah.
0: 근데 What was I like?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generally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게 되는 것 같은 거죠. 그쵸?
1: 맞아요. 아이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What was I like when I was a baby?
0: Yeah. Okay.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Thanks for making time today, Dad. I know you've been busy.
3: Of course. It's not every day we get to sit down and catch up like this.
2: Dad, what was I like when I was little? Was I a handful?
3: Well, you kept me on my toes for sure, but you were always my little shadow.
2: I was so happy whenever you came home from work and put me on your shoulders.
1: All right, that's it for today.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재 앞부분에 보시면요. 거기에 저의 Hello from Master Eugene이라고 해서 저의 인사말도 들어가 있고요.
1: 네.
0: 거기에 보시면 우리 또 톡방, 단체방에서 뭔가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또 스터디 방이 있으니까요.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Yes, be sure to make use of that. All right, we'll see you on Monday. Bye-bye.
0: Bye.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귀가 트이는 영어.
6: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7: I'm Peter Bint, and we'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n particular. And it's great for you to open up your books for our weekly review because we do a bit of fill in the blanks together as well as go over the key phrases from every weekday edition.
6: Mm-hmm. 자, 이번 주에 썼던 다섯 개 기사를 다시 들어보고 요약문도 만들어보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기사는 이제 아마존이 월마트의 연매출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기사였는데 기본적으로 이 전자상 거래만 한 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쪽의 사업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expansion beyond online reach.

0: Nike's move toward direct sales reduced its retail presence, opening up shelf space that competitors quickly filled. New Balance capitalized on the moment with new strategies that helped it capture additional market share. Fashion trends further boosted momentum as retro-style dad shoes from the 1990s gained popularity with younger shoppers. Partnerships with athletes such as Shohei Ohtani, Coco Gauff, and Josh Allen also strengthened its performance footwear appeal. Looking ahead, New Balance plans to expand products and open more stores while adapting its distribution strategy.
1: 자, 두 개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약문 첫 번째, New Balance.
2: New Balance sales surged as the brand gained market share from rivals like Nike.
1: 자, 급등했다라는 단어 surged. ED까지 붙여서 surged가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야 되고요.
2: And the second word, libretto 가지고 있는 rivals, S까지.
1: Gained market share from rivals like Nike. 거기 rivals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2: Retro fashion trends and athlete partnerships help drive strong global demand for its sneakers.
1: Athlete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partnerships 복수 형태의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타니 선수와 맺은 광고 모델 계약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2: Yeah, and the second word 운동화를 뜻하는 sneakers도 S까지.
1: 그렇죠. Sneakers. 영국에선 trainers.
2: Trainers.
1: 라고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2: 오, 기억 네. 잘하시네요.
1: 아, 저는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수요일 기사로 가겠습니다. The Weeknd라고 해서 지금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한 분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죠. 작년도 뭐 수입이 뭐 모든 가수 중에 거의 1위를 했을 정도로
2: 그쵸.
1: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어를 했는데 이 투어 자체가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So surpassed $1 billion in revenue. 작년에 했었던 투어입니다, 이거.
2: His global After Hours Till Dawn tour surpassed $1 billion in revenue, becoming the highest grossing tour by a male solo artist.
1: 근데 이제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좀 익명으로 온라인상에 곡을 공개하면서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So released songs anonymously online, okay?
2: He first released songs anonymously online and later realized his music was gaining attention when co-workers played his tracks.
1: 그렇죠. 그래서 익명으로 이렇게 곡을 하나 둘씩 공개하다 보니까 유명세를 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큰 레코드 음반사와 계약을 하는 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두 문장 잘 염두에 두시고 전체 기사 내용을 그러면 집중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0: The Weeknd's journey to one of music's highest earners.
3: Abel Tesfaye, known as The Weeknd, reached a major milestone in 2025 with estimated earnings of $298 million. His global After Hours Till Dawn tour surpassed $1 billion in revenue, becoming the highest-grossing tour by a male solo artist. The achievement placed him ahead of performers such as Taylor Swift, Beyoncé, and Coldplay in annual income. The success contrasts with Tesfaye's difficult early years before fame. As a teenager in Toronto, he left school and home, struggled financially, and worked at American Apparel while creating music on the side. He first released songs anonymously online and later realized his music was gaining attention when coworkers played his tracks. His breakthrough came with the 2011 mixtape House of Balloons, which led to wider recognition and a deal with Republic Records. The story highlights the risks and rewards of leaving stable work to pursue a passion project. Business leaders say such drastic choices require both financial preparation and confidence.
1: 자, 요약문 1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2: The Weeknd earned $298 million in 2025 after his record-breaking global tour.
1: 기록을 경신한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는 record, 그 다음에 hyphen. Breaking, 이게 한 단어죠? Record breaking.
2: Mm-hmm. And the second word to mean tour in Korean, tour.
1: 그렇죠, global tour. 이렇게 해서 두 단어 넣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요약문의 빈칸 채워보세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His journey began with humble beginnings, working retail while pursuing music.
1: 우리 그 소박한 그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런 말 많이

0: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쓰는 영어 단어가 humble입니다. 네. 네. 첫 번째 단어는 with humble beginnings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1: And the second one while pursuing music.
0: 그렇죠. 뭔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추구하면서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목요일 기사는 AI 기업들이 자사의 AI 챗봇을 좀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역할은 그런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보여주면서 복잡한 기술을 좀 설명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Explain Complex Technologies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자, 볼게요.
1: The strategy reflects rising marketing spending as AI companies compete to attract users and explain complex technologies.
0: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AI 기업들 입장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면서 여기 이제 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AI 기업들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는 그런 테크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have built partnerships with AI companies.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Tech creators have built partnerships with AI companies by sharing educational content with large online audiences.
0: Okay. 자, 전체 기사 내용을 그럼 다시 한번 집중해서

0: 가장 중요한 단어죠. Collectibles. 이런 수집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야 되고요.
1: And in the second one, investment risks.
0: 그렇죠. 뭔가 이런 수집품들이 투자 자산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선 경고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다섯 개 기사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요약도 해봤습니다. 자,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주말 쉬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Yep, thanks for tuning in today. Great job, everyone. Goodbye.
0: Have a great weekend, everyone.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 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Thanks for joining us, everyone.
2: 자, 매주 토요일은 이번 주에 있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는 그런 복습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통한기 문장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월요일 그 주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어린이집을 이제 아이가 졸업을 하는데 하필이면 졸업사진 찍기 바로 직전에 네. 눈을 부딪혀서 이렇게 막 멍이 들었거든요.
0: 맞아요.
2: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선생님이 그걸 다 이렇게 포토샵으로 지워주신 걸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라고 네. 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좋은 표현들 다시 만나볼게요.
3: Touching graduation photo. I have a playful three-year-old son. Last week, while he was playing around with his dad, he took a hard fall and hit his face. As time passed, both of his eyes became badly bruised, like a raccoon's. Unfortunately, his daycare had scheduled their graduation photo shoot right around that time. I thought he would have to take his very first graduation photo with a badly bruised face. As a mom, it was really upsetting and discouraging. But I was deeply moved when I received his graduation photo today. His teacher had carefully photoshopped the photo and removed all the bruises. Thanks to the teacher's thoughtfulness and understanding, my son and I were able to spend a happy weekend filled with warmth.
2: 자, 여기서 저는 이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그 넘어졌을 때 과강 혹은 뭐 쿵 하고 세게 넘어졌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예요. 예, 배웠었죠. Take a hard fall. 기억나시죠? 문장에서 다시 한번.
0: Last week, he took a hard fall and hit his face.
2: 그렇죠. 아이가 쿵 하고 넘어지면서 얼굴을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오케이? 나 출근길에 심하게 좀 넘어졌다.
0: I took a hard fall on my way to work.
2: 뭐 급하게 오다가 머리 yeah. 걸려서 넘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럴 때 쓰는 take a hard fall. 그 다음에

0: 외국의 정말 첫 번째 뭐 경험이라는 얘기를 할때 very를 강조어로 쓰는 거예요. Someone's very first 뭐뭐뭐.
1: I thought he would have to take his very first graduation photo with a bruised face.
0: 인생의 정말 첫 번째 졸업사진이라는 의미로 his very first graduation photo 이렇게 쓴 표현이었죠. 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러닝을 하는 건 정말 나 태어나서 처음이다. 그럴 때
1: It was my very first time running with other people.
0: 그렇죠. very가 있어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런 어감으로. 자, 그다음에 사진에 뭔가 좀 티가 나다 그런 어감으로 show up in the photo입니다.
1: Oh no, did it show up in the photo?
0: 사진에 그게 좀 보이니? 이런 어감으로 show up이란 건 등장하다, 드러나다라는 얘기니까 그게 이제 티가 나다라는 어감으로 보셔도 되겠죠. 자, 분위기가 사진에 충분히 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할 때도
1: The atmosphere doesn't really show up in the
0: 그렇죠.
1: photo.
0: 거긴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사진엔 그게 다 표현이 안
1: 아쉬울 때
0: 되네.
1: 많죠.
0: 여기 atmosphere라든가 뭐 요즘 또 많이 쓰는 그 vibe란 단어 있잖아요. 뭐 바이브 코딩할 때그 vibe인데 그것도 약간 분위기라는 의미를 많이 쓰죠.
1: 네.
0: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사진에 다 담기진 않았네. The vibe doesn't really show up in the photo 해도 될것 같고요. 자,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사진에 다 보인다 그럴 때는요.
1: Every detail shows up in the photo.
0: Every detail shows up in the photo. 좋습니다. Moving on to Tuesday.
1: Yes, on Tuesday we talked about a grade school student who had just started to play the violin, imagining that it would be so
0: 그러니까요.
1: easy to play. But then again, oh my goodness, 시작을 딱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0: 처음엔 잘안 돼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1: 맞아요.
0: 연습 많이 해서 또 잘하니까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서 너무
1: 네.
0: 좋았다. 그래서 좋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까요?
2: From screeches to melodies. I am a grade school student. I've recently gotten really into the violin. I started learning it at first because it looked elegant and easy to play, and I didn't think much of it. But when I actually tried it, it was much harder than I expected. I wanted to play beautiful songs right away, so I started moving the bow. But instead of a lovely melody, all that came out was a strange, scratchy sound. I often got frustrated because things didn't go the way I wanted. Finally, I played a difficult part correctly, and my teacher heaped praise on me. I felt like I was on top of the world. My dad wakes up early to study English with Ipteyang and work toward his goals. I want to follow his example and keep practicing without giving up. Someday, I hope to become a great violinist who can move people with my music.
0: 자, 첫 번째 표현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할때 don't think much of it 이렇게 콜로케이션 쓰거든요.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I didn't think much of it when I first started.
0: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다. 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럴 때 쓰시면 돼요. 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길래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1: I didn't think much of it because nobody said anything.
0: 몸의 증상 이런 거할 때도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표현으로요. 예를 들어, 뭐 어디가 살짝 아팠는데, 아, 뭐, 그 심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다면?
1: The symptoms weren't bad, so I didn't think much of it.
0: 근데 막 2주, 3주 가요. 그럼 이제 좀 병원 가봐야 되죠. 예.
1: 그럼요.
0: 그래서, the symptoms weren't bad, so I didn't think much of it. 이렇게. 이럴 때 쓰기 딱 좋습니다. 그 문장 별표 쳐놓으세요. 증상 관련해서도 많이 쓰니까. 자,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다. Go the way one wants. 문장에 넣어볼게요.
1: I often got frustrated because things didn't go the way I wanted.
0: 여기서 go는 어디 가다가 아니라 진행되다의 의미죠. How's it going과 비슷해요. 그렇게 인사말로 물어보면 뭐 어떻게 가냐가 아니라 뭐잘 돼? 뭐 일은 잘 되고 있어? 이럴 때 쓰는 게
1: 네.
0: going이잖아요. 그때도 이제 진행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 Things rarely go the way I want.
0: 생각한 대로 잘안될때
1: Oh,
0: 이
1: no.
0: 표현 쓰시면 돼요. Things rarely go the way I want. 좋습니다. 아이 키울 때 그런 생각 들때 있지 않나요? 네. 오케이. Keep going until. 자, 뭐뭐 할 때까지 꾸준히 하다. 오케이?
1: I'm going to keep going until I can play really well.
0: 잘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담아주셨잖아요. 모두 만족할 때까지 나는 꾸준히 좀 해볼 예정이다.

0: I will keep going until everyone is satisfied.
1: Until everyone is satisfied. 좋습니다. 자, 수요일 주제 만나볼게요. 가족들이 전부 지금 이렇게 좀 따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Mm-hmm. 뭐 남편과 본인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딸은 지금 텍사스에, 뭐 아드님은 뉴욕에,
0: 네.
1: 이렇게 다 학교 다니고 직장 이렇게 잡고 해서 살고 있는데 보고 싶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매일 이렇게 전화를 해도 자주 이렇게 화상 통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러면서 언젠가 태어날 손주들 때문에 입체형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영어로 들어볼게요.
2: Long distance family. Our family lives far apart. My husband and I live in Korea. Our daughter lives in Texas, and our son lives in New York. 20 years ago, my husband was assigned to the U.S. by his company. Both of our children stayed there, graduated from college, and built their lives there. Life as a couple without the kids is more relaxed and comfortable. But we're also sad that we can't be nearby to watch over them. Still, thanks to technology these days, we make video calls every day to keep up with each other and stay connected. Our daughter likes to share moments from her daily life in a fun way. Our son is more reserved, but he still makes sure to call us at least once a week. I study English every day with Ipteyong so that one day I'll be able to speak fluently with my future grandchildren. Even though we're a long-distance family, I feel grateful and consider myself a happy person.
1: 자, 예전에는 뭐 전화 통화하고 했던 그런 시절인데 지금은 뭐 거의 화상 통화가 일상화됐잖아요. 자, 기술 덕분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죠. So thanks to technology. 이걸 아예 관용구처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0: Thanks to technology these days, we can make video calls every day.
1: 그렇죠. 그 뒤에다 these days까지 붙여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기술 덕분에 그건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0: That's no longer a big problem, thanks to technology.
1: 자, 기술이 좋아져서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를 또 할 수 있다.
0: Thanks to technology, we can talk whenever we want.
1: Without worrying about paying too much.
0: Right.
1: Now. 왜냐하면 yeah. 전화 통화도 요즘 인터넷 전화가 되다 보니까 해외 나가서 걱정 없이 그냥 통화하잖아요.
0: 그럼요.
1: 네. You can talk as long as you want.
0: Yeah.
1: 막 고민 상담을 해외 나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해외 나가서 고민 상담을 하지? 알고 보니까 전화가 무료예요. So thanks to technology, we can talk whenever we want and as long as we want, I think. 자, 그다음 서로 안부를 챙긴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자, keep up with라고 하는 구동사 이럴 때 쓰면 된다 했습니다. Each other 붙이면 돼요.
0: We make video calls to keep up with each other.
1: 그렇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화상통화를 한다. 서로 안부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0: There are many ways to keep up with each other.
1: Okay. 우리 둘 다 너무 바빠서 서로 안부를 챙기지 못한다.
0: We're both too busy to keep up with each other.
1: Okay. 자, 그 다음에 자녀분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그 미국 현지에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하고 있다. 그런 말 하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어로 어떻게 바꿨냐면 find steady work. 이 세 단어로 풀어드렸습니다.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0: They have found steady work there and are doing well.
1: 그렇죠. 안정적으로 잘 취업해서 잘 살고 있다. 그 얘기. 자, 우리 아이들이 아직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는 못했다. 그런다면요?
0: My kids haven't found steady work yet.
1: 난 안정적인 회사를 찾아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0: I am very grateful to have found steady work.
1: 거기 시제 보세요. Grateful to have found. 이렇게 완료 시제로 쓰시는 게 맞죠? So to have found steady work. 이미 찾은 거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목요일 사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0: 네. On Thursday we talked about our listener who really, really enjoys going to, you know, local restaurants that are very popular, ones where you have to stand in line for hours and hours, but said that it's definitely worth the wait.
1: Yeah. He said he doesn't mind waiting
0: doesn't mind
1: in line,
0: at all.
1: As long as he can actually get a taste of what they offer there.
0: Uh-huh.
1: 자, 줄 서는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참 묘미가 있다라고 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3: Waiting in line for restaurants. It's easy to come across TV programs that introduce popular restaurants these days. watching shows

0: Like that, I've developed a hobby of visiting famous local eateries myself. I make it a priority to visit restaurants run by chefs who appeared on those programs. But right after a restaurant is featured on TV, they get so crowded that it's hard to score a table. Reservations are fully booked for a month. Even if you do get there, you usually have to wait at least 30 minutes, and sometimes up to 3 hours. There's no guarantee of when you'll get in. Still, I think that a bit of patience is required to really enjoy the food. When I finally finish the meal and walk out, I feel a sense of satisfaction that I got to try it myself.
1: 자, 이제 지역마다 유명한 식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식당을 레스토랑트라고 음식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eatery라는 말도 있습니다. 먹는 장소라는 뜻인데 이것도 식당의 의미로 쓰이죠. 자, famous local eatery.
2: I've developed a hobby of visiting famous local eateries.
1: 여행 내내 맛집 찾아다녔다. 뭐 맛집 투어한다고 하잖아요.
2: 음? We spent the entire trip visiting famous local eateries.
1: 이 뭐 여행의 묘미가 먹는 거고 요즘엔 뭐 맛집 찾기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네. AI가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어디 식당 갈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다녔다면 이 문장 쓰시면 되겠죠. We spent the entire trip visiting famous local eateries.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어렵사리 테이블을 구하다? 뭐 이런 의미로 score 자체 이 동사네 어렵게 구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score a table.
2: They got so crowded that it's hard to score a table.
1: 어디 소개되면
2: They get so crowded that it's hard to score a table.
1: 일단 어디 매체나 뭐 이런 데 소개가 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2: 네.
1: 테이블 구하기 어렵다.
2: Uh-huh.
1: 한동안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앱을 사용해서 음식점의 어떤 자리를 확보했다.
2: We scored a table using an app.
1: 점심시간에는 자리 확보하기가 더 쉽다.
2: It's easier to score a table at lunchtime.
1: Than maybe dinner time?
2: Yeah.
1: 저녁 때는 사람 많은데 점심 때는 괜찮아. 그럴 때 쓰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번에 알 수 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영어 표현 쓰세요? Can tell right away. 여기 tell은 식별하다의 의미예요. 말하다가 아니라.
2: I could tell right away why it's so popular.
1: 아, 여기 이래서 인기 있구나. 이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자, 무엇이 문제였는지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2: I could tell right away what the problem was.
1: 그렇죠. 그래서 문제 파악이 바로 됐다는 의미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Moving on to Friday.
2: Yes, yesterday we talked about the world of a pregnant woman.
1: 그렇죠.
2: Yeah, 네. what it's like, how it feels, and you know, some things that may be a bit of a challenge when you're 9 months pregnant.
1: 맞아요. 그래서 임산부로서의 어떤 느끼는 심정을 너무나 솔직하게 uh-huh.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영어 표현으로 다 바꿔봤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The world of...
1: So I wanted to enjoy the trip at a slower pace. Okay. 약간의 도전 혹은 좀 약간 좀 버겁다는 의미로 a bit of a challeng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 Crossing the street before the light changes has become a bit of a challenge.
1: 거기 음식점이 골목 안에 있어서 찾기가 제법 어려웠다. 그럴 때?
2: Finding the restaurant was a bit of a challenge.
1: 조금 헤맸다는 얘기죠. 반대로. Yeah. 자, 그 다음에 머지않은 coming up soon.
2: Your due date is coming up soon, right?
1: 이러면 출산 예정일 물어보는 거죠.
2: 네.
1: due date 자체니까. 머지않아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2: An important meeting is coming up soon.
1: 우리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다.
2: Our wedding anniversary is coming up soon.
1: 그렇죠. 날짜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2: 네.
1: 이럴 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만났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주말 쉬고 월요일에 또 찾아뵐게요.
2: Have an amazing weekend, everyone.
1: Bye.
2: Bye-bye.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0: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on this fine weekend.
0: 네, 주말이니까 리뷰 시간이죠.
1: That's right.
0: 네, 우리 복습해 볼 텐데 이번 주는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도 있어서 mm-hmm.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가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미국은 어버이날이 따로 없고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을 따로 기념한다고 했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Mother's Day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이래요. So the second Sunday of May. 그리고 Father's Day는 6월 셋째 주 일요일. So the third Sunday of June. 보통 우리 Mother's Day하고 Father's Day에는 특별히 하는 게 있어요.
1: Well, I mean, you spend the day with your mother or father. Mm-hmm. You give them some gifts sometimes. Mm-hmm. That's about it.
0: 아, 그렇군요. 저희는 어버이날에는 이렇게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mm-hmm. 그러한 tradition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Mother's Day에는 이제 꽃, 카네이션이나 이런 꽃들을 드리고 특히 이제 선물, 뭐 가족 외식 mm-hmm. 많이 하고 Father's Day는 좀 실용적인, something more practical, like
1: sure.
0: necktie, 아니면 뭐 취미생활, 허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바베큐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What did you do on Mother's Day or Father's Day with your parents?
1: Well, we usually had a little bit of a get-together. There mm-hmm. was cake.
0: Cake, and, 맛있죠.
1: We gave gifts.
0: Mm-hmm.
1: And that was it.
0: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어쨌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mm-hmm.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And you know what? I found out there is a Parents' Day.
1: What?
0: Parents' Day가 있긴 있대요. 7월 넷째 주 일요일이래요. So the fourth mm-hmm. Sunday of July. Technically there is, 근데 nobody really
1: nobody.
0: commemorates it.
1: Wow.
0: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엄마 아빠를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역할과 가치를 기리는 의미가 더 강한 그러한 공식적인 기념일이긴 한데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러한 날입니다.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뭐 Earth Day 아니면
1: oh, right.
0: 뭐
1: Not an official
0: 네네,
1: holiday.
0: 네네. 그런 official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버이날과 관련된 문화 포인트를 한번 봤고요. 이제는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start reviewing from Monday.
1: Okay, on Monday, our sentence was, I'm grateful for my family.
0: I'm grateful for my family. 라고 해서, 나는 우리 가족이 너무 고마워요. 라는 말이었죠. 자, I'm grateful for. 요 패턴도 기억나시죠? 뭐뭐가 고맙다, 누구누구가 고맙다.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먼저 앞부분 듣고 올까요?
2: I'm grateful for my family.
3: Yeah,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2: I'm grateful for my family.
3: Yeah,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0: 우리 가족이 너무 고마워.
1: I'm grateful for my family.
0: 자, 이 표현은 우리 방금 언급했던 그 표현이죠. 자, 이렇게 친구가 얘기했더니 다른 친구가 맞아, 너희 부모님이 정말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잖아.
1: Yeah,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0: 누가 supportive 하다고요?
1: Your parents, P-A-R-E-N-T-S.
0: S를 붙여야 부모 두 분 다 말한다고 했죠. Mm-hmm. Supportive, 이게 든든하게 지원하는 뭐 이런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이라고 했더니 친구가 또 뭐라고 대답하는지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2: They are.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3: You're so lucky.
2: They are.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3: You're so lucky.
0: 그렇지.
1: They are.
0: 네, 그들은 매우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지 라는 말을 very supportive 제외하고 생략하고 they are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힘든 시기에 나를 도와주셨어.
1: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0: 그쵸. They
1: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0: 맞아요. So helped. ED를 붙이면 되죠. Mm-hmm. Help에. 그래서 그들은 나를 힘든 시기에 도와주셨어 라고 했습니다. Through hard times가 어려운 시기를 뭐 통과하여 지나서 뭐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정말 좋겠다.
1: You're so lucky.
0: You're so
1: lucky. L-U-C-K-Y.
0: 그쵸. L-U-C-K-Y. 그래서 넌 너무 행운이야 라는 뜻이지만 부러울 때 쓰는 표현이라고도 했죠. You're so lucky.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끝났고요.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I'm grateful for my family.
3: Yeah, your parents are very supportive.
2: They are. They helped me through hard times.
3: You're so lucky.
0: All right, moving on to Tuesday.
1: Okay, on Tuesday we learned,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네, 당신 없이는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이었죠. 조금 긴 문장이긴 했고 I couldn't have, 여기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외워야 된다고 했죠. I couldn't have 뒤에는 PP, 과거 분사 형태가 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I couldn't have done this, 난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 해내기는 했지만 뭐뭐 없이는 할 수 없었다라는 뉘앙스라고 했죠. 그래서 당신 없이는 without you가 또 뒤에 붙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You did a great job.
3: Thank you.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2: You did a great job.
3: Thank you.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정말 잘했어요.
1: You did a great job.
0: Job 앞에는
1: great, G-R-E-A-T.
0: 네, you did a great job. 어가 들어가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고마워요. 당신 없이는 이걸 해낼 수 없었어요.
1: Thank you.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맞습니다.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요 문장이 오면 되겠죠.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까요?
2: No, it's all you.
3: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2: No, it's all you.
3: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0: 아니에요. 전부 당신이 한 거죠.
1: No, it's all you.
0: No, it's all you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1: all, A-L-L.
0: A-L-L. 전부 다 너야. 전부 다 당신이 한 거예요 라는 말이라고 했죠. 정말로 당신 같은 동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1: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0: 그쵸, seriously가 여기서는 정말로 라는 의미였고요.
1: 장난 아닙니다.
0: 그쵸, 네. 장난이 아니고 진지하게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당신 같은 동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1: I'm so thankful, T-H-A-N-K-F-U-L, to have you.
0: 뭐, thankful 대신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grateful 넣어도 mm-hmm. 상관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화요일 대화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0: You did a great job.
1: Thank you.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you.
0: No, it's all you.
1: Seriously, I'm so thankful to have you.
2: All right, let's move on to Wednesday.
3: Okay, Wednesday's expression was, I'm proud of you.
2: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라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그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가족이나 누구에게든 사용해 보시라고 했는데 하셨죠, 여러분? 네, 오늘도 꼭 해보세요. 자,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0: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1: That's amazing. I'm proud of you.
0: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1: That's amazing. I'm proud of you.
2: 드디어 프로젝트를 끝냈어.
3: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2: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그래서 빈칸에는?
3: Finished. F-I-N-I-S-H-E-D.
2: That's right. 그리고 finally가 드디어라는 뜻의 표현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단하다.
3: That's amazing.
2: Amazing은?
3: A-M-A-Z-I-N-G.
2: 그쵸. That's amazing. 대단하다 라는 말이었고요. 이어서 네가 자랑스러워 라고 했죠.
3: I'm proud of you.
2: I'm proud of you. 자, 요거는 우리가 이날 배웠던 표현이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0: Thank you. It wasn't easy.
1: I know. You did a great job.
0: Thank you. It wasn't easy.
1: I know. You did a great job.
2: 고마워.
3: Thank you.
2: 쉽진 않았어.
3: It wasn't easy.
2: 빈칸에는?
3: Wasn't, which is an abbreviation of was not. So it has an apostrophe. W-A-S-N apostrophe T.
2: Was not의 줄임 표현으로 O자리에 apostrophe, 현우리의심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wasn't 써주시면 되고요. 알아.
3: I know.
2: 정말 잘했어.
3: You did a great job.
2: 빈칸에는?
3: Did, D-I-D.
2: 네, 아까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 빈칸이 다른데 채워져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I'm proud of you가 들어간 대화도 다시 한번 봤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I finally finished the project.
1: That's amazing. I'm proud of you.
0: Thank you. It wasn't easy.
1: I know. You did a great job.
2: All right, let's move on to Thursday.
3: Moving on to Thursday. Thursday's expression was,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2: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두 번 들어간 그런 표현이었는데,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라는 뜻의 질문이었죠. 자, 이 질문이 들어간 대화를 그럼 또 들어볼게요. 먼저 앞부분 듣고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0: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1: I want to go to a cafe.
0: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1: I want to go to a cafe.
2: 오늘 뭐 하고 싶어?
3: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2: 네,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슬슬 나와야 합니다. 카페에 가고 싶어요.
3: I want to go to a cafe.
2: I want to go to a cafe. 빈칸에는
3: I want to go, T-O.
2: 그렇죠, to가 들어갑니다. 자, 뭐뭐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I want to 뭐뭐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0: That sounds like a plan. When do you want to go?
1: Let's go now.
0: That sounds like a plan. When do you want to go?
1: Let's go now.
2: 어, 좋은 생각이야.
3: That sounds like a plan.
2: 빈칸에는?
3: Plan, P-L-A-N.
2: 그쵸, plan. 이 들어가면 되고요. That sounds like a plan은 그건 계획처럼 들려이지만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갈까?
3: When do you want to go?
2: 그쵸, 빈칸에는?
3: When do you want to go? Y-O-U.
2: 네, 그리고 이 문장은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하고 약간 비슷한데 What이 when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언제 가자고 하나요? 지금 가요.
3: Let's go now.

0: 빈칸에는
1: Let's capital L-E-T apostrophe S.
0: 이것도 역시 줄임 표현이라 Let apostrophe S 이렇게 써줘야 되죠. 자, 목요일에 대화도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3: I want to go to a cafe.
2: That sounds like a plan. When do you want to go?
3: Let's go now.
0: All right, Friday, our last week, or our last day of the week.
1: Mm-hmm. Let's close out the week. Let's have some fun today.
0: 아, 즐겁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재미있게 보내요 라는 표현입니다. Let's have some fun today 였죠. 자, 그럼 역시 대화를 들어보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올게요.
2: Today is Parents' Day.
3: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2: Today is Parents' Day.
3: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0: 오늘 어버이날이야.
1: Today is Parents' Day.
0: 그쵸. Today
1: is IS.
0: Mm-hmm. IS가 들어가고요. Today is Parents' Day입니다. 자, Today is Parents' Day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랑 같이 박물관에 갈까라고 했죠.
1: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0: 어디에 간다고요?
1: Museum. M-U-S-E-U-M.
0: 네, 박물관이라는 표현이죠. Should we 뭐뭐는 우리 뭐뭐 할까라는 제안을 할 때 쓰는 질문이고요. Go to a museum. 박물관에 가다라는 표현이고요. With Ma and Pa는 엄마랑 아빠랑이라는 뜻인데 Mom and Dad라고 해도 되고요. Ma and Pa도 되고 With mother and father. 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까요? 네, 너무 공식적이라서 약간 royal family가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공주나 왕자가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They would love that.
3: I know, right? Let's have some fun today.
2: They would love that.
3: I know, right? Let's have some fun today.
0: 정말 좋아하시겠다.
1: They would love that.
0: They
1: would. Not W-O-O-D, W-O-U-L-D.
0: 그쵸. They would love that. 뭐뭐 하시겠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뭐 하겠다 할 때는 would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1: I know, right?
0: 빈칸에는?
1: No, K-N-O-W.
0: 그쵸, K-N-O-W. No로 발음되지만 K는 묵음이죠. 그리고 I know, right? 이걸 그냥 세트로 그렇지? 라는 뜻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오늘 재미있게 보내자.
1: Let's have some fun today.
0: Let's have some fun today. 네, 요것도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죠. 잘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번 쭉 들어볼까요?
2: Today is Parents' Day.
3: Should we go to a museum with Ma and Pa?
2: They would love that.
3: I know, right? Let's have some fun today.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내용들을 복습해봤는데요. 여러분, 얼마만큼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나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복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기에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뭐 전체 내용을 다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 생생 대화문이라고 해서 따로 대화문만 빼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들리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딕테이션 해보고 싶다. 그럼 그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1: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uch.
1: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So happy Saturday, everyone.
2: Happy review day.
1: Happy review day.
2: That's right.
1: 자, 정말 즐겁게 복습하시면 또 기분 좋죠, 뭐.
2: That's right.
1: 네.
2: Reviewing is always good to remember what you studied. Sometimes you forget. Sometimes we forget.
1: Right.
2: So it's a good reminder. Yes.
1: 근데 이제 forget까지는 안 했을 수도는 있는데
2: sure.
1: 문제는 뭐냐면 그 뭐 문제라기보다도 좀 어려운 부분은 이 말을 기억만 하지
2: right.
1: 실제 use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1: 근데 use가 또 별거 있나요? 많이 말해보는 연습을 또 평소에 하셔야 그런 순간이 딱 왔을 때 탁 그 말이 입에서
2: yes.
1: 놀라울 정도로 금방 나오더라는 거죠.
2: Now remember, we tell you this all the time. Practice loudly.
1: Yes.
2: Loudly and clearly.
1: Loudly and clearly.
2: Yes.
1: 자, 맑고 밝게라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또렷또렷하게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2: That's right.
1: 네, 자 함께하고 계신 교재 5화로 50쪽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Mm-hmm. Weekly Review라고 쓰인 거 보이시죠?
2: Yes.
1: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2: Mm-hmm.
1: 네, 자, 51쪽에서 시작합니다.
2: Yes.
1: 네, 월요일 4일에는요, 그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릴 때 얼마나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설레했는지를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2: Oh, yeah.
1: 네.
2: You know, the question was asked,
1: mm-hmm.
2: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1: 그렇습니다. Mm-hmm. 너 어렸을 때, 혹은 내가 어렸을 때, 혹은 뭐 돌이켜보니까 라고 어떤 식으로든 말문을 열 거 아니에요.
2: Right.
1: 자 그럴 때 너 어렸을 때 그랬니? 라는 뜻으로 물을 적에 When you were little 하고 묻는다는 거죠.
2: When you were little.
1: When you were little.
2: So we talked about this before. Little in our minds, it's elementary school.
1: 아, 초등학교, 초등학교 정도.
2: So little is almost always elementary school.
1: Okay. Yeah. 자,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그 정도의 연령대를 가리킬 적에는 younger 혹은 young이라고 쓴다고 하셨었죠?
2: Mm-hmm. That's right. 네. Generally young or younger.
1: 굳이 teenager라는 말을 쓰진 않나요?
2: 네, 구체적으로 그때 어땠니? 라는 질문이 뭐 있으면 그냥 You say, during my teenage years?
1: During my teenage
2: yeah.
1: years.
2: Or when I was a teenager?
1: When I was a teenager. 아,
2: yeah.
1: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10대였을 때, 뭐 이렇게 yes. 말할 적에 말이죠.
2: That's right.
1: 네, 여기서도 when you were a teenager, 네가 10대였을 때, 뭐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겠고요.
2: Sure.
1: 자, 중간 연결고리가 when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밖에도 어린이날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날 같이 느껴졌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자,
2: right.
1: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 나시나요? 자, 먼저 영어로 된 대화부터 들어보시죠.
2: Okay.
3: Did you like Children's Day when you were little?
4: Oh, I loved it. I counted the days every year.
3: Really? What made it so special?
4: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3: I get that. That feeling stays with you.
1: 네, 바로 이겁니다. 자, 그 it felt like the one day that was Just for me.
2: That was just for me.
1: 네.
2: Focus got just here.
1: Just for me.
2: 나만을 위한 네. holiday.
1: 그 웬만하면 이 just라는 단어가 힘을 그렇게 많이 못 받는 단어인데 I think I should just go ahead 하면은 I think right. I should just go ahead 이렇게 말하진
2: right.
1: 않잖아요.
2: It's usually very soft.
1: 그렇죠. Very soft and very weak. 근데 여기서는

0: just를 오히려 띄워서 강조하듯 말해야 된다는 거죠. Just for me. 오로지 나만을 위한 거다라고 하니까요.
1: 모든 오로지 only라는 맥락에서는 just를 네. 무조건 강조합니다.
0: 어.
1: I made this just for you.
0: Just for you.
1: This cake is just for you.
0: 아, 그러면 이 케이크 세 개 만들었는데
2: But so meaningful.
0: 네. So we would walk,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라고 했어요.
1: That's right. So he's, Jimin is talking about his mind is going back to the past.
0: Yes.
1: During his younger days. Oh, at the time, we would walk and talk and eat snacks on a bench.
0: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we would walk, talk, and eat 해서 we would라고 시작해야 되는 문장인데 mm-hmm. we would를 짧게 줄여서 그냥 we'd라고만 right. 합니다.
1: We'd walk.
0: We'd walk.
1: We'd talk.
0: 그렇죠. We'd talk. 근데 we'd talk 같이 발음할 경우에는 we'd 하고 하는 그 d 하고 talk의 t 하고 발음점이 같거든요. 입안에서 이제 그 혀 끝이 붙는 지점이. 그래서 그냥 we'd talk. 거의 뭐 we'd talk 이렇게 발음되지 않고 we'd talk 하고 한 번에 끝내게 됩니다. Right. 발음 자체를.
1: We'd talk.
0: We'd talk. 그렇죠. Mm-hmm. 자, 우리는 과거에 습관적으로 혹은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걸 말할 때 we'd 혹은 we would라고 시작한다고 했었죠.
1: That's right.
0: 네, 그래서 응용 문제 우리 2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곤 했어요.
1: We'd go home before dark.
0: We'd go home before dark. 서로 친구들하고 놀다가 혹은 어디 밖에 외출했다가도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됐었다라는 뜻으로 we would go home before dark. 뭐 지금이야 뭐 좀 더 어두워져도 조금 밖에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엔 안 그랬다라는 뜻으로 we would go home before dark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그땐 그랬다.
0: 그땐 그랬다. Yeah. Did you ever have a curfew at home?
1: Oh yeah, all the time. All the way through middle school. I had a curfew. Come home by 9 o'clock or come home by 8 o'clock. So I had a very early curfew. So my parents were so strict. I hated it so much.
0: 진짜? 아니 중학생이 또 밤 8시 넘어까지 밖에서 뭐해요?
1: I hated it at the time.
0: At the time.
1: But now I'm thankful.
0: As a parent yourself.
1: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어머니께서 가끔씩 방송을 들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0: 아 그럼요. 이렇게 올곧게 잘 크셨잖아요
1: no,
0: 선생님.
1: I'm kidding. I am actually 네. thankful.
0: 뭘 키링 가면 안 되지. 근데 curfew가요. 통금 시간을 통금 말하게 시간이죠. 되거든요. 네네. 네. curfew. 아 그렇구나.
1: Right.
0: 8시 통금 시간 있으셨구나.
1: I think it's safe and important to have a curfew.
0: Oh yes.
1: So children learn how to like follow rules. There are rules and regulations at home.
0: 아, 그럼요. 그거 걱정되잖아요.
1: Of course.
0: 네. 자, 이렇게 해서 5일 화요일 순서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제 53쪽으로 넘어갈까요? Mm-hmm. 수요일 6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1: Okay.
0: 여기서 이제 지민이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웃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1: Mm-hmm.
0: 네.
1: So I guess this is kind of a sad history, but it's okay. This
0: right.
1: is a reality for many families.
0: Yes.
1: And so we can't always talk about exciting reality, but we can also be very diverse
0: right.
1: in situations.
0: Well, the a whole point of this conversation, 이 대화의 가장 중점은 뭐냐면 sad하다는 쪽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늘 웃게 하려고 애를 쓰셔서 그게 고맙다라는 것이 focal point가 돼요.
1: That's right.
0: 네.
1: That's right.
0: 네, 그래서 그게 많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1: Mm-hmm.
0: 네, 대화 먼저 들어보세요.
2: Do you have a favorite Children's Day memory?
3: Yes, it's always about my mom. My dad had passed away, but she still tried so hard to make me smile.
2: That must have meant everything to you.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it's always about my mom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식의 그 과거 추억이든 간에 그 중심엔 항상 어머니가 계신다라고 해서
1: right.
0: it's always about my mom 이런 말도 있었죠.
1: 이 맥락 없이
0: 네.
1: it's always about my mom 하면 엄마가 주인공이 되고 중심이 되고 Children's Day는 엄마의 날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0: 아, 네.
1: 우리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맥락이 뭐냐면 my mom was always sad. But she always made the effort to make me happy.
0: Oh, yes.
1: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같이 주인공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네.
1: Right.

0: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Right.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날에 대한 추억이라고 할 때 그 when it comes to Children's Day memory라고 하게 되면
1: memory.
0: I did something, 뭐 I went to somewhere, 뭐 이런 말을 하게 되겠지만
1: sure.
0: 사실은 내가 말하는 그 대답을 보게 될 때

0: 때문에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 Yeah, my dad had passed away.
0: My dad had passed away. 물론 my dad passed away 해도 되는데 had passed away를 굳이 쓴 이유는 right.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 right.
0: 두 가지의 어떤 다른 시점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 한 문장으로 연결될 경우에 더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할 적에는 had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1: yes.
0: 과거보다 더 과거란 말로 My dad had passed away 라고 한다는 거죠.
1: My dad had passed away.
0: 네, pass yes. away라는 말 자체가 돌아가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장용 문제 해볼게요.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거 참 많이 힘들었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번인데요.
1: That must have been so hard.
0: That must have been so hard.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군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추측하면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That must have been. 그건 이랬겠군요. 라는 뜻이 되겠어요.
1: Must have been so hard.
0: Must have been so hard.
1: Yeah.
0: 그렇죠. 공감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이제 7일 순서로 넘어갈까요?
1: Sure.
0: 드디어 목요일 순서인데요.
1: Right.
0: 그 어린아이였을 때 뭔가 소풍을 간다든지 뭐 학예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날이 있을 때 뭔가
1: right.
0: 막 설레고 그랬었니? 라고 묻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1: 설레다는 표현이 너무 심플한데
0: 네.
1: So excited.
0: Excited.
1: I'm so excited.
0: 그렇죠. So excited. 그래서 너는 excited 했었니? 라고 하니까 Were you excited? 하고 묻게 되겠죠.
1: Were you excited?
0: Were you excited?
1: That's
0: 여기서
1: right.
0: Were you always excited? 라고 묻게 됩니다.
1: Mm-hmm.
0: 자, 잠을 잘 수 없었고 아침에 일찍 깨고는 했고 시계를 늘 쳐다보곤 했다라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들어보세요.
2: Were you always excited about special days?
3: Very. I couldn't sleep the night before.
2: Same here. I'd wake up super early.
3: Me too. I check the clock again and again.
2: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0: That kind of excitement is hard to beat. 어디 비견할 데가 없다라고 할 때 hard to beat. 그게 최고였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1: Oh, hard to beat.
0: 그렇죠? 자, 응용 문제 보겠습니다.
1: Okay.
0: 2번 해볼게요. 저는요, 일기 예보를 확인하곤 했었어요.
1: I check the weather forecast.
0: 확인하다. check. 본문에서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한다 라는 뜻으로 check the clock 있었고요. check
1: right.
0: the weather forecast 하면은 일기예보를 확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될 테니까 많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Wonderful.
0: 네, 자 이제 금요일 바로 어제 했던 내용으로 갑니다.
1: Oh, just yesterday.
0: We're on page 55 here.
1: Okay.
0: 자, 집에서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걸 했었니?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들을 하루 종일 보게 해주셨다고 그건 진짜 호사스러운 일이었다는 말 먼저 대화로 들어볼까요?
2: Did you ever do anything special at home for Children's Day?
3: Yes, my mom let me watch my favorite TV shows all day.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back then.
2: That was a big deal at the time.
3: Yup. It was the perfect way to spend Children's Day.
0: 네, 그렇죠. That felt like such a luxury back then.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1: Oh, felt like such a luxury.
0: 네.
1: Luxury.
0: 갑자기 이런 말 하는데 럭셔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조금 에잉? 하셨을 수가 있는데요.
1: Right.
0: 호사스러운 일이란 뜻으로 아주 뭐 호강한 거지 뭐 라는 뜻으로 luxury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Yeah, it only feels like luxury.
0: 아, 그렇죠.
1: Not real luxury. Just felt like such a luxury.
0: 네. 이거는 다른 경우에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1: sure.
0: 호사를 누린 거다라고 할 적에
1: right.
0: 뭐 TV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도 그렇고 뭐 다른 많은 경우에도 쓸 수가 있겠죠.
1: Of course.
0: 네. Yeah. 자, 어린이날을 보내는 그거야말로 완벽한 방법이었다는 말로 It was the perfect way
1: to spend Children's Day.
0: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도 아주 많이 쓰이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Way.
0: The perfect way.
1: Yeah.
0: 자, 응용 문제 하겠습니다.
1: Okay.
0: 2번 해볼까요, 선생님?
1: Mm-hmm.
0: 그게요. 그 당시에는요.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거든요.
1: That was a special moment at the time.
0: 네, 이 at the time 때문에 이게 포인트가 되는 문장이 됩니다. That was a special moment at the time. 그것은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죠.
1: Yes.
0: 자, 회상하면서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Great.
0: 자, 한 주 내내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또 열심히 따라하셨어요.

0: 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음흠. 이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That's 자, right.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대지진에서도 살아남은 건물이 있다고? 1923년 일본 도쿄에 규모 7.9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거의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지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호텔만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죠. 이 건축가의 위대한 내진 설계 때문이었는데요. 지진이 많은 환경에 맞추어 이른바 조립식 객실을 만들어 하나로 연결한 겁니다. 그 결과 호텔 건물은 지진의 충격을 나누어 받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죠. 이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특별한 설계, 세상의 많은 건물들을 또 생명들을 구한 셈이네요.

0: Weekend Special on EBS FM Morning Special. You're listening to the weekend edition of Morning Special. 자, 그러면 이번 주 Weekend Special의 headlines review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입니다. Amsterdam has banned advertisements of meat and other fossil fuel products. Let's have a listen.
1: Amsterdam has become the world's first capital to ban advertisements for fossil fuel products and meat as part of a broader initiative to discourage the consumption of goods linked to high carbon emissions.
2: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이 세계 최초로 화석연료와 육류 제품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 정책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Mm-hmm. Yeah, so based on this new law here, advertisements for things like airlines, again, cruises, you know, faraway destinations are no longer allowed because they implicitly, they promote the burning of fossil fuels. They take a lot of oil and energy. And also ads for things like beef, chicken, pork and fish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harms caused by animal agriculture. Now, this only applies to public-owned properties in the city as well as public spaces like bus shelters, you know, benches, trains, metro stations, of the like. Privately owned establishments and media like newspaper, radio, it's exempt from this law.
2: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는 앞으로 화석연료와 관련된 광고, 그러니까 비행기, 아까 우리 뭐 항공사 캐리어 얘기도 했지만 이런 뭐 항공사와 관련된 광고 이런 거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다음에는 이제 육류 제품, 그러니까 뭐 햄버거라든지 이런 거 광고 공공장소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privately owned, 사유지인 곳이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뭐 특히 이게 특별히 규제가 있지는 않으니까 여전히 광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공장소에서는 앞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다 환경을 생각한 조치네요.
0: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term fossil fuel products.
1: Yeah, of course.

0: here, but it has the nuance of appearing in a fabulous, beautiful, graceful sort of way.
1: Yeah, exactly. Grace the skies라고 하면은요, 하늘을 수놓는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We are graced with your presence today, Paul.
0: And with yours too.
1: 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서로 칭찬하면은 조금 이제 불편하고요. 어쨌든 이제 We are graced with your presence라고 하면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fortnight.
0: Yes, we'll be able to see it over the next fortnight, and a fortnight is 2 weeks. It's a
1: Yes.
0: term we use, fortnight, not to be confused with the popular game for middle schoolers, high schoolers around the world, Fortnite.
1: Oh, is there a
0: That's spelt
1: game called?
0: fortnite.
1: 어, 그렇군요.
0: Yeah, it's a
1: 그런 게임이
0: very
1: 있어요?
0: popular game, but
1: 아하.
0: so be careful with your spelling.
1: 아, 그래요,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0: And we shouldn't spend as much time playing games
1: 네.
0: over the next fortnight.
1: 그래요. 자, fortnight라는 것은 2주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fortnight. 한 단어예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A comet formed on the edges of the solar system will grace the southern hemisphere's skies over the next fortnight. Offering a rare spectacle before it disappears from view for another 170,000 years. Let's take a break.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을 두 개씩 들려드렸고요. 이제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Boys Like Girls, Be Your Everything.

0: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continue with our weekly headlines review. 수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입니다. Taylor Swift is taking measures to protect her name and her likeness against AI rip-offs. Here's the headline.
1: Pop superstar Taylor Swift has lodged 3 trademark applications to protect her voice and likeness against AI impersonations, adopting a fresh legal strategy used by celebrities to combat the growing issue of AI rip-offs.
0: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AI 기술을 활용한 모방 행위로부터 자신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이는 점점 심각해지는 AI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 인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법적 전략의 하나입니다.
2: All right, so loads of expressions to go over. First of all, when we say you lodge an application, another more common way to say this is to file an application.
1: Yeah.
0: 그래서 이런 특허 출원을 뭐 신청하는 것이죠.
1: Yeah. Or you can apply for a trademark.
0: 그래요. 상표권 출원을. Yeah. 네네. 자, 그러면 좀 설명을 주시죠.
1: Yeah, so she's filed three new trademark applications in the U.S. to protect her voice and image from AI impersonations. And the filings include a photo from her Eras tour and audio clips of her saying, hey, it's Taylor. And it's aiming to block unauthorized digital replicas.
0: Yeah.
1: And the move follows rising cases of AI-generated content featuring Taylor Swift, including fake ads and manipulated images. And they say that actor Matthew McConaughey recently took similar steps,
0: yes.
1: signaling a growing trend among celebrities. And experts say these trademarks could allow Swift to challenge not just exact copies, but also AI imitations that sound or look convincingly similar.
2: What's an impersonation?
1: Impersonation is the act of pretending to be another person, either by mimicking their mannerisms for entertainment or by deceptively assuming their identity, often for fraudulent purposes.
0: 누구 흉내를 내는 건데요. 이게 이제 범죄가 됐을 때는 사칭이 될 거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업으로 유명 연예인의 흉내를 내면서 무대에 오르기도 해요.
1: Yeah, comedians, yeah.
0: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좋은 업으로 삼을 때는 doing impressions
1: yeah.
0: 이렇게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긴 하지만 impersonation은 내가 누구인 척을 하는 겁니다. 자, 사칭, 그래서 AI impersonations. 테일러 스위프트 인척하면서 올라오는 각종 영상들 그런 게 이제 점점 많아지죠. AI 때문에. 그리고 이런 뉴스에서 꼭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likeness인데요.
1: Yeah.
0: 이게 단순히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다 그냥 움직이는 그런 AI figures도 나오잖아요. 진짜 영상으로.
1: Yeah, they're getting more real.
0: 맞아요. 그래서 yeah. 그런 모든 모습을 likeness라고 해요. 그 얼굴과 관련된 것이고 likeness라는 것 자체가 초상이나 화상을 얘기하긴 하는데 영상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모습 그런 것을 통칭 likeness라고 하고요. 그거를 impersonating 하는 AI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 Yeah.
2: They said this is not just called an AI impersonation, but also an AI rip-off.
1: Yeah. So you might have heard of rip-off, like for example, if someone bought something and if you thought that they paid a price that was too much for it, you could say, oh, it sounds like that was a rip-off.
0: Yeah.
1: So it describes maybe grossly overpriced item, or it could be a fraudulent or stolen item or a poor quality imitation of a product.
0: 네, 두 가지 의미를 지금 언급해 주셨어요. 하나는 가격 면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거. 이거 너무 바가지잖아.
1: Mm-hmm.
0: 할 때 oh, it's a rip-off 라고
1: yeah.
0: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여기서는
2: 모조품,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브랜드, 명품 가방 같은 거에 리퍼프가 이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1: Yes.
2: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oh, that's a rip-off 라고 얘기하면은 따라한 가짜 상품이다. Knock-off라고도
1: yeah.
2: 하나요?
1: Yes.
2: 아,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가방 얘기는 아니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담은 따라했지만 가짜인 AI outcome들,
1: yeah.
2: AI product들
1: yeah.
2: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AI impersonation, AI rip-off 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상표권을 출원했다. 그전에는 마티 맥커너헤이가 굉장히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뜻이고요. I bet we're going to see more Hollywood
1: yeah.
2: stars or you know, singers doing
1: the same.
2: The same. They're going to follow suit.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op superstar Taylor Swift has lodged 3 trademark applications to protect her voice and likeness against AI impersonations, adopting a fresh legal strategy used by celebrities to combat the growing use of AI rip-offs. 자, 이어서 역시 수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인데요. A German man set a new world record for solving a Rubik's Cube while skydiving, of all things. Let's have a listen to the headline.
1: A German YouTuber has shattered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fastest time to solve a Rubik's Cube during a skydive, cracking the rotating puzzle cube in under 24 seconds while falling at 161 kilometers per hour.
2: 독일의 한 유튜버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루빅스 큐브를 최단 시간에 맞춰내 이 붐은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는 시속 161km로 낙하하면서 루빅스 큐브를 24초 안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루빅 큐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가운데 apostrophe s를
1: yeah.
2: 이제 좀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1: yeah.
2: 이게 루빅라는 사람이 만든 큐브여서 영어로는 Rubik apostrophe s cube 그래서 Rubik's cube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입니다.
1: That's right.
2: So tell us what happened.
1: Yeah, so this man, he's 23 years old. He set a new Guinness World Record by solving this Rubik's Cube mid-skydive in just 23.333 seconds. He completed the feat while falling at 100 miles per hour, or as we mentioned, 161 kilometers per hour over Mossel Bay, beating the previous record of 28.250 seconds. And they say that he's pretty, we're relatively new to skydiving,
2: okay.
1: but he mastered a back flying technique.
2: Yes, I noticed he was
1: yeah.
2: sort of lying on his
1: yeah.
2: back.
1: So he wasn't going this way.
2: No,
1: he,
2: no,
1: was
2: no.
1: Going, he was lying on
2: yeah,
1: his back.
2: Yeah.
1: And that was to reduce wind resistance and keep control of the cube.
2: Right, because you might drop it.
1: Exactly.
2: If you do it the other way around.
1: I don't know how you, this yeah. way or this way, it's hard.
2: It's hard. Yeah,
1: yeah, yeah, so, and he says the trickiest part wasn't solving it, but making sure, as you mentioned, that he didn't drop it midair.
2: Exactly.
1: Yeah, and this guy, he's no stranger to extreme challenges, having also solved cubes underwater and blindfolded. And he has another challenge that he wants to complete. He says that next, he wants to try solving a Rubik's Cube while running a marathon.
2: Oh my goodness. I mean, on solid ground, in a normal competition venue, the record, I believe, is 3 seconds or something.
1: Yeah.
2: So, I mean, you can do it in a very short amount of time. But when you're faced against air pressure
1: yeah.
2: and you might drop it and, you know...
1: Can you even keep your eyes open? I don't know.
2: And you're also sort of floating in the air, which is unnatural for humans. All these different factors make it difficult.
1: Mm-hmm.
2: 자,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또 기록이 하나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1: yes.
2: 기존 기록은 28초였는데 이번에는 23.3333초, 그러니까 24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이라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아래를 내다보면서 스카이다이빙
1: yeah,
2: 한다고
1: you're,
2: 많이 생각하잖아요.
1: You're flying, right?
2: 날다람쥐처럼.
1: Yeah.
2: 그런데 이 지금 톰 컵케는 누워서 스카이다이빙을 일단은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기체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일단은 누운 자세로 계속 하강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몸에 여러 가지

그 스카이다이빙 장치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161 kilometers per hour로 내려가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러면서 이제 배 위에다가

0: 아유 얼마나.
1: Oh my goodness.
0: 저는 보면서도 사실 손에 좀 땀이 나더라고요. 어유 저 떨어뜨리면 어떡해 했는데 네, 성공해냈습니다.
1: Yeah. Yep.
0: He shattered a record.
1: Mm-hmm. When you shatter something, it can be quite literal, physical, because when you shatter a glass, shatter a cup, it means to break.
0: Yeah.
1: But it can be figurative, as in this case, when you break a record.
0: Mm.
1: And when something shatters, it means that it breaks suddenly and violently into many small pieces. But when you use it figuratively, it can mean that you've broken a record, but you can also maybe break the hope of someone, or break the confidence of someone, or break someone's reputation, or break someone's illusion. So it can be used in a negative sense as well.
0: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 우리도 기록을 깨다, 꿈을 깨다 이런 식으로 깬다는 동사를 쓰잖아요.
1: Yeah.
0: 이게 영어에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똑같은 생각을 동서양에서 해서
1: yeah,
0: 생겨난
1: wonder,
0: 표현인지
1: right?
0: 그 yeah. 어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break, 깨다를 쓴다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1: Mm-hmm.
0: 그냥 언어학의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 그래서 기록을 깨다의 원래 표현은 break a record인데 break의 또 다른 조금 더 드라마틱한 표현으로 이 완전히 이제 박살내다라는 shatter를 쓴 거예요. 그 의미는 그냥 기록을 깨다인데 그거보다 좀 더 강렬한 느낌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 Yeah.
0: 자, 그다음에 crack a puzzle.
1: Yep, crack a puzzle. So it means to successfully solve a difficult problem, riddle, mystery or a challenge, and often after significant thought, effort or ingenuity.
0: 네. 문제를 풀다. 영어로는 crack a puzzle.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rack a code, 암호를 풀 때도 이 동사를 써요. crack. 우리가 crack를 또 언제 쓰죠? 우리 frying pan에다가
1: crack open an egg.
0: crack
1: yeah.
0: an egg.
1: Yeah.
0: 그렇죠. 이겁니다. 우리 계란을 깨서 fried egg, 뭐 scrambled egg 만들 때 그때도 crack를 쓰긴 하는데 원래는 이제 부러뜨리다라는 뜻이지만 문제도 마치 어떤 단단한 무언가였는데 그것을 깨서 연 것처럼 문제 풀다 crack a quiz not a quiz sorry crack a puzzle
1: yep.
0: or crack a code
1: mm-hmm.
0: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Right. Let me read it one more time. A German YouTuber has shattered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fastest time to solve a Rubik's Cube during a skydive. Cracking the rotating puzzle cube in under 24 seconds while falling at 161 kilometers per hour. Moving on to Thursday's headlines. An increasing number of companies in Western Europe are shutting down and going bankrupt. Let's have a listen.
2: Corporate bankruptcies in Western Europe rose to their highest level on record in 2025, the fourth consecutive annual increase since records began in 2002, signaling a structural economic downturn.
0: 자, 작년 서유럽의 기업 파산 건수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래 최고치이자 4년 연속 증가한 수치를 보임에 따라 이것이 구조적인 경기 침체를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What do we know?
2: Well, we know that the sharpest increase in the region was recorded in Switzerland, where cases actually jumped 35.3%, largely due to a legal change at the start of 2025 that kind of tightened enforcements of public claims and it lowered the effective threshold for insolvencies in particular. So, yeah, obviously, Western Europe, for the most part, they're all going through some economic downturn. But in particular, I guess Switzerland has been the largest sufferers.
0: 스위스가 또 큰 타격을 받은 국가군요. 자, 표현을 좀 보자면은 we're looking at corporate bankruptcies.
2: So with corporate, we're talking about larger companies. So it's not a personal bankruptcy or maybe like a small mom and pop shop. We're talking about bigger companies that might have multiple stores or deal in larger amounts of money.
0: 자, 여기서 형용사로 쓰인 corporate는요, 기업의라는 뜻이 되고 뒤에 나온 bankruptcy가 파산이니까 기업 파산입니다. Corporate bankruptcies. If you signal something, what does that mean?
2: If you signal something, then you're showing

0: What's up, Jess?
1: You know what? I just had to get out. So.
2: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 손님은 전이마을 도서관 장인순 관장님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 독서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으로 받아봤어요. 아이가 정말 책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책을 좋아하게 될까요?
3: 다리 4개짜리 탁자보다 3개짜리 탁자가 비틀어져 더 안정적으로 잘 쓰는 이유를 아시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모른다예요. 모르면 질문을 하게 되죠. 왜라는 질문이 인류 역사를 끌어왔고 그 역사를 적은 것이 바로 책입니다. 아이한테 왜를 먼저 선물해 보세요.
4: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2: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aturday, the 9th of May. I'm your host, Che Soo-jin, and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review the news coverage stories from Monday and Tuesday. 네,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잠시 후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커버리지 with the New York Times. 우선 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요새 미국에서 결혼식 필요한 음식을 다르게 내고자 하는 커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Wedding menus swapping chicken and steak for burgers and fries.
0: 치킨과 스테이크 대신 버거와 감자튀김으로 바뀌고 있는 웨딩 메뉴. 이게 제목입니다. If you swap something, mm-hmm. 그러면 이제 교환한다는 느낌인 거죠?
1: Yeah, it means you're 바쁘다. exchanging things. Mm. A swap meet, have you heard of? It's like a flea market.
0: Oh, what's that?
1: In the U.S., it's similar to a flea market. It's called a swap meet.
0: 만나서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군요.
1: But it's more like a flea market where it's a big sort of market where you can buy cheap things. Another example, I used to swap sandwiches with my friends at lunchtime all the time because...
0: Did you like your friend's sandwich more than your
1: own? It always tastes better than my mom's. Sorry, mom, but yes.
0: I think when we were younger, we did do that every now and then. You know, it's kind of common for kids to swap their packed lunches, 도시락, or like you said, sandwiches, maybe kimbap in Korea. But these days, most schools have school meals, school lunches. So I don't think kids will swap, you know, school meals.
1: They're all eating the same thing.
0: Yeah, it's all the same, exactly.
1: Right. S-W-A-P is the spelling. 네. There's an older variant, S-W-O-P, but I think S-W-A-P is the more accepted spelling.
0: 그래요, 그래. S-W-A-P로 훨씬 더 많이 쓰죠. 오래전에는 이제 S-W-O-P도 좀 썼었고, 또 영국에서도 쓰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거의 다 인터내셔널 해졌기 때문에 네, SWAP가 더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제목에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 결혼식에 온 하객들이 이제는 좀 더 캐주얼한 음식을 기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 들어볼게요.
1: Like many couples, in advance of their wedding, Heather and Daniel O'Berry asked their friends and family to select their preferred food option, chicken, beef or vegetarian. Yet, while the card may have been a standard request, the result was decidedly not. At their April 26th reception at the Congressional Country Club in Bethesda, Maryland, the couple, who live in Chicago, surprised their 240 guests, serving each of them a plate of chicken fingers, a hamburger, or a vegetarian Buddha bowl.
0: 많은 예비 부부들이 그렇듯 헤더와 다니엘 부부도 결혼식을 앞두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치킨, 소고기, 채식 중 너희가 선호하는 메뉴를 선택해줘 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요청 내용은 평범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이 부부는 4월